0: 자, 초성 퀴즈의 정답이었던 오늘 첫 곡. 사실 이런 노래는 맨 첫 줄보다 붉은색, 푸른색부터 저희가 초성을 드렸으면 다 맞추셨을 것 같은데 저도 낯서네요. 첫 줄이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난 갈 길이 먼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들 다 난색을 표하셨던 것 같고요. 정답 이무진의 신호등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어디서 들은 유머인데요. 충청도에서 이제 그 교통 경찰 하시는 분이 신호 위반한 분한테 가서 어째 저 마음에 드는 색이 없었어? 한참 웃었네요. 예, 자 붉은색, 푸른색, 그리고 노란색 뿐입니다. 자 마음에 드는 색 골라가는 거 아니죠? 커피 원두 세트에 받으실 분.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신 5371님, 우리 반 애들이 맨날 신호등 떼창을 해가지고요 하루에 한 2만 번 들은 것 같아요라고. 근데 초등학생들한테도 또 인기가 많았죠. 사랑을 했다 이후로. 6746님, 중2 아들이 이무진 씨를 너무 좋아하는데 작년에 집 앞 대학교 축제에 이분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바로 튀어갔던 기억이 난다고. 야, 또 집 가운데 가까운데 오면 또 가줘야죠. 예. 자, 이분들 포함해서 오늘 또 추석이기도 하고 10분께 저희가 커피 원두 세트, 나머지 분들은 선곡표 게시판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억지로 짜낸 시옷 3종 세트는 떡 세트, 양념 세트, 세정 롤 티슈, 네, 세정 롤 티슈 받으실 분인데요. 아, 차가 많아서 길은 막히고 가다서다 반복하며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또 멈춰섰죠. 그때 옆에서 5살 우리 아들이 하는 말, 아싸! 아빠, 우리가 1등이야! 야, 진짜 이게 정말 허를 찔린, 그죠? 빨간색인데 우리가 제일 앞에 서기도 힘든 거잖아요. 야, 이게 참 크게 될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했대. 5살짜리가 역시 천재는 나이를 안 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영화 대사관도 있고요. 또 지금 다른 때와 참 다른 풍경으로 오늘 아침 듣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형편 되시는 대로 가끔씩 귀만 기울여 주셔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듣고, 네, 한가위 아침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8: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9: 안녕하세요,
1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링.
9: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링.
9: 완전 좋아요.
10: 연두링 잘 부탁드립니다.
1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5: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4: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5584님이 주중에 신청하셨던 바이브의 가을 타나바였는데 뭐 오늘 못 듣고 계셔도 네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고요. 윷놀이에서 이긴 팀이 치킨 쏘기로 했는데 던지는 족족 도 아님 개가 나와서 제 별명이 박도개거든요. 그래서 친척들이 저만 보면 우리 윷놀이 하자 라고 진짜 도 아니면 걘데 걸윤모는 그렇게 확률상 안 나오던가요? 2350님 네. 하긴 뭐 가위바위보도 하다 보면 꼭 지는 사람만 지긴 하더라고요. 자 8417님 얼마 전 친구와 템플스테이를 다녀왔어요. 요즘 몸도 마음도 좀 지쳤었는데 절에서 싹 비워내고 좋은 기운 가득 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에너지 고스란히 우리 가족들에게 나눠주려고요. 아 진짜 마음에 여유가 가득 담긴 그런 문자였습니다. 자 8417님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즈입니다. With Coffee.

이 노래는 한참 비키니 입을 때 들어야 될 노래인데, 자 0892님이 신청하셨던 네, 브라이언 하일랜드의 It's Bitsy Teeny Weeny Yellow Polka Dot Bikini. 예, 예전에는 아무튼 여름 되면은 이 노래가 뉴스 뭐 해변가 이런데 이렇게 리포트하는 데서 항상 깔렸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4567님 엄마가 식

식자재마트에서 장을 보셨나 봐요. 업체용 식용유를 사오신 거 있죠? 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식용유통 처음 봤어요. 대체 전을 얼마나 부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제가 크기가 가름이 안 됩니다만은 그래도 뭐 그냥 기름 하나에 전 한 장 바로바로 비워내고 그럼 엄청 신선하긴 하겠다. 예. 자, 이어지는 노래는 예, 윌슨 자매가 함께한 Heart라고 하는 그 락 밴드가 있었죠. 언론으로 유명한. 제목이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 아침부터 예, 자 노래 듣겠습니다.

0: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오늘 아침 가볍게 즐기는 뉴스와 퀴즈 저칼로리 시사 M&N's. 보통 에스컬레이터 탈 때 보면요, 한쪽 줄은 막 걸어가고 또 한쪽 줄은 보통 가만히 서 있죠. 이게 무게가 분산되지 못해서 안전성에 대한 얘기가 꾸준히 나오면서 정부가 국민 200여 명과 전문가와 함께 토론회를 열었대요. 안전한 이용 방법을 논의했는데 한 줄 서기와 두 줄 서기가 49.9대 50.1 거의 팽팽하게 둘로 나뉘었네요. 근데 결국 안전수칙을 지키자라는 의견에는 75%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수했던 두 줄 서기는 하지 않고 손잡이 잡기, 걷거나 뛰지 않기, 또 안전선 지키는 안전수칙을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답니다. 자, 또 그 보통 옆에 보면 계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가고 싶으신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첫째도 둘째도 안전수칙 잊지 말고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동네의 미취학 아동들은요, 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는 사실 들어보셨나요? 일명 레테, 영어 유치원의 레벨 테스트인데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경쟁도 치열하답니다. 아니, 유아기 정서 발달을 해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다음 달부터 유아 대상의 레벨 테스트는 어떤 학원에서든 전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있었네요. 수준별로 반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필기, 구술, 실기 시험과 면접 모두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처음엔 100, 두 번째는 200, 세 번째부터는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사실 7살 요 전에는 애들이 밥만 잘 먹고 응가만 잘해도 칭찬받고 예쁜 나이인데 그때부터 점수를 매긴다는 거 정말 안 될 일 같습니다. 가을은 역시 축제의 계절이죠. 10월에 나들이 계획 있으신 분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먼저 포항에서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해 뜨면 국수축제라는 게 열려요. 60년 된 국수 기계로 면을 뽑고요.

바닷바람에 말리는 과정도 볼 수 있고 또 같은 기간에 전북 완주에서는 와일드 로컬 푸드 축제가 열려서 맨손으로 물고기도 잡고 장작도 패고 불도 직접 피워볼 수가 있답니다. 경북 김천에서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김밥 축제가 열리는데요. 작년에도 이틀 동안 15만 명이 찾을 만큼 아주 인기였고요. 기억나는 것 같아요. 자, 올해는 여기에 가수 자두를 비롯해서 바비킴, 치즈의 공연도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또 안흥 찐빵 축제, 고성 명태 축제, 연천 율무 축제 등등. 근데 이게 보니까 기간들이 길지가 않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개성 넘치는 축제들 한 군데 정도는 그래도 한번 참가해보는 게 아깝잖아요. 가을바람 쐬러 한번 나들이 해보시죠.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 드립니다. 고양시에서는요, 10월 3일과 4일에 이것 축제가 열려요. 별칭이 네 발로 걷기 축제인데 이유가 두 발로 왔다가 이것을 마시고 네 발로 돌아간다. 좀 감이 오시죠?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뽀얗고 탁한 우리나라의 전통주, 오늘의 퀴즈 되겠습니다. 자, 아주 너무 친절한 힌트송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네, 동동주 이런 거 떠올리실 필요 없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8000번, 또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주시면요, 한 분께는 유산균 세트, 다섯 분께 스킨케어 세트 준비하고 이 노래 듣는 동안 정답 주시면 되겠습니다. 버스커 버스커예요. 막 걸리나?

마스크였습니다. 원래 윤종신 씨 노래로 기억되는데, 자,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뽀얗고 탁한 우리의 전통주 막걸리. 자, 유산균 세트와 스킨케어 세트의 주인공은 저희가 오늘 아침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어제 라떼 차트 데이브레이크 원석 씨하고 진행할 때 예전 명절 때는 왜 이렇게 모여서 싸웠나, 뭐 지금도 뭐 모든 집이 다 평안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중에 문자가 왔는데 실제 상황이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0162님께서 상디, 진짜로 저희 큰아버지는 대학 나오셨고 작은아버지랑 우리 아빠는 중학교만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작은아버지가 맨날 형님 때문에 내가 어릴 때 공장 가가지고 지금도 한쪽 귀가 안 들리잖아 이러시면 큰아버지가 참다 참다가 그게 내가 몰게 한겨? 내가 몰게 했냐고. 항상 이렇게 해서 밥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저는 이게 상황극인가 했고, 어머니들은 그렇게 밥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아 명절이 끝났나 보다 했어요 라고. 그죠? 예, 큰아들한테 몰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또 오빠한테 올인하는 뭐 그런 집은 또 동생들 좀, 이제는 그런 풍경에서 좀 벗어났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참 그렇습니다. 5031님, 저희 집은 큰 집에서는 안 싸웠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우리 엄마랑 아빠가 겁나 싸웠어요. 엄마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던 얘기하면 아버지가 근데 지금 우리 집 욕하는 기가 어떤 상황인지. 예. 아무튼 뭐 밥상이 뒤집어졌어도 그때가 행복한 날들이었고 행복한 추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2044님의 신청곡 데이식스입니다.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네, 도미닉 파이크. 네, 미국 출신 래퍼이자 싱어송라이터의 모나리자 함께 들었습니다. 그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 된 거 있잖아요. 그 Across the Spider-Verse 거기 OST에 담겨있는 버전이었습니다. 6489님, 고모가 송편을 직접 만들어주셨는데 솔직히 맛이 크기가 어찌나 큰지 하나 먹으면 한참을 먹어야 되는데요. 고모네 가족이 조금 푸짐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돌려서 얘기하시는 네. 돌려 깎기? 네. 7354님, 남동생이 꽃게 쪄온대요. 그래서 밥 조금만 먹으려고요. 군대 동기가 꽃게 가게를 해서 실한 놈으로 가져온대요. 한껏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와, 또 동기들의 우애가 진짜 진짜 실한 거를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1321님은 고향 친구들과 오랜만에 얼굴 보기로 했는데 조카들이랑 그랬죠요? 아이고 저랬죠요? 만 하다가 어른들의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행복해요 라고. 아, 집에서 조카들과 함께 지내고 계시군요. 네. 부디 심도 깊은 대화의 장이 펼쳐지기를 응원 드리고

0: 생각해보니까 너무 쪼잔한가 싶어서요. 그럴 때는요, 가장 없어도 괜찮을 만한 녀석을 하나 미리 골라서 사촌동생은 오면 이거 너 해 먼저. 네. 하긴 그게 고민이죠. 네. 그리고 뭐 쪼잔한 거라기보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만들지 않으려는 네. 그런 노력 정도로 생각하시면 예. 이모부가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고기 불판이 딱 달린 식탁을 가져오셨는데 아, 불판이 달린 식탁이 있다고요? 여기서 고기도 구워먹고 전도 데워먹으면 된다고 하시면서 앉은 자리에서 5차까지 달릴 수 있다며 엄청 뿌듯해하세요. 야, 그런 아이템이 있었군요. 네, 푸짐한 그런 한가위 한상 되시길 바랍니다. 2002번님.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8: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생활의 가치를 위한 위센에서 제로터치 밀대걸레, 아침 대용으로 좋은 소문떡에서 든든한 떡세트, 백년가게 수양농장가든에서 흑염소 진액, 제과전문 브랜드 MK크에서 떡케이크와 꽃다발, 목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블렌드에서 맹문동 농축액, 다원 누룽지에서 보리 누룽지와 시래기 해장국을 드립니다. 자, 25일 한가위 아침, 오늘 아침 2부 이제 끝곡인데요, 1320님이 신청하신 제드와 존 메이어가 함께한 노래예요. Automatic Yes라는 노래. 자, 이 곡 듣고 잠시 후 3부에는 오늘 영화 대사관이 있는 날이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해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

0: 홍원 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인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9월 25일 금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은 추석 연휴의 이튿날이다. 추석입니다. 어떤 노래를 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금요일이지만 이미 주말이 시작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번뜩 떠올랐어요. 80년대 초반에 국내에서 엄청 사랑을 받았는데 진짜 이 노래 어디갔어에 소개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노래입니다. 캐나다 출신 밴드인데요. 어떻게 보면 원히트 원더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노래만큼 막강한 히트곡이 떠오르질 않는데요. 그 러버보이라는 팀, Working for the Weekend. 연식이 지금 한 40대 한 중반이시면 그래도 다 떠올리실 만한 히트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이 당시에 그 리드보컬인 마이클 레노라는 그 메인싱어가 머리에 헤드밴드라는 거를 쓰고 나왔거든요.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 라이브 때 그때 그 테니스 선수들이 쓰는 그 헤드밴드라는 거를 처음으로 예, 제가 각인된 아 저렇게 쓰는 거구나 예 그게 갑자기 또 그 장면이 떠올라서요. 자, 오늘 생각난 노래는 러버보이의 Working for the Weekend입니다.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5: 1일 1짬뽕 오케이?

0: 그게 핵심을 뚫는 대사 한 줄을 통해 영화를 만나봅니다. 대사 한 줄을 곁들인 영화 이야기, 영화 대사관. 자, 오늘도 어김없이 FM 영화음악을 진행하고 계신 김세훈 작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그 왠지 추석 연휴 때 계획을 여쭤봐도 어디 멀리 안 가실 것 같은...
1: 차 많아요.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
0: 아, 그럼. 네. 뭐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은.
1: 네. 네.
0: 아니, 뭐 약간 부담 혹은 어깨가 무거워질 수도 있는 문자 한 통이 왔는데요.
1: 네.
0: 3138님, 제가 오늘 아침을 듣고 초2 우리 딸과 로봇 드림을 봤습니다. 우와, 우와, 정말 너무 좋았어요. 영화 보다가 강아지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하는 딸을 보고 참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싶었고요. 서로 장난만 치기 바빴는데 영화 덕분에 뭐랄까 품격 있는 가족의 저녁 시간을 보냈다 할까. 세윤 작가님, 숨겨진 보물 같은 영화 많이 추천해 주세요. 왕팬입니다. 라고 한 가족의 퀄리티 타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1: 아, 부담. 네.
0: 자, 아니 뭐 아무리 한 번 본 영화라도 TV에서 네. 연휴 때 해주는 영화는 네. 또 거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중에서 왕사남이 개봉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공중파에서 편성이 돼 있고요.
1: 네.
0: 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어쩔 수가 없다의 확장판도 네. TV에서 하더라고요.
1: 제가 어쩔 수가 없다 확장판을 제천 영화제 가서 봤는데 네. 확장판이 훨씬 좋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그러니까 확장판 아닌 게 별로라는 게 아니라
0: 네. 더 좋아졌다.
1: 네. 어쩔 수가 없다에 슬쩍슬쩍 비어있는 자리들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뭐가 추가됐지라고 생각하면 한참 생각해야 되는데 네. 살짝살짝 추가된 것들이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0: 네, 그런 경우에는 분명히 감독님도 다 찍어놨을 텐데
1: 네.
0: 어떤 이유로 이게 이런 것들이 빠지게 될까요? 편집 때.
1: 그때 이제 영화제 때 안 그래도 GV 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는 어쩔 수가 없다 감독판으로 공개를 하려고 했더니
0: 네.
1: 제작사에서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
0: 무슨?
1: 보통 감독판이라는 건 감독의 의견과 다르게 회사에서 이제 편집을 해서 개봉했을 때 감독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나중에 원래 자기 버전을 내놓을 때 감독판을 붙이는데 우리 감독님 편집하는데 아무 터치한 거 없지 않느냐. 하긴 그렇네. 그래서 네. 감독판이 아니라 확장판으로 바꿨다고 하고요.
0: 아.
1: 이게 본인은 원래부터 확장판에 이 이야기로 개봉하고 싶었으나 러닝타임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오지 않을까 싶어서 눈물을 머금고 잘라낸 장면들이 있었다. 네, 그래서 그 장면들을 좀 살렸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참 이런 얘기 들을 땐 배우분들도 네. 참 그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했는데
1: 네.
0: 그런 부분이 잘려 나갔다 그럴 때 약간의 상실감 같은 것도 꽤 크지 않을까 상상해 보게 되거든요.
1: 그 얘기도 했어요. 네. 사실 확장판을 만들게 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0: 네.
1: 개봉하고 술자리에서 염혜란 배우께서
0: 네.
1: 감독님 그 장면에 그거 왜 빼셨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염혜란 배우한테 혼나서
0: 네.
1: 그래서 확장판 만들었다라고
0: 아하.
1: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들도 좀 아쉬워한 장면들이 있고 감독도 아쉬워한 장면이 있어서
0: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1: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네. 야, 영화 한 편이 개봉하는데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해야 이게 개봉에 이르게 되는 거군요.
1: 그리고 제가 왕가사는 남자는 정확한 사정을 알아보진 않았지만
0: 네.
1: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이게 보통 이런 TV 방영 계약이나 OTT 계약을 영화 개봉 전에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0: 아.
1: 예, 어쩌면 이렇게까지 잘 될지 모르고 그때 아마 그 이전에 계약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살짝 들어요.
0: 조금 더 단가가 오르기 전에.
1: 그 영화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약을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해서.
0: 그렇죠.
1: 그래서 돈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렇게 가져오는 게 이득이니까.
0: 영화 산업이니까.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기간이 단축된 건 이건 저희 추측입니다.
0: 네.
1: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도 있다 영화의 경우에.

0: 영화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네.
1: 왕사남 저희 어머님이 처음으로 VOD에
0: 네.
1: 그런데 돈 쓰시는 걸 그 어른들이실수록 굉장히 그죠. 더 이렇게 불편해하시는데 좀 이제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시니까 한 몇 주 얘기만 하시다가 VOD 나와서 제가 이건 어머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해드렸던
0: 네.
1: 조금만 있었으면 그냥 TV에서
0: 바닥에
1: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아무튼 자 그렇게 신작들이 또 우리 추석 연휴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0: 네.
1: 자 그럼 오늘 작품이 더 기대됩니다.
0: 그래도 추석이니까 가족영화죠.
1: 그렇죠.
0: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가족영화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길래 이 영화는 가족영화입니다. 네.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1: 네.
0: 가지고 왔는데 지난주에 로봇드림 초이 딸이랑 같이 보신 분은
1: 네.
0: 이 영화는 좀 힘들겠는데요. 15세 관람가입니다.
1: 아 네. 그렇군요.
0: 네.
1: 참고로
0: 한 중이나 고2쯤 되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1: 그 이유가 폭력성인가요?
0: 이게 사실 뭐 야한 것도 아니고요.
1: 그러니까.
0: 이 영화가. 근데 아마 초이가 보면 이해를 못할 겁니다.
1: 제가 지금 손들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앞에 한 25분 정도를 봤는데요.
0: 네.
1: 우리 가족들 중에서 이 영화를 실패한 사람이 저 하나예요. 모두 재미있게 특히
0: 네.
1: 와이프 너무 재미있게 봤는데
0: 네.
1: 저는 그때 상황이 조금 어중간하긴 했습니다만은 앞에 한 25분을 보는데 도저히 제가 이렇게 몰입이 좀 어려워서 나중에 볼게 이러고 계속 덮어뒀던 영화거든요.
0: 저는 영화를 두 번 봤는데
1: 네.
0: 두 번 다 좋았는데 좋아한 이유가 다릅니다.
1: 오.
0: 네, 그래서 어제 다시 볼 때는
1: 완전히
0: 다른 이유로 좋아지는 영화였고
1: 네.
0: 근데 그 나만 이상한가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영화에 그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1: 네.
0: 그 할아버지로 출연하신 배우께서 인터뷰에서 밝혔어요. 난 솔직히 지금도 시나리오가 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영화에 출연하는 데 있어서 시나리오를 이해할 필요는 없다. 감독들의 세계에 내 몸을 던지면 되는 것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심지어 배우도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나만 못 따라간 건가? 라고 이렇게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1: 근데 재밌게 우리 애들도 재밌게 봤는데
0: 네.
1: 저만
0: 재밌고 슬픈 영화입니다. 네.
1: 오늘 확실하게 저에게 떡밥을 좀 던져주시면
0: 네.
1: 덥석 주말을 이용해서 좀
0: 2023년 아카데미 7개 부문 수상작.
1: 아 그래서 저도 네. 큰 마음 먹고
0: 심지어 작품상을
1: 작품상
0: 네. 스필버그의 파벨만스를 누르고 네. 슬픔의 삼각형도 누르고
1: 야.
0: 이 영화가 그해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1: 진짜 센세이션 했는데요.
0: 그죠.
1: 예, 이 영화를 또 만든 사람들이 아시아 쪽
0: 그죠.
1: 어떤 그 제작자와
0: 저도 이 영화를 너무 좋아했지만 작품상까지 받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사실 하긴 했어요.
1: 아 정말요?
0: 네.
1: 자, 이 영화의 제목을 퀴즈로 주시는 거죠?
0: 네. 오늘의 힌트송은 볼트보이와 그리고 EJ의 Everything, Everywhere.
1: 다 나는... 주신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뒤에 몇 글자 뺐잖아.
1: 아,
0: 네.
1: 예.
0: 이거 워낙에 제목이 길어서 맞추기 힘들어서
1: 네. 네.
0: 앞에 건 일단 드리고
1: 네.
0: 뒤에 걸 잘 생각해 보세요.
1: 자,
0: 에브리웨어 네. 노래
1: 뒤에 몇 글자 더 있습니다. 자, 그러면 Everything Everywhere 듣는 동안 문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든 샵 8000번도 열려 있고요. 또 미니 게시판 이용하시면 무료로 정답 남겨주시는 분들 5분 추첨해서 저희가 소소하지만 팝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많은 분들께서 네, Everything, Everywhere 뒤에 올 All at Once를 네. 맞춰주셨는데요. 저희가 팝콘 받으실 다섯 분은 선곡표 게시판 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인을 훌쩍 넘긴 저도 네. 앞에 25분에서 잠깐만 나중에 집중력이 좀 생길 때 볼게라고 기권을 했었던 영화이기 때문에 네. 오늘 특히나 작가님께서 던져주실 떡밥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일단 어떻게 이 감독들은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냈는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뭐 감독들의 전작을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수긍하게 되고요. 제가 전에 한번 이 코너에서 소개했던 스위스 아미맨을 만든 두 감독이에요. 다니엘 콴, 다니엘 샤이너트. 그래서 보통 둘을 합쳐서 다니엘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다니엘스 감독이라고 어디 써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이 다니엘스가 아니라 네. 감독 두 명이 둘 다 다니엘이라서 다니엘스라고 부르는 거고요. 스위스 아미맨은 뭐 어느 날 무인도에 표류를 했는데 저기 한 시체가 떠내려오고 그 시체가 살아있는 사람인 줄 알고 달려갔다가 실망했던 주인공이 저 시체가 점점 물속으로 떠내려가는데 계속 방귀를 끼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이거 되겠는데 싶어서 그 시체 위에 등 위에 올라타서 그 시체의 방귀의 추진력으로 그 무인도를 탈출하는 게 영화의 오프닝이었죠.
0: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네. 살다 살다 이런 설정은 처음 본다.
1: 너무너무 제가 예고편만 보고도 황당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는 눈물이 맺히더라는 그래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 영화 스위스 아미맨을 만든 감독들의 두 번째 작품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이번에도 분명 황당한 얘기로 나중에는 감동을 줄 거야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영화가 나온 거고요.
0: 믿음을 갖고 보셨군요. 그런데 이게 아무튼 네. 아카데미가 뭐 말이 많고 탈이 많다 하더라도 7관왕이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1: 심지어 제일 중요한 게 연기 부문을 네. 거의 다 휩쓸었어요.
0: 그러니까 남우주연상 빼고 다 받았네요.
1: 그렇죠. 남우주연은 그 당시에 이제 더 웨일이라는 영화로 브랜든 프레이저가 받았는데 네. 이 영화는 남우주연이 없어서 사실 안 줬다고 보는 게 맞아요.
0: 키호이 네. 콴이 주연이 아니에요?
1: 조연이죠.
0: 조연이구나. 네.
1: 아. 그 주인공 양자경의 단독 주연 작품이기 때문에 네. 네. 나무 주연이라고 누구 줄만한 사람이 없어서 안 줬다는 게 맞고 여우 주연, 여우 조연, 나무 조연 네. 싹 다 가져간 영화가 바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그러니까 이 작품은 하나의 좀 기세기도 해요. 기세. 이게 정말 그해 나온 모든 영화의 모든 연기 중에 이게 최고였냐라기보다는 네. 항상 시상식은

0: 기세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나온 수많은 영화 가운데 이 영화에 사람들이 좀 기운을 몰아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이런 수상 결과로 나오거든요.
1: 네.
0: 그 바꾸어 말하면 개별 부문에서 제일 뛰어났느냐의 느낌보다는 이보다 핫한 영화가 없었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애초에 이 감독들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파이트 클럽이라는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보고
1: 네.
0: 뭔가 이런 데에서 좀 출발하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1: 전혀 전 파이트 클럽이나 매트릭스나 네. 겹치는 게 있나요?
0: 그 파이트 클럽도 그 지금의 내가 있고 지금의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을 수 있다는 상상이라면 매트릭스 또한 그런 거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 내 현생을 살고 있는 내가 있지만 또 다른 곳에서 나는 뭔가 어쩌면 우주를 구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일지도 몰라라는 어떤 그런 상상에서 시작한 이야기잖아요.
1: 그럼 멀티 유니버스 관련인가?
0: 네. 아. 이게 어느 날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다중우주라는 얘기를 하는 그 교수의 설명을 보면서
1: 네.
0: 그 교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런 다중우주, 평행우주에서 지금의 내가 이제 그 우주의 중심이고 나에게서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것일수록 지금의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가 살고 있다라는 어떤 개념을 설명하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 초반에 힘들어하시는 그 산만함이 나온 게 뭐냐면 이게 이따 설명 주구리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주인공이 이제 다중 우주를 넘나들 때
1: 네.
0: 다중 우주를 넘나드는 일종의 스위치가
1: 네.
0: 이상한 행동을 하면 다른 우주로 넘어가는 설정이거든요.
1: 그러니까 그게 네. 시체 방귀 추진력만큼이나
0: 네.
1: 참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서.
0: 그게 처음에 이제 키호이칸이 처음으로 다중 우주를 넘어갈 때 립밤을 꺼내서 립밤을 바르지 않고 씹어 먹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아까 다중 우주의 개념이 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 있는 사람일수록 지금의 나하고 가장 많이 다른 사람이라는 게 기본 전제잖아요.
1: 오, 그거 이제 알았어요.
0: 네.
1: 아, 그러니까 다중 우주도 네. 나와 가까운 우주는 나와 닮아 있고
0: 네.
1: 아주 멀리 있는 다중 우주는 나하고 좀 차이가 많이 네. 난다.
0: 그러니까 만약에 나의 의지로 여기가 아닌 다른 우주로 가고 싶으면 내가 다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아.
0: 네. 그 먼 우주에 살고 있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비슷해지려면 지금 이곳에 있는 내가 전혀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할수록 그런 우주로 가는 거죠.
1: 아...
0: 그러다 보니 제가 정말 어제도 보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게 그 종이로
1: 네.
0: 우리 보통 그 빳빳한 A4 용지에 손가락 벨 때 있잖아요.
1: 페이퍼 컷.
0: 네. 네. 그거를 일부러 손가락 사이사이 네 군데를 전부 다 종이로 베야만 다중 우주로 넘어가는 설정 같은 게 나오는 거거든요.
1: 아우.
0: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 때문에 이건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산만해라고 하는 좀 초반부가 있는데
1: 네.
0: 그 초반부를 넘기면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거를 눈치를 채시게 됩니다.
1: 그러다 결국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눈물로 이어진다.
0: 그러니까요.
1: 아, 참 이야기가 들을수록 도전하기가 참 쉽지 않은.
0: 저는 이게 이 영화가 성공한 신의 한 수가 애초에 시작은 성룡을 염두에 두고 썼대요.
1: 아.
0: 성룡을 염두에 두고 남자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써내려 갔는데
1: 네.
0: 그 남자를 주인공 삼아서 지금 내 인생은 뭔가 아닌 것 같고 어딘가에 내가 살아보지 못한 아주 멋진 인생을 사는 내가 있을 것 같아라는 상상을 하는
1: 네.
0: 어떤 그런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에 엄마를 등장시키면 어떨까 하면서 주인공을 여자로 바꾼 것이
1: 그분이 바로 양자경.
0: 네.
1: 자,
0: 그것이 바로 이 영화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1: 자, 여기까지 듣고요. 제가 광고 끝나고 나면 간단히 포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잠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FM for you.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0: 김포 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동형,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힘겹게 세탁소를 운영하던 에블린. 세무당국의 조사에 시달리고 있던 어느 날 남편의 이혼 요구와 삐딱하게 구는 딸로 인해서 대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순간 에블린은 멀티버스 안에서 수천 수만의 자신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세상에 내가 가진 능력을 빌려와서 위기의 세상과 가족을 구해야 하는 운명에 맞닿게 되는데요. 그렇게 수많은 삶을 오가던 에블린은 뜻밖의 사람과 가장 중요한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다른 삶을 살았다면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자, 세윤 작가님이 추석을 맞아 가족 영화로 준비해 주신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지금부터 세심한 설명을 덧붙여 만나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멀티버스 안에 수천 수만의 내가 있다는 걸 이거를 어떻게 알게
3: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가르쳐준 사람은 남편이에요.
2: 남편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3: 근데 그걸. 그 남편도 사실은 모르죠. 다른 우주의 남편이 그 인물이 잠시 이 남편의 몸을 빌려서 이제 진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때 얘기해주는 진실이 뭐냐면 당신은 늘 뭔가 내가 뭔가를 좀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왔다라고 전전긍긍 하는데 당신의 그 모든 좌절과 그 모든 실망이 당신을 지금 여기로 이끈 거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그 모든 좌절과 실망의 결과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해주고 다시 남편으로 돌아와요.
2: 그럼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고 가네요. 네.
3: 그럼 이 남편은 영문을 모르고 무슨 일이야 지금.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재밌는 게 키호이칸이 연기하는 인물은 계속해서 잠시 정신을 잃었 정신 약간 정신을 잠시 잃은 느낌이겠죠.
2: 그렇죠. 네.
3: 정신을 차려볼 때마다 온통 주변이 좀 난장판이라 끝날 때까지 영문을 잘 모른 채 허둥대는 인물로 나오는 게 좀 재미의 핵심이고요.
2: 네.
3: 그 양자경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이런 일에 좀 휘말리게 되면서 처음에는 혼란을 겪고 말씀하신 대로 관객 역시 초반에 계속 다중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설정에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2: 네.
3: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영화가 왜 가족영화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감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트릭스 같은 거 보고 그리고 다중우주 다큐 보고 우리도 다중우주로 영화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발상을 한 것까지는 일반적인데 네. 그다음에 그 다중우주라는 설정에 뭐를 덧붙였냐면 인터넷 시대를 덧붙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인터넷이 없을 때 성장했던 세대고
2: 그렇죠.
3: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기에 성장했던 세대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우리 세대 차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갭이 존재한다는 걸 늘 느껴왔다는 거죠. 그 세대 차이의 핵심은 어쩌면 인터넷 문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독은
2: 네.
3: 처음에 그 주인공 에블린이 계속해서 다중우주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적응을 못하는 게 마치 부모님들이 수많은 인터넷 창이

0: 있는 컴퓨터에서 당황하고 막연해하는 느낌과 같다고 이 감독은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니까 다중우주를 넘나드는 게 훨씬 더 수월해 보이는 딸과 다르게 네. 다중우주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는 데만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양자경의 모습이 인터넷 문화 자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모님이라고 생각을 했고 애초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세대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설정을 빌려왔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중요한 점은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우주에 있던 사람들이 굳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여기로 와서 어떤 진실을 알려주려고 하는 건 이 우주 전체를 위협하는 어떤 빌런이 나타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빌런이 비교적 이른 시간에 밝혀지는 건 자기 딸이란 말이에요.
1: 아, 빌런이 자기 딸이라.
0: 네. 양자경의 딸로 나오는 영화에서는 그 빌런의 이름은 조부 투박인데
1: 조부 투박이.
0: 네. 실제 딸의 이름은 이제 조이죠. 그래서 이 설정이 주는 것이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된 그 좀 시작이기도 하고요. 영화 초반에 나오지만 이 엄마는 딸에게 거는 기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좀 자라줬으면 하는 어떤 기대를 부모들은 다 갖고 있잖아요.
1: 그럼 물론이죠.
0: 근데 이 딸은 부모가 바라는 딸이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엄마는 알아주지 않죠. 엄마는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데. 너무나 좀 바쁘고 힘들게 나를 키워준 엄마인 건 알지만 나는 이상하게 좀 삶이 계속 공허하고 뭔가 허무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마음을 엄마한테 털어놓을 수는 없고 엄마한테 털어놓는다고 해도 엄마가 이해할 것 같지 않고 그러한 마음이 만약에 흑화된다면 영화에서와 같은 빌런이 되는 거죠.
1: 아.
0: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에 나오는 빌런은 우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살기 싫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사라지고 싶어서 벌이는 일들이 그 뭔가 우주의 소멸로 이어지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1: 야, 네. 진짜.
0: 그래서 이건 결국 빌런을 찾아내서 무찌르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그 빌런이 나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때 그럼 엄마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1: 아직도 쉽진 않은데.
0: 네.
1: 아니 일단 제목이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를 직역하면 모든 것, 모든 곳이 한꺼번에 정도로 이해를 하는데
0: 네.
1: 이게 영화의 각 파트별 제목이라는 그쵸. 얘기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총 3부로 이어져요?
0: 3부작입니다.
1: 아.
0: 처음에 나오는 게 파트 1이 바로 그... 첫 번째 단어의 everything,
1: 네.
0: 두 번째가 everywhere, 세 번째가 all at once.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영화에서 이 영화를 그러니까 가족 영화로 보고 주인공 양자경을 우리 모두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1: 네.
0: 제일 처음에 남편이 이 주인공을 멀티버스의 세계로 인도할 때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다 보거든요. 순간적으로. 자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쫙 봐요. 그야말로 주마등이 스쳐간다는 느낌으로.
1: 네.
0: 그런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처음 나와서 양자경이 들은 말이 뭐냐면 죄송하지만 딸입니다.
1: 아.
0: 라는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우리 신생아 때의 기억을 당연히 우린 기억 못하죠.
1: 네.
0: 하지만 그 도움으로 예. 멀티버스의 도움으로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말이 무엇인지를 양자경은 그때 알게 되거든요. 내가 세상에 나와서 처음 들은 말이 죄송하지만 딸입니다.
1: 그때까지만 해도 남아선호 사상에 네. 있던.
0: 그리고 죄송하지만 딸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 실망하는 아빠의 표정이 세상에 나온 양자경이 처음 본 아빠의 표정인 거예요.
1: 슬프다.
0: 그게 일종의 좀 무의식 속에 남아있었던 거고 그래서 양자경은 계속 아빠의 기대에도 부응하면서 부모의 마음에 드는 딸도 되고 싶고 가정을 꾸린 뒤에는 좀 괜찮은 가정을 좀 만들고 싶고 그래서 계속 좀 투사처럼 살아온 엄마거든요.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러니까 투사처럼 살아온 엄마가 처음으로 그 멀티버스를 넘나들면서 만약에 내가 이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 선택할 뻔했지만 선택하지 않았던 그 수많은 가능성들을 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로 좀 흘러가

0: 하게 되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쩌면 나의 엄마는 그 많은 걸 포기해서 나의 엄마가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건 나의 엄마가 많은 걸 포기한 덕분일 수 있겠다. 그 수많은 가능성을 등 뒤로 남기고 엄마가 지금의 선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저는.
1: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딸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빌런이 되고.
0: 이 영화에서 제가 네. 처음에 볼 때 제일 황당하고 웃겼는데 두 네. 번째 볼 때 제일 좀 짠했던 게 어떤 우주에서는 돌이에요.
1: 돌이라고요?
0: 네. 네. 이 수많은 멀티버스 중에서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우주도 있거든요.
1: 오.
0: 그 안에서는 두 사람이 돌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돌멩이가 된 엄마와 돌멩이가 된 딸이 대화를 나눠요. 원래는 나레이션이 있었다고 하는데
1: 예.
0: 양자경이 자막으로 하자.
1: 아.
0: 돌이 말을 하면 이상하다. 그래서 영화엔 자막으로 나와요.
1: 야.
0: 그런데 그 돌이 된 엄마와 그리고 딸이 나누는 대화가 저는 가장 슬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딸의 솔직한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딸은 엄마처럼 살 수가 없어요. 엄마처럼 계속 뭔가 좀 힘들어도 힘을 내고 뭔가 부지런하게 뭔가 과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엄마처럼 살 에너지가 없어요. 이 딸은.
1: 그러니까 70년대 우리네 부모님과
0: 네.
1: 지금 현재 우리의 젊은이들하고의 네. 어떤 상황을 대비해 보면 되겠네요.
0: 차라리 그냥 돌인 게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돌인 게 제일 좋은 딸의 마음이 그 장면에 아주 극단적인 영화적인 표현으로 담겨 있는 건데
1: 딱 갑자기 노래 생각나. 내가 말 없는 이 세상에 돌이 되겠어.
0: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장면을 생각해낸 게 감독의 전 여친이 했던 얘기래요. 어느 날. 어느 날 감독의 그러니까 지금은 헤어진 감독의 전 여친이
1: 네.
0: 난 차라리 내가 돌이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도 되고라고 했던 말을 이제 생각해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무기력에 빠져 있는 딸의 마음을 이 돌이라는 이 걸로 좀 표현을 한 거고 이 영화에는 사실 그런 식으로 정말 재미있게 구상한 다중우주가 훨씬 많은데. 많이 뺐대요. 야, 이건 너무 나갔어 싶어서 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재밌었던 게 어떤 다중우주로 넘어가면 양자경은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냄비 안에 스파게티 면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내가 그러니까 돌멩이도 아니고
1: 네. 네.
0: 스파게티 면으로 존재하는 그 우주에서는 아들이 있는데 네. 그 아들은 마카로니예요.
1: 아니 그러면 이게 근데 그 저기 그 뭐 존재할 수 있는 시간이
0: 네.
1: 누군가 뱃속에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그런 인생이네요.
0: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그래서 그 어떤 우주로 넘어갔을 때 그 스파게티가 된 엄마랑 마카로니가 된 아들이 함께 냄비 안에 있는데 이 아들은 왜 우리가 스파게티 그 면이 잘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좀 던져보잖아요. 네, 네,
1: 벽에.
0: 자기가 선택받아서 벽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아들이래요.
1: 아,
0: 왜냐하면 그래야
1: 살아남다.
0: 내가 남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서
1: 참.
0: 그래서 요리사에게 붙잡혀서 저기 있는 주방의 벽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아들을 걱정스럽게 좀 지켜보는 스파게티 면이 된 양자경의 시퀀스도 있었대요.
1: 아,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0: 네. 예. 아마 촬영했는데 자른 것 같아요.
1: 아니
0: 그러니까 그런 식의
1: 면 한 다발도 아니고 한 가닥으로의
0: 네. 그러니까 멀티버스라는 상상에서 멀티버스를 표현할 때 이 감독들이 좀 더 좀 황당무계한 상상력을 넣어서 이게 좀 굉장히 낯설어 보이고 난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가장 좀 기본에 깔려 있는 이야기는 엄마와 그리고 딸의 이야기예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1: 네. 아무튼 네. 뭐
0: 가정용합니다.
1: 이해가 될 듯 말 듯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 평론가분들이
0: 네.
1: 별 다섯 개를 그냥 아낌없이 준 그런 영화네요.
0: 이거 이동진 평론가께서 별 다섯 개 준 영화고요.
1: 그러니까.
0: 근데 저는 한 줄 평은 그 지금 포털 사이트 메뉴에 올라와 있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한줄 평이

0: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 한 줄 이분이 10점 만점을 주면서 뭐라고 썼냐면 우리 엄마는 종종 다른 세상에 빠진 듯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언제나 나의 부름에 돌아온다. 저는 이게 한마디로 이 영화를 설명하는 것 같다. 우리 엄마는 종종 다른 세상에 빠진 듯 생각에 잠긴다. 어쩌면 그 순간에 영화에서처럼 멀티버스 속으로 상상여행을 떠나고 계시는 것일 수 있죠. 내가 결혼만 안 했으면 내가 죄를 낳지만 않았으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언제나 나의 부름에 돌아오신다 라는 게 저는 이 영화를 설명하는 가장 멋진 한 줄평이었습니다.
1: 아, 네. 전문가 평이 아니라
0: 네. 네.
1: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대사 소개 받겠습니다.
0: 이 영화는 아카데미 음악상과 주제가상 후보에도 올랐거든요.
1: 아 진짜요?
0: 네. 그중에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던 손 넉스와 그 피처링은 미츠키 그리고 데이비 번.
1: 와.
0: This is a life 준비했습니다.
1: 듣고 올게요.

0: 자, 세윤 작가께서 추석 특집 가족 영화로 오늘 골라주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뭐 지금까지 설명 들었을 때도 뭔가 확실하게 이해되는 네. 그 뭐 또 스포일러 이런 걸 또 좀 염려하시면서 네. 얘기를 주시다 보니까 더 그럴 수 있지만
1: 큰 전제는 네.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 예. 그리고 부모로부터 이해받고 싶은 자식 그 두 사람이 만들어낸 우주의 혼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0: 야, 네. 추석에 참 잘 어울리는 네. 네, 주제네요.
1: 그래서 그렇게 도저히 화해할 수 없을 것 같은 부모와 자식 어쩌면 세대와 세대 사이에는 그런 화해가 가능하긴 할까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는 건 아빠, 남편, 키호이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러터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장에 혼자 정말 투사처럼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동안 이 남편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뭔가 도움이 안 되는 늘 좀 물러터진 남편인 게 양자경의 불만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다른 멀티버스에서 만난 남편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 이어서 현생에 또 남편이 하는

0: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1: 들어보시죠.
2: 我总是看到事情好的一面，那不是因为我天真，而是必要，而需要，这也就是我的生存之道。
3: I don't know. The only thing I do know.

0: Gosh, Mom, we don't know what's going on.
1: 我理解，但你不是一个服输的人。
2: 뭐 영어와 중국어가 네. 막 혼재되어 있네요.
3: 그러니까 이 중국어로 말하는 멀티버스는 약간 화양연화에 대한 오마주로 바치는 장면으로 촬영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장면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과 결혼할 때 장일어른이 그랬지. 내가 너무 순진하다고. 그런데 그건 나의 전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내가 그냥 밝은 거는 내가 순진하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전략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무기다라는 얘기를 다른 멀티버스의 남편이 하고 지금 이 내가 사귀는 우주의 남편은 여전히 영문도 모른 채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죽이려고 이제 오니까 이제 싸움을 말리면서 아니 대체 왜들 이래요? 싸우지 말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냥 하나예요. 카인드.
2: 친절. 네.
3: 서로에게 다정합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영화를 만든 감독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이게 무술을 할 줄 모르던 양자격인데 현실에서는 세탁소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멀티버스를 넘나들면서 다른 우주에서는 무협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자기를 확인하고 나서는 그 능력이 점점점 자기께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멀티버스에 살고 있는 사람의 능력이 하나하나 나에게 더해지는 설정이라서 현실에서서 이제 그 무술을 할 수 있게 된 건데 그렇게 무술을 점점 잘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대혈투와 결투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잖아요. 네. 하지만 감독들이 선택한 건 그런 건 무의미하다. 네. 중요한 건 다정함이다.
2: 서로에게 친절하자.
3: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가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 가족이라면 누군가는 다정함이라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2: 그게 무기가 될 수 있다.
3: 네, 여러분 명절입니다.
2: 자,
3: 서로에게 다정해야
2: 그리고
3: 됩니다.
2: 그리고 아까도 하고 싶었지만 부모와 그러니까 엄마와 딸도 이렇게 풀지 못한 난제를 네. 친척이랍시고 와서 네. 한마디 불쑥 거기다가 칼을 꽂는다. 네. 이거 그러시면 안 됩니다.
3: 물러 터졌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덕분에 사실은 이 우주가
2: 유지가 되고 있어요.
3: 우주가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2: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추석을 맞아서 다정함, 친절함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3: 그래서 제가 이 영화 보고 두 번째 볼 때 눈물을 흘린 건 그래, 내가 이 집안을 지탱하니. 네. 알고 보니 그 남편의 역할이 있더라고요.
2: 네. 물러 터졌지만 네. 그 거기까지 날이 서 있었으면 네. 여기는 돌이킬 수 없을 수 있다.
3: 어쩐지 시작부터 자꾸 그 남편한테 제가 마음이 가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전국에 계신 물러 터진 남편분들께 네. 크나큰 그 꿈과 희망을 주는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2: 키호이 콴도 정말 그분의 인생에서 네. 드디어 4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서
3: 실제로 또 그 배우가 다정해 보이잖아요.
2: 아, 그렇죠. 네.
3: 실제로 그 배우가 살아남은 것과 예, 이 영화 안에서 그가 이 세상을 지켜내는 것과 또 통하는 게 있는 거죠. 네.
2: 자, 끝곡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3: 아까 이 영화의 그 많은 우주를 표현하는 장면들 가운데 네. 왕가의 감독의 화양연화에 대한 오마주가 담겨있는 장면들이 꽤 있어서 화양연화의 음악을 골랐습니다. 네킹콜의 기사스 기사스 기사스.
2: 자,
3: 만약에.
2: 네. 자, 이 곡 오늘 끝곡이 될 것 같고요. 자, 작가님 오늘도 감사하고요.
3: 네.
2: 여러분 뭐 추석이 지난 다음 날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어릴 적 관상을 공부하다 자신의 얼굴에 흉하고 가난한 기운만 가득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관상보다 마음의 상이 더 귀하다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지요. 그의 삶은 관상처럼 가난했고 험난했지만 그의 마지막 얼굴은 결코 천하거나 흉하지 않은 위대한 민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좌표를 잡고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추석 특집.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네.
1: 특집한다고?
0: 자, 방송 시작했어요. 네. 오늘은 추석이니만큼 이 가족 같은 후배, 슬프고도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지구상에 몇 안 되는 가수 신승훈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목소리가 앞에 나갔네요.
0: 네, 나갔어요.
2: 아니, 나 시작 안 한 줄 알고.
0: 아니, 인사부터.
2: 반갑습니다. 아니. 여러분, 추석입니다. 네. 풍요로운 한가위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또 어떻게 신가세의 그 추석 당일날 이렇게 하게 돼서 의미가 새로운 것 같고. 네. 오늘 문세 형님 한복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0: 아니, 제가 이게 개량 한복이라서.
2: 그러니까요. 네, 이래서.
0: 자, 오늘 코너 이름이 네. 뭐 신승훈의 가을 노래 세상이에요.
2: 네.
0: 신가세.
2: 신가세.
0: 그렇죠? 네. 그래서 가을에 어울리는 노래를 우선 듀엣곡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거라서.
2: 그렇죠.
0: 신승훈 씨하고 저하고 입을 맞춰서 노래 한 곡을 먼저 할 텐데, 가을이니까 가을에 정말 딱 적합한 노래.
2: 가을빛 추억 하죠.
0: 있죠.
2: 가을빛 추억.
0: 그래요.
2: 스쳐가는 비바람에 낙엽들이.
0: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일러. 낙엽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2: 그렇지.
0: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2: 아, 그러네요.
0: 가을이 오면을.
2: 그렇죠.
0: 듀엣으로.
2: 네.
0: 함께 하는 걸로
2: 시작. 이건 시작하면. 가을이 오면이라는 제목은요. 여름에 불러도 돼요. 만약에 가을이 온다면이라는 그러니까.
0: 그렇죠.
2: 이게 앞서가 어느 계절에도 부를 수 있는 노래 가을이 오면.
0: 네.
2: 네.
0: 그리고 가을에서도 어울려요. 가을이.
2: 그렇죠.
0: 가을이 깊어지면 뭐
2: 그렇죠.
0: 이렇게 될 수 있죠.
2: 저도 이 노래 진짜 데뷔 전에 정말 많이 불렀어요.
0: 그랬나요?
2: 흉내내면서.
0: 어떻게?
2: 가을이 오면.
0: 자, 정식으로. 네. 그러면 신승훈 가을 노래 세상 첫 곡은 이문세 신승훈의 듀엣곡 가을이 오면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리듬을 제가 맞출까요?
2: 그래 주시겠어요? 리듬? 이게 원곡은 좀 빨라요.
0: 예, 예.
2: 근데 기타로 하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하죠.
0: 그럴까요?
2: 네.
0: One, two, three.
2: 좋다.
0: 이거 좋아?
2: 좋다.
0: One, two, three, four. One, two.

0: MBC. 예. MBC 안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 우리 계속
1: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고.
0: 그렇죠.
1: 이 정도면 완벽하다.
0: 그렇죠. 대신에 연습을 한번 했잖아요. 몇 번 하면 이게 코드가 어그먼트라고 이렇게 G 코드였다가 반 개씩
1: 그렇죠.
0: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1: 올라가는 거. 예, 그게
0: 손가락이 너무 아프죠.
1: 힘들죠. 예. 아픈 건 나는 관계없고 하여튼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0: 네.
1: 광고 후에 계속됩니다. 네. 신승훈의 가을 노래 세상.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5: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6: 26년 3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7: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8: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9: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음악에서 향기가 난다. 여기는 음악방송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2026년 추석특집 신승훈의 가을 노래 세상. 원래는

0: 우리가 지난 여름에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1: 그때요. 저도 약간의 뭐가 있었고 이슈가. 그래서 조금만 8월 말로 미리자. 그래서 그럼 작가님하고 그럼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했는데 네. 또 여기 제작진에 휴가가 있었어요. 아이 맞다니까. 작가님이 저한테 휴가 여기 PD님의 휴가가 그 휴가 기간이 있었다니까. 그래서 저랑 맞추는 날짜가 안 맞았어요.
0: 아이 그런 핑계는 대지도 말고. 그 이슈가 뭐였어요? 뭐 무슨 이슈?
1: 곡이 안 나와서.
0: 그래서
1: 어떻게든지 곡을 써보겠다는 의지 하나로 밖을 나가게 되면요. 한번 나가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심취해 있다가 어딘가 잠깐 어디면 정신이 약간 혼란해지는 거. 그래서 계속 그걸 유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밖을 나가기 싫었어요.
0: 예, 근데 이제 이 청취자들이 너무 나오실 때가 됐는데가 네. 하다 보니까 궁금하고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
1: 그걸 유발하고 싶었던 거야.
0: 무슨 유발이야? 말도 안 되는
1: 구타 유발.
0: 그래서 그 지난 여름에는 작업하시느라고 음악 작업하시느라고 바쁘셨다는 거죠.
1: 하필이면 딱 그때가 최고로 절정이었어요. 예민함에 이게 왜 안 나오지? 얘가 B파트까지 나왔는데 후렴부가 너무 안 나와서
0: 음악이 안 나와서
1: 네 그랬다니까 진짜
0: 뭐 제주도고 어디고 막 이렇게 송캠프라 그러나
1: 네 그거
0: 다니시잖아요 칠렐레 네. 팔렐레 돌아다니면서
1: 칠렐레까지는 아니고 구렐레
0: 그러면서
1: 구렐레 십렐레 뭐 이런 거
0: 방송 나올 생각은 못하고 야 그래도 배짱이 있다 배심이 있네
1: 왜요?
0: 곡이 안 나오니까 방송 못하겠어요 이거잖아
1: 아니 그거 진짜 중요했다니까 저한테 제 인생에 이런 위기가 오면 이건 뭐 다른 게 뭐 에미에비도 몰라보는 상황이었다니까요. 근데 그 후렴이 나왔어요, 다행히.
0: 여름 청취자들한테는 일단은 사과를 드리고 갑시다.
1: 어떻게 할까요? 뭘 드려야 되나?
0: 사과.
1: 아, 죄송합니다.
0: 네, 그렇죠.
1: 기다려주셨던 분들에게 죄송하고요. 약속을 좀 못 지켰는데요. 그래서 오늘 풍성하게. 진짜 오늘 노래를 작가님이 여름 때 안 했다고 너무 많은 걸 막
0: 숙제를 많이 내줬죠.
1: 네. 게다가 막 신승훈의 일대기를 다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0: 신승훈 씨 옆에는 항상 기타가 있잖아요.
1: 네.
0: 그 기타 주로 이제 작곡도 기타로 하시는 거죠?
1: 아 이번에는 건반으로 한 게 많아요.
0: 건반도 하실 줄 아세요?
1: 아, 왜 그러세요?
0: 건반지네.
1: 잠깐만 이거 웃어야 돼.
0: 아니
1: 건반지다고? 건반지다고?
0: 건반지다. 네, 네. 야 건반을
1: 보이지 않는 사랑은 건반으로 썼고요. 미소 속에 비친 때는 기타로 썼고.
0: 예. 네. 그랬고요.
1: 네 맞아요.
0: 저는 기타 치는 모습을 여러 번 봤지만 네. 건반은 그 옆에 앉아서 건반 잘 치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문하듯이 한 거.
1: 잘 치는 못하죠. 근데 문세영님 옛날에 그 우리 10월에 눈 내릴 마을에서 제가 피아노 치면서 잊혀진 계절을 한 적이 있어요. 따라당 땅당당 따라다라당 따라 이거 했는데 은세영님이 잘 치지 못하는데 생각보다 이랬어요.
0: 주로 C키만 치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키보드 말고 오리지널 피아노는 키트레스가 안 되니까.
0: 그렇지.
1: 그렇지.
0: 근데 주로 기타를 잡는 신승훈 씨는 기타를 처음 잡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1: 제가 팬들은 이건 다 알아요. 아버님이 스케이트장을 데려간다고 했는데 중학교 때
0: 겨울에.
1: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이 늦게 일어나신 바람에 다 녹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다 해서 저희가 이제 뭘 사달라고 해가지고 기타를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 받게 된 이유를 한 번도 얘기를 오늘 이 질문 받고 나서 잠깐만 나는 왜 그냥 왜 기타를 달라고 했을까? 그 생각을 오늘 오면서 곰곰이 해봤어요. 이 대본에 있는 질문 때문에.
0: 그러니까 그 재밌잖아요. 스케이트 대신 기타다.
1: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5, 6학년 때쯤에 마이클 잭슨의 뱅이라는 노래를 들었던 거 같아요.
0: Bang, 네. I love the top.
1: 가사가 모르시는구나. 그거를 제가 예. 기타는 없지만 그때도 미성이었거든요. 얇았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Bend it to a very sweet look no more. We were one, but we were looking for.
0: 자자자. 예. 자 이제 지금 8살이었거든. 네. 4살로 한번 가볼까?
1: Bing.
0: 해봐.
1: 비슷해요?
0: 해봐.
1: That two of us feel no more.
0: 야 그거 약간 할머니네.
1: 4살 때는 이게 성대가 완성이기 때문에.
0: 아니, 지금 약간 할머니.

0: 쪽으로 간 것 같아.
1: 아니 무슨 뭐 아니 뉴노모 이렇게 성대가 안 열렸기 때문에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네 살 때는 성대가 안 열려요.
0: 아, 그런데 네. 그 노래를 듣고
1: 계속
0: 성대모사 네. 비슷하게 했는데 그걸 직접 치면서 하고 싶었던 거구나. 네. 그래서 기타가 필요한 거였어요. 네.
1: 그때는 아시잖아요. 가사 어디서 볼 데도 없으니까 들리는 대로 쓰는 거.
0: 한글로.
1: 예, 한글로. 성,
0: 그렇죠.
1: Then, the two of us, 뭐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0: 그거를 중학교 때까지 그렇게 하셨죠?
1: 그 아니요. 전 알바할 때도 그렇게 했는데.
0: 아 알바할 때도.
1: 대학 알바할 때도.
0: 그때도 한글로.
1: 그때도 그냥 한글처럼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0: 이야,
1: 예를 들면
0: 너무 솔직히.
1: 아 왜 그러냐면 영어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신랑 가사마 똥이 또
0: 그래 그래
1: 딱킹 또와 나 몰라 똘랑 모 아따 마일라 용길랑 이게 안악이란 노래
0: 아란난당당다이난동 그거를 영어로 쓸 수도 없고
1: 그러니까요 땀 알아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데
0: 한글로 써야지
1: 필리핀어거든요
0: 그렇지
1: 예, 그게 타갈로인가 그런데 그 우리가 그 뭐 어떻게 적을 수 없으니까 용길랑 이렇게 쓰고 그렇죠.
0: 아까 알바 말씀을 하셨는데 알바를 주로 할 때
1: 네.
0: 이제 그 손님들이 뭐 이제 리퀘스트 하잖아요.
1: 네.
0: 제일 많이 저 승훈 씨한테 요구했던 노래는 어떤 곡이었어요?
1: 저한테 그때 아 이거 있어서 계셔서 하는 게 아니라 문세영님이 저의 알바 시절에는 끝장이었어요 진짜. 진짜 신청곡 중에서 최고로 많이 들어왔던 게 문세영의 노래였고
0: 꽤 오랜 기간일 텐데
1: 그렇지 근데 아까 가을의 여름을 불렀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불렀던 거는

0: 그다음부터 그냥 신승훈의 목소리로 해봐요.
1: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0: 잠깐만 조독배가 났다.
1: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0: 그래. 바로 그 모습.
2: 그러니까
0: 그렇게 가야 돼.
2: 예, 잊었었던 사랑.
0: 그러니까 신 그렇게 해야. 아니 그러면 그때 조덕배 씨 같이 모창을 했어요.
2: 네, 처음에는 내 목소리를 했는데 관심이 없어 아직. 그게 무명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눈매 이러니까 어 뭐야 조덕배야.
0: 관심을 끌기 시작했구나.
2: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문세 형님도 승리해볼까 하면서 막 계속 한 거예요. 세월이 흘러 이렇게 하면서 저는 그냥 세월이 흘러 이렇게 했겠죠.
0: 그러면은 거기에 오신 손님들이 네. 꿈에를 신청하면서 조덕배 버전 이렇게 썼겠네.
2: 그렇게 또 하고요. 제가 네. 아예 대놓고 1절 부르다가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서 2절은 덕배 조덕배 선배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만났던 여인이여.
0: 팝송 같은 건 어떻게? 팝송은 제대로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팝송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초창기에 제일 많이 했던 거는.

0: For the Peace of All Mankind, 전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노래.
1: 지금 그게 어디든 호프집이든 아니면 커피숍이든 신수원 씨가 라이브로 이제 통기타로 노래를 불러줬던 그 타임에 오셨던 분들은 진짜 행복했겠어.
0: 그 분들 중에서 아직도
1: 집중력
0: 팬인 분들이
1: 집중력 완전 짱이었겠어요.
0: 아니요. 지금이야 신승훈이니까 이렇게 집중하지만 그때는
1: 그 이렇게 잘해도
0: 이렇게 잘해도 오. 이렇게 잘했는데도
1: 자기네들끼리
0: 막 술을 드시고
1: 아,
0: 막
1: 할 얘기 다 하는 거야.
0: 그렇죠. 그냥 말 그대로 BGM 가수 그냥
1: 진짜 반주로 듣게 되는
0: 그런데도 뭐 예를 들면 뭐 희양

0: 좋아했잖아 이러면 이제 희양 이 한마디 이렇게 쳐다보시. 예. 그래서 앞부분에 임팩트 있는 노래를 많이 했어요. 뭐 When I need you just close my eyes 뭐 이렇게 하거나. 네.
1: 아니 근데 그때 그 시절의 노래를 어떻게 다 지금 외우고 있어요? 아직도 안 까먹고 있어?
0: 머리가 좋은 거.
1: 그래?
0: 안 까먹더라고요. 하도 많이 불러서 그런가?
1: 그런가?
0: 물론 이제 막
1: 아, 레퍼토리가 한 몇 곡 정도 됐어요 그때.
0: 제가 집에 그게 있어요. 알바 때 불렀던 팝송, 그 영어로 적던 한국어로 적던 그 안악이란 용기 신랑 같은 이것부터여서 700곡은 넘었어요.
1: 레퍼토리가?
0: 네, 그거를
1: 합가요 합쳐서.
0: 네, 그 중에서 한 400곡 정도는 외웠고 나머지는 이제 가사가 헷갈린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안 했고 그랬죠.
1: 그 무명 시절, 그러니까 네. 첫 히트곡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명이었잖아요.
0: 그쵸.
1: 신승훈.
0: 네. 그때 당시에 또 제가 촌뛰기의 마인드로 여의도에 살아야지 연예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1: 여의도.
0: MBC 앞에 있는 여의도 MBC 앞에 있는 공장 아파트에
1: 세들어 산 적이 있어요.
0: 예, 세들어서 월세로 9만 원짜리 방을 아는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그때.
1: 여의도
0: 밑에 내려오면 공격상가에 음식점들 있잖아요.
1: 네.
0: 형님도 거기 가시는 걸 봤어요.
1: 제가요?
0: 네, 거기 그렇죠. 회덮밥집에
1: 방송
0: 들어가시는.
1: 방송국이 거기 있으니까. 네, 자주
0: 그러니까. 예, 그 라디오 하시 끝나신 다음에. 그 제가 그때 처음 본 거예요, 문세 형님. 보자마자 우와 길다 진짜.
1: 바바리 코트 입었으니까.
0: 네.
1: 바바리가 좀 길잖아.
0: 아니 바바리 아니지 여름이었는데요.
1: 여름이었어? 아 그러면은 스카프 했겠지.
0: 아 예. 예.
1: 그렇겠지.
0: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전 진짜 이런 거 그때를 아직도 못 잊어요.
1: 이문세의 뒷모습을 봤어요, 앞모습을 봤어요.
0: 앞 옆 뒤 다 봤어요.
1: 그랬어?
0: 왜냐면 내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그때는 형님이 저를 모르니까 난 이문세다 이러는데 형님이 앞을 지나가서 형님의 뒤를 보면서 도대체 뭘 드시러 가시나 봤더니 몸밀과 회도밥이 있는 거기 1층에 있는데 거길 들어가셨어요.
1: 지금은 여러분 몇 안 되는 톱스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0: 네, 별 말씀을요.
1: 하지만 혹시 어딘가에 신승훈에 대해서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아무런 정보도 없는 사람에게 신승훈은 이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한다면 어떤 노래를 딱 한 곡 전해주고 싶으세요?
0: 오늘은 좀 특별하게 그냥 뭐 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좀 느낀 게 있었어요. 저는 그 오랜 동안 같은 경우도 신승훈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이게 내가 아닌가 하지만 제 노래 중에서 히트곡은 아니, 막 타이틀을 밀었던 노래 아닌데요. 이게 가장 나답지 않을까?
1: 정말?
0: 예. 그리고 완성도가 가장 높았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사람 때는 24살 때였으니까
1: 그렇죠.
0: 치기 어렵고 막 이게 있다면 이게 가장 신승훈의 본 모습이 아닐까 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1: 제목이 뭐예요?
0: 두 번 헤어지는 일이라는 노래예요.
1: 두 번 헤어지는 일.
0: 예. 한 번은 이제 안 보게 헤어졌고. 가슴 속에 담고 있다가
1: 네.
0: 마지막에 널 사진을 봐도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이 없어질 때 그때 느끼는 그거. 그 두 번 너랑 두 번 헤어진다.
1: 이 노래는 누가 썼어요?
0: 제가 작사 작곡했어요.
1: 작사 작곡한 거. 네. 언제 쪽 노래예요?
0: 2009년도쯤 나왔을 거예요. 9집인가 그쯤에.
1: 아 그래요?
0: 예, 예, 예.
1: 근데 그 수많은 몇백 곡 중에 딱 이 곡을 찍은 이유가 그냥 신승훈의 음악의 세계를 그냥 딱 한 곡으로 표출하고 싶다.
0: 네.
1: 그런 거예요.
0: 이 노래 한번 오래간만에 들어볼까 하면서 제가 한 몇 개월 전에
1: 그래.
0: 이 노래 딱 듣다가 이게 나 아닌가? 이게 신승훈의 가장 정확한 나 아닌가?
1: 그거 노래 할 수 있어요? 지금? 해볼 수 있어요?
0: 이번에 내가 떠나요 헤어질 때 그렇게 그대 먼저
1: 잠깐만.
0: 나를 떠나가듯이
1: 아 좋은데 그거 반주 있어요?
0: 없어요.
1: 없어요?
0: 왜요? 이것도 라이브 CD 들어 그냥
1: 어?
0: 잠깐 쉬자.
1: 그래 CD를 듣을까?
0: 네, 그래
1: CD를 듣자. 알았어. 나는 라이브로 좀 MR 있으면 하려고 그랬는데
0: 네.
1: 그래요. 신승훈 씨가 지금 음악 생활 40년
0: 네, 36년
1: 얼추 예, 되어가고 있는데 신승훈이라는 사람을 딱 명함을 한 장 내놓듯이 자신의 노래에 그 명함을 한 장 내놓는 게 두 번째 헤어지는
0: 아니,
1: 일.
0: 두 번 헤어지는 일.
1: 두 번째가 아니구나. 두 번 헤어지는 일. 이걸 들으면서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0: 상권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추석 특집 신승훈의 가을 노래 세상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훈 씨가 네 옆에
3: 네
2: 기타를 꼭 껴안고
3: 왜 그러죠? 이게 버릇됐어요.
2: 그러니까
3: 원래는 이 정도 하면 내려놓고는데 형님이 언제 뭘 시킬지 몰랐어.
2: 에이. 명절에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뭐였어요?
3: 명절 음식을 잘 하시는 것 같진 않아요.
2: 아, 그래?
3: 우리 어머니랑 통화할 때 가끔씩 얘기해. 엄마 제발 서울을 나올 때 이 어묵탕 하지 마. 엄마 이거 진짜 맛없어. 대신에 어머니가 진짜 잘하는 육개장이라든지.
2: 엄마는 육개장을 잘하시고.
3: 우리 엄마 미쳤어요 진짜. 그러니까 엄마는 이런 걸 해야 돼. 꽃게찌개 이거 근데 실험을 하신다고 저한테 해주는 게 있어요.
2: 테스트 용.
3: 예. 그게 진짜 못 먹겠어요.
2: 아주
3: 그래서 엄마 대놓고 얘기해요.
2: 방송에서
3: 엄마 어묵탕은 진짜 하지 마. 그리고 떡볶이도 하지 마.
2: 떡볶이는 또 왜?
3: 이상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다른 음식을 너무 잘하시니까. 엄마 이거 엄마 이 음식으로
2: 잘하고 못하는 음식이 확실히 티가 나시는구나.
3: 네, 그런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엄마는 육개장을 제일 잘하신다.
3: 예.
2: 육개장을 잘 끓이는 엄마를 위해서 먼저 노래 한 곡을 그냥 조용히. 수다 안 떨고 그냥 자 가족 여러분을 위한 콘서트 작은 콘서트 할게요 하고 기타를 튕기면서 먼저 엄마를 위해서 한 곡.

0: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이 노래 부르면 엄마가 어 아들 이래요.
1: 그 신승훈 씨의 수많은 히트곡
0: 필요
1: 그거는 필요 없고.
0: 네. 미소 속에
1: 나훈아의
0: 미소 속에 지게 될 때 난 승훈아 나 이 노래 별로야. 어 슬픈 목소리 어 너무 기교가 많아.
1: 저희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
0: 네네.
1: 그 제가 콘서트 하고
0: 어.
1: 그리고 이제 지친 몸으로 탁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새 음반 곧 나올 새 음반 그게 4집 앨범이었어요.
0: 네네. 어우
1: 그게 이제 뭐 사랑이 지나가면
0: 가을이면도 거기 있잖아요.
1: 그랬나? 4집이, 예, 4집이
0: 있었고 그 촌스러운 사진 네. 그 있는 거 뒤에
1: 촌스럽지 않았고
0: 아, 노란색 맞잖아 이 노란색 얼굴만 이렇게 부각된 노란색
1: 그때 되게 하이테크했다고
0: 아, 그래
1: 그 앨범을 혼자 모니터를 하신 거예요. 제가
0: 와, 그 앨범을 했다고요?
1: 네.
0: 그 거기에 앨범, 그녀의 웃음소리 분도 있지 않았나요?
1: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아버님에게 사인해서 드렸는데
0: 어.
1: 내가 콘서트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에 아버님은 새 음반을 쫙 모니터 하시고선 문세야 이번에도 되겠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노래가 이 노래를 타이틀곡을 해라. 그래서 딱
0: 뭐예요 그게?
1: 어허야 둥기다. 이 노래야말로 정말 최고의 너다운 곡이다 이놈아.
0: 어허야 둥기둥기 우리 동네 우리 동네 꽃동네 아닌가요?
1: 그러니까 신승훈 씨 어머님은
0: 네.
1: 네 노래 히트곡 필요 없다.
0: 네.
1: 나훈아의 영영인가 이게?
0: 아니 왜 그 아니 뭘 이게 뭐지?
1: 이
0: 사랑
1: 하나밖에
0: 사랑이잖아요. 아닌가? 사랑.
1: 그랬나?
0: 이 세상에 하나 이거 하고 이런 거 이제 대동강아 내가 왔다 을밀대야
1: 아니 제,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그 하다가
0: 아니 거기서 7번 꺾으면 7번 꺾으면
1: 아니 신수원 씨가 또 트로트 창법도 되네
0: 이문세 선배님
1: 되게 힘들어요.

0: 원래 힘들다고 그게.
1: 그렇죠.
0: 트로트 창법이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죠. 제대로 하려면 그게 몇 번을 꺾어야 되고 약간 플랫송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그렇죠, 게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맞아요.
0: 예.
1: 저도 그래서 가끔씩 콘서트에서 좀 가끔씩 뭐 나무라 선배님 노래도 부르는데 그 가장 잘 불렀던 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런지 몰라 꼬집어 말할 순 없어도 서로 만나도 몰라
0: 구렴
1: 이래선 안 되는 줄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그만
0: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지금 가족들 모여 있잖아요 엄마를 네. 위해서 너무 많이 지금 투자를 하셨고 시간을 그 같은 동년배의 형제들을 네. 위해서 신소은 미니 콘서트인데
1: 지금 다 많이 했잖아
0: 미니 콘서트인데 네. 미소 속에 비친 그대를 빼놓을 수는 없어
1: 오늘 아주 그냥 신여세 안 했다고 그냥 이거 벌을 주는 거야 벌을
0: 이거 안 들을 수 없어
1: 아이
0: 넌 그 내가 먼저 시작해
1: 아이 같이 하시려고
0: 아니 안 할게
1: 아니
0: 이것도 준비했는데 하여튼 자 갑시다.

0: 아, 아 우리 엔지니어. 네. 지금 엔지니어 감독님은 가을빛 추어.
1: 안 돼, 안 돼. 기타가 안 돼.
0: 빠져 있어. 가을빛. 조금만 해 줘.
1: 아, 기타를 이게 잘 안 돼, 이게.
0: 아, 기타 끼고 살면서.

0: 뭐지? 가슴 속에 새겨진 사랑했던 모습이 또 근데 이게 이 기타로 하게 되면 노래가 잘 안 돼. 그
1: 아니 근데 그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지금?
0: 아니 예?
1: 엄마한테 왜? 전화.
0: 예?
1: 엄마한테 온 거냐고. 이게.
0: 뭘 어떻게 알고 계시나?
1: 바다.
0: 아니 아니.
1: 육개장 아, 얘기해봐. 육개장.
0: 아, 육개장은 어제 그 지켜 보세요. 얘기했어요.
1: 오뎅 갖고 오지 마시라고. 그리고 우리 PD 이한재 PD의 신청곡은 네. 이거 지금 가족들 미니 콘서트니까.
0: 네.
1: 날 울리지 마.
0: 나 지금 잠깐
1: 붕
0: 티타 내려왔더니
1: 안 돼 안 돼. 이거 해야 돼 지금.
0: 날 울리지만 슬픈 영화 속에 주인공이지.
1: 잠깐 이거 원래 리듬이 아 원래는 붕 츠익 붕 붙이
0: 그죠
1: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0: 예 네, 맞아요.
1: 내가 해줄게.
0: 어떻게 한다고
1: 지금 이렇게 리듬
0: 하지 마. 이제 지금 무서웠어요 지금 솔직히.
1: 뭐가 무서워?
0: 붕 지금은 뭐야 그게?
1: 아 빅박스.
0: 아 빅. 푸치키 푸 이렇게 해야지.
1: 푸치키 푸 푸.
0: 아이 튄다.
1: 푸치 푸치 푸. 날 울. 근데 이게 리듬이 어려워.
0: 울리지 마. 푸치키 푸 푸. 푸치키 푸 푸.
1: 오 좋은데.

0: 네. 랩 안 하신 게 다행이다. 그날처럼 What the fuck you been game first name 이렇게 하면서 뭐
1: 들어갈라 그랬는데 네. 박자를 놓쳤네.
0: 안 하신 게 나아요.
1: 예. 힘들죠.
0: 뭐가요?
1: 힘들어요, 약간?
0: 아니, 괜찮아요.
1: 괜찮아요.
0: 예전에 별밤 때 단련된 게 그때는 두 시간만 한 적도 있어요.
1: 그럼 지금 뭐 한 시간짜리인데.
0: 그러니까요.
1: 자, 우리 정미선 작가.
0: 뭐
1: 신청곡. I believe는 한번 합시다.
0: 나 손가락 되게 아파. 기타를.
1: 아, 그건 뭐 당신 사정이고. 가수가 뭐.
0: 그냥 아프면 I believe 그댄 곁에
1: 잠깐만,
0: 없지만
1: 잠깐만요 잠깐. I believe에서 live I live live I live에서
0: I believe
1: 응 거기에서 vibration 하지 마세요.

0: 야, 그 저거야. 지금 조카한테 야, 조카한테 초콜릿을 선물했거든. 네. 노래하라고 네. 그랬더니 조카는 일단은 초콜릿은 먹었는데 네.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I believe 아니,
1: 형님 감사합니다. 딱 봤는데 뒤를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 갈등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하면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으니까
0: 나 이렇게 노래를 조심스럽게 네.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처음 보네요 오늘.
1: 나 지금 근데 시킨 다 해고 있거든요.
0: 근데 왜 꿍시렁대면서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1: 야, 이 손가락이 아프다고. 그 당신의 사정이라면 어떻게 후배 챙기는 마음이 이렇게 없어요.
0: 신승훈 씨는 제가 봤을 때 신승훈 씨는 노력이 습관이 되고 그 또 그 습관이 실력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1: 아니 신봄새 신교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0: 그래서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1: 마지막이에요?
0: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마지막인 후배예요. 아 무슨 말이야?
1: 아 마지막인 후배.
0: 새 앨범 나올 때마다 너무 기대하게 되는 후배인데 정식으로 노래 한 곡을 그러면 이쯤에서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1: 기타 말고.
0: 아 기타 말고.
1: 나 진짜 손가락이. 네.
0: 그냥 헤드폰 끼고.
1: 근데 내가 손가락이 아프다고 했을 때 제 팬들은요. 이분이 너무한다라고 안 할 것 같아. 잘하신다. 그럼. 계속 노래를 시키니까.
0: 손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시켜야 돼요. 저 오빠는 그럴 거야. 잠시 기타도 좀 쉬게 하고요.
1: 아 이유가 그거였구나.
0: 우리 승훈 씨의 네. 노래 중에 한 곡인데 이 곡은 먼저 설명을 하고 좀 들어볼게요. 제가.
1: 어떤 거요?
0: 이 그날, 노래에 대해서.
1: 그날의 우리라는 노래요?
0: 그날의 우리.
1: 예,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 노래 중에서 오랜 이별 뒤에 같은 노래를 예, 그때가 제가 24집 때였으니까 28, 9 이랬다면 지금은 완숙미가 있는 사람이 오렌지 벨드 같은 노래를 써본다면 기타곡으로 그럴 때는 어떤 멜로디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해서 예, 그래서 오렌지 이거 들으신 분이 이거 오렌지 벨드 같아요. 아. 멜로디는 전혀 다른데 그걸 한번 이제 그 왜냐하면 이 노래를 들었던 오렌지 벨드 들었던 팬들도 그 당시에는 어렸겠지만 지금 같이 저랑 나이 먹어서 성숙해 오케이. 있잖아요. 들으신 분도 성숙해 있고 알겠습니다. 부르는 사람도 성숙한 입장에서
0: 이게 언제적 노래예요?
1: 이게 작년 앨범이에요.
0: 아 이번
1: 최근 앨범, 예 이번 앨범, 네, 최근 앨범, 예 트룰리 시워즈, 예 거기, 예 그 앨범
0: 거기에 있는 네. 그날의 우리, 그날의 우리 신승훈 씨의 라이브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십시오. 스튜디오에 우리 두 사람밖에 없어요.

0: 그날의 우리 살다가 꼭 한번 스치듯 봐요. 이 마지막 문장에 가슴이 무너지네요.
1: 스치듯 봐요.
0: 좋아요. 광고 후에 우리 다시 봐요.
1: 봐요.
2: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0: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0: 1544-7575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그 장담을 할 수 없지만 오늘 밤 보름달이
2: 네.
1: 만약에 뜬다면
2: 네.
1: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신승훈 씨는 보름달이 뜨건 뭐하든 뭐 소원도 빌지 않을 것 같고 그냥 보낼 것 같은 추석인데.
2: 뭘 구입한지 아세요?
1: 네?
2: 천체만 환경을 구입했어요. 최근에 굉장히 고배율로 추석 달 뜨면 무조건 이거 볼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옥상에만 올라가면 되는 상태예요.
1: 네네.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네. 무슨 소원을 빌겠냐는 거죠.
2: 아, 근데 왜 이렇게 무감각한 사람으로 만드세요? 어? 아무것도 안 하고 달이 뜨던 해가 뜨던 아니라니까요. 저 달 보러 올라간다니까요. 천체만 환경.
1: 달 보고 한잔하고 혼자서.
2: 그럴 수 있어요.
1: 혼자서 그냥 자기 얼굴 보고 한잔하고 그럴 것 같아서.
2: 아. 아니, 배율이 굉장히 높은 걸 최근에 구입해가지고
1: 그랬어.
2: 이게 어디까지 보이는지. 과연 진짜 달에는 토끼가.
1: 그래서 그 망원경 보면서 무슨 소원 빌래요?
2: 그거 아닌데요. 그 소원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과학적인 거잖아요.
1: 아니 그러니까.
2: 아 그렇게 망원경으로 네. 보면서 네. 소원. 우리 어머니 건강?
1: 아 엄마 건강.
2: 네, 그게
1: 육개장 제일... 계속 먹어야 되잖아.
2: 계속 먹어야 돼.
1: 그럼. 예. 사실 뭐 부모님의 건강이 제일 일순이죠.
2: 아 그렇죠.
1: 아무래도.
2: 예. 그렇죠? 특히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기 때문에. 네.
1: 신승훈의 가을 노래 세상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네. 우리 다음 시즌
2: 해야죠.
1: 예고를 해야 되죠. 예고.
2: 신겨세?
1: 네? 신겨세인데.
2: 뭐 크리스마스 질문에서
1: 캐롤 몇 곡 합시다.
2: 아 좋아요. 아, 우리 같이 듀엣한 것도 있잖아요. I'm dreaming of white
1: Christmas.
2: 아, 실버벨이다. 실버벨.
1: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신겨세.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오늘 끝곡은.
2: 네. 오늘도 제가 하나를 또 들고 왔습니다. 조지 노즈카라. 예, 조지 노즈카 캐나다 가수인데 싱어송라이터예요.
1: 네.
2: 되게 목소리도 좋지만 제가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건 제가 첫 송캠프로 갔을 때. 그때 차에서 들은 노래였거든요.
1: 아,
2: 이 노래만 들으면 그때 처음에 그때가 생각나요. 조지 노즈카.
1: 노즈카.
2: 예, 노즈카의
1: 제목이
2: 버터플라이라는.
1: 신승훈의 겨울 노래 세상에서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뵐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 가세요.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결입니다. 정의가족 9515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추석을 맞아 규리씨에게 제가 좋아하는 시를 보내봅니다.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너무 신나고 근사해요. 내 마음에도 생전 처음 보는 환한 달이 떠오르고 산 아래 작은 마음이 그려집니다. 스페셜 DJ를 하니까 이렇게 멋진 시도 소개받고 참 좋은데요. 사실 요즘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들 선뜻 연락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에겐 아주 좋은 명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명절이죠. 추석 잘 보내 라는 핑계로 소중한 사람들에게 살짝 안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호의 희망곡 지금 출발합니다.

둘째 놈은 태양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산책이나 가야겠소 여보 하!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싸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시아의 남규리입니다.

0: 앞에서 제가 소중한 사람들에게 연락 한 번씩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도 네, 저도 회사분들과 이제 오늘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요. 아무래도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연락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많이 연락을 하셨나요? 네,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한 번씩 연락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혹시 연락 주고받다가 여유 되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정의로도 사연 많이 남겨주시고요. 추석 연휴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최수빈님, 귤디, 친정 마산에 내려가는데 차가 너무 밀려서 지루함을 벗어나려고 정이 틀었어요. 귤디는 차 밀릴 때 어떻게 보내시나요? 저는 노래 듣습니다. 노래 부르고 뭐 작품 같은 거 보고요. 그러다 먹고 잡니다. 네, 5421님. 어머어머, 지금 생방송이에요? 추석에도 열리라는 귤디, 멋지다. 그렇습니다. 추석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이렇게 달려왔어요. 9532님. 뭐지? 추석이라 그런가? 오늘 귤디 텐션이 유독 올라간 것처럼 들리는데 기분 탓인가요? 정의에 물든 건가요? 맞습니다. 하루하루 정의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자, 오늘 추석이라서 푸짐한 선물도 잔뜩 준비했거든요.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광고 소개 가볼게요. 박돌이, 집순이.
1: 네.
0: 명절이니까 더 파이팅 넘치게 해볼까요?
1: 네. 네.
0: 음악 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1, 2부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도드람 한돈,
2: 군산시청,
3: 현대오피스 유한책임회사,
0: 주식회사 워킷,
2: 경기도청,
3: 롯데렌탈,
0: 강원특별자치도청,
2: 당진시청,
3: 백조싱크,
0: 오뚜기카레,
2: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3: 음주후엔티맵대리,
0: 주식회사 올데이프레쉬. 생유.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3: 워킷 안전화.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범국민 눈치코치 프로젝트 정의의 있다 없다. 어제 따로 얘기를 안 했는데도 전 붙이는 사진, 송편 빚는 사진, 가족들과 이동하면서 찍어주신 사진까지 다양한 추석 풍경들을 보내주셨거든요. 특히 오늘이 추석 당일. 그렇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늘 주제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정우의 희망곡에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있다 없다. 저는 라디오 스튜디오에 출근해서 생방송 중이지만요. 평소 추석에는 네,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공부를 합니다. 네, 밀린 숙제들과 공부를 하고 아니면 운동을 합니다. 추석이 끝나고 더 열심히 또 힘차게 달릴 준비를 하는 거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추석 풍경 인증샷 받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성묘 마치고 가족들과 명절 음식 드시는 분도 좋고요. 한복 입고 조카들 재롱잔치 구경하는 분들, 추석 맞이 가족여행 중이신 분들까지 추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면 뭐든 좋습니다. 보내주신 인증샷 사연이 소개만 돼도 보스크림 나가고요.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석을 정말 제대로 즐기시는 분 딱 한 분만 뽑아서 보스크림 그리고 김치 세트 마지막으로 정말 값비싼 블랙박스까지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인증샷 보내주실 분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빠지고요. 또 지금 어디에서 추석 연휴를 보내고 계신지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과 인증샷 받는 동안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레드벨벳의 필 마이 리듬 듣고 올게요.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오셨고요. 실시간으로 다양한 추석 풍경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씩 만나볼까요? 3160님, 추석 명절 고속도로에서 열심히 운전 중인 우리 남편이에요. 크크. 귤디 목소리 들으며 안전운전 할게요. 남편 파이팅! 아, 남편분이 너무 유쾌하신 표정으로 브이를 하고 계십니다. 네, 남편분 화이팅이십니다. 힘내세요. 네, 7718님. 지금 성묘 가는 중에 라디오 듣고 사진 찍어서

보네요. 여기는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귤디가 있는 곳은 어떤가요? 귤디, 우산 챙겨왔죠? 네. 그러네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시는 것 같은 사진이네요. 저도 아침에 빨래를 걷고 나왔습니다. 왠지 비가 내릴 것 같아서요. 우산도 당연히 챙겨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엄청 화려한 우산이 있어요. 땡팡에서 산 우산이 있는데요. 약간 꽃무늬로 빨갛고 노랗고 초록초록하고 어디에서 봐도 저건 우산이다 싶은 그런 우산을 갖고 다닙니다. 네, 그래야 이렇게 좀 운전하실 때도 차가 제 우산을 딱 보고 저를 피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아, 그리고 저녁에 전남 쪽이랑 강원도 강릉 쪽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다들 날씨 소식 잘 챙기시고 우산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348님께서는 저는 명절 음식 만들어서 차례 치렀어요. 단촐하게 했는데도 삭신이 쑤시네요. 빨리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음식들 제가 만들었는데 어때요, 귤디? 와, 여기 고사리나물, 여기 콩나물나물, 콩나물, 뭐 전, 동그랑땡, 호박전. 와, 맛있겠네요. 버섯전. 저도 하나만 먹고 싶습니다. 최고입니다. 잘 만드셨어요. 오늘 뭐 먹고 나왔냐고요? 저는 샌드위치랑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네, 정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빨리 와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분은 뜻깊은 명절을 보내고 계시네요. 4990님이 보내주셨고요. 노숙인분들 계신 곳에 자원봉사 하러 왔어요. 같이 차례도 지내고 윷놀이도 하고 올해 추석은 뜻깊게 보내는 중입니다. 아, 멋지십니다. 네, 같이 차례도 지내고 윷놀이도 하시고요. 너무너무 뜻깊은 추석을 보내고 계시네요. 베푸신 마음만큼 추석 지나고 더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길 귤디가 응원하겠습니다. 8894님, 안녕하세요. 전 군산 동초 5학년 남예음입니다. 오, 같은 남씨네요. 어제까지 부안 할머니 집에서 12시까지 게임을 하고 새벽 2시부터 제사를 준비했어요. 너무 힘들어요. 유유. 지금은 부안 할머니 집에서 제사를 다 끝내고 편히 쉬고 있어요. 규린팀께서도 좋은 일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와, 5학년 초등학생에게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깊은 것 같아요. 초등학생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음님도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에 할머니 댁 많이 놀러 갔죠. 거기서 막 친척 오빠들이랑 저는 송편 이런 거 안 빚고 밖에서 뛰어놀았어요. 경운기 태워달라고 쪼르고요. 그러다 논두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요. 부모님한테 혼나고 큰아버지께 혼나고 계곡에서 다이빙하면서 고동 잡고 놀고요. 장터에 쫓아가서 오락을 하고 만화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부잡스러웠습니다. 네, 3336님 또 학생 사연이네요. 네, 중2 여학생인데 추석이 끝나면 중간고사가 있어서 틈틈이 암기 과목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휴 즐기려고 지금 충북 단양에서 가족들과 쾌속선도 타고 즐겁게 보내고 있어요. 근데 시험 생각만 하면 머리 아프네요. 위로 부탁드립니다. 귤디는 공부 잘했나요? 네, 쾌속선 타시려고 계신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요. 아니, 표정이 아버지인가요? 아버지는 너무 표정이 해맑으시고요. 지금 3336님은 표정이 너무나 네, 무표정이십니다. 네, 시험 생각에 지금 표정 같으신데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금을 즐기세요. 지금 쾌속선 타는 걸 즐기시고 끝나고 또 시험을 할 때는 거기에 집중해서 순간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쩔 때는 열심히 좋아하는 과목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제가 싫어하는 과목은 벼락치기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싫어하는 과목은 끝까지 못하더라고요. 마치 제가 요리를 못하는 것과 같은 느낌인 거죠. 네, 정희 청취자 선생님들 덕분에 상암동에 출근한 저까지 추석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는 중인데요. 아, 그리고 지금 소개된 분들께는 보습크림 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마이티 마우스의 패밀리 듣고 와서 잠시 후 2부에서도 추석 풍경 인증샷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여러분, 지금 뭐 하세요?
3: 매일 낮 12시엔
4: 엠믹스도 사랑하는 정우의 희망곡으로
3: 컥컥컥 컴온!

0: 신영언니체크주파수도체크
1: 정호의희망곡2부가시작됐고요저는스페셜 DJ를 맡은남규리입니다추석에도생방송으로함께하고있는데요지금질문들이도착했다고합니다9115님께서송편을예쁘게빚어야예쁜딸낳는다고하던데제송편을보면아들낳길참잘했네요 규리씨는송편예쁘게잘빚으시나요아니제가오다가요제가작년에유튜브에서찍은송편빚는콘텐츠가있었어요그걸팬분이이렇게쇼츠처럼올려주셨는데지금봐도충격적입니다 비주얼도충격적맛도충격적 그래서송편은사먹어야겠다다시한번다짐했습니다 네그리고꿀송편이랑깨송편이있잖아요저는둘중에선어로굳이하자면깨송편을좋아하고요꿀은꿀떡을좋아합니다꿀이들어간거는왜냐면송편은뭔가깨송편이그송편먹는맛이난다고해야하나요그런느낌이있고요네갑자기송편얘기하시니까송편이먹고싶습니다 그리고8325님께서역시명절연휴엔가족들끼리모여서설거지내기로고수치는맛입니다덕분에저는점심설거지탈출그나저나규리씨는얌전해보여서고수돈못칠것같은데라고하셨는데요제가고수돈을잘칠줄은몰라요근데이렇게친척들이랑같이모였을때예전에그냥누가옆에서이렇게점수를매겨주고이렇게하는거야이렇게알려줬을때돈은제가거의다땄습니다 그래서친척들이랑모여서뭔가약간운이좋은편이었어요진짜로그래서뭔가잘알지못하는데하게되면막상돈은제가따는편 네보통저희가족들은요다같이모이면먹습니다 계속끊임없이뭐갈비뭐잡채뭐전그리고뭔가친척이이번에뭐집을샀는데축하해주러간다뭐이런이제소소한일상이야기를하고요이렇게얘기나누는동안실시간으로추석풍경인증샷이도착했다고하는데요하나씩만나볼게요0430님추석맞이한복입은저희집강아지입니다한복입고산책도하고여유롭게연휴도즐기는중입니다크크아너무귀엽습니니다 네까만색푸들인데요암컷인가봐요그예쁜네한복색동옷을입었습니다너무너무잘어울리네여기다가이렇게머리에하는그댕기까지해주면참너무더귀여울것같습니다너무행복하시겠어요네3557님저희가족들은다같이용돈걸고빙고게임했어요애들도어른도완전집중해서하나가됐답니다와엄청나네요다들빙고게임에열중하고계신모습입니다 TV 는틀어져있으나다들빙고게임에집중하시는 와이진기한풍경 너무너무제가봐도너무즐겁습니다네용돈많이많이따시길응원하겠습니다아니사진을보니까요사진속에만10명빙고게임중입니다대가족이시네요용돈따면꽤액수가크겠어요네9837님어제엄마가주신콩잎이랑깻잎씻어서달래양념장발랐어요아그런데귤디도콩잎아시나요경상도지역에서많이담가먹는건데저콩잎무지좋아합니다정말맛있잖아요너무맛있게생겼네요깨총총총뿌려서양념장착해가지고네아저깻잎에다가콩잎에다가밥을싸먹고싶네요삼겹살을팍얹어가지고 기승전삼겹살이함께합니다 네자그럼여러분아직끝난거아니거든요계속해서추석풍경인증샷과사연많이많이보내주세요문자는샵8000번짧은건50원긴건100원이빠지고요스마트라디오미니는무료입니다오늘인증샷사연이소개만돼도보습크림드리고요보내주신추석풍경인증샷을보다가 와, 이분은 진짜 제대로 연휴를 즐기고 계신다 하는 분께는 보습크림, 김치 세트, 그리고 정말 값비싼 블랙박스까지 나갑니다. 그럼 계속해서 인증샷과 사연 받는 동안 숀의 웨이백홈 듣고 올게요.

쇼네의 웨이백 홈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정의 청취자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추석 풍경 인증샷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초등학생 친구들이 라디오를 많이 듣고 있네요. 9302님, 저는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인증샷 사연 보내려고 동생 찍다 걸렸어요. 그리고 귤디, 라디오 사회 넘넘 잘해요. 와, 감사합니다. 너무 귀엽네요. 아, 이분이 동생분이신가요? 쑥 째려보고 계시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와, 저 초등학생님에게 칭찬받았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고마워요. 네, 너무 귀엽네요. 뭔가 이렇게 탁 째려보는 느낌의 동생을 찍으셨는데요. 씨야 노래도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 네, 8298님, 15년 동안 명절에 점만 붙이다 올해 드디어 시댁 부모님과 가족여행 왔네요. 점 붙이는 것만큼 준비할 것도 많았지만 추억이 쌓인 것 같아 너무 좋네요. 와, 제가 이거 왠지 축하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15년 동안 명절에 점만 붙이시다가 드디어 가족여행을 가셨다고요. 앞으로 더 여행을 많이 가고 행복한 날들이, 추억이 많이 쌓이시기를 귤디가 응원하겠습니다. 15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8728님, 아이들 도착한다는 연락받고 애들 먹일 거 준비 중입니다. 이 정도면 다들 좋아하겠죠? 정의 청취자분들도 명절 잘 보내세요. 아, 아이들, 와, 여기 지금 양념간장, 양념게장, 빨간 고사리 무침, 배추 겉절이에다가 잡채에다가 고사리 나물. 다 제가 좋아하는 겁니다. 저도 여기 잠깐 들르면 안 될까요? 네, 아이들과 함께 맛있는 식사 하시고요. 네, 저도 덕분에 눈으로 대리만족했습니다. 눈으로 잘 먹었습니다. 네, 0102님, 강원도에 놀러 가는 중인데요. 저희 딸이 게임한다고 태블릿 가져간다는 걸 막았더니 삐져가지고 한 시간째 이러고 있네요.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기분을 풀어줘야 할까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정말 삐진 포즈입니다. 웃잖아. 제 생각에는요. 일단 게임을 지금 못하잖아요. 당장에 핸드폰을 좀 주시는 건 어떠신지. 그래도 이렇게 가족여행을 가도 또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게임을 잠깐 하면 또 더 가족들이랑 놀 때 즐겁게 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라면 그러겠습니다. 별로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요? 네, 5966님. 누나가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해요. 1년 내내 못 쉬는 누나를 위해 이번 추석 연휴에는 제가 카페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간간이 오시는 손님들과 명절 덕담도 나누고 귤디 얘기도 듣다 보니 한가위가 풍성하네요. 너무너무 좋은 동생입니다. 1년 내내 못 쉬는 누나를 위해 직접 일을 하기로 마음 먹으셨다고요.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좋은 한가위 보내시고요. 손님들과 더 행복하게, 예, 카페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사이좋습니다. 이제 끝나고 또 조카네로 가는데요. 또 조카한테 용돈을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추석 풍경 인증샷 소개된 분들께는 보습크림 보내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라이즈의 메모리즈 듣고 와서 최고의 추석 인증샷 뽑아볼게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 라이즈의 메모리즈였고요. 노래 듣는 동안 최고의 추석 풍경 인증샷 어떤 분을 뽑을지 고민해봤는데요. 자, 저는 처음부터 이 사진이었습니다. 저 남규리가 뽑은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10명이나 되는 대가족 모두가 빙고 게임하는 사진을 보내주신 3557님. 네,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이분을 뽑은 이유는요. 와, 저는 이런 풍경을 정말 오랜만에 봐요.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서 얼핏 기억이 나는 풍경인데 요즘은 이렇게 10명이 되는 대가족이 모여서 저기 할아버지도 계세요. 다 저렇게 빙고게임에 열중을 하고 계신 모습을 정말 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정말 약간 진풍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뭔가 명절에 대가족이 모인다는 게 많이 없어진 요즘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가족이 모여서 다 함께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 너무너무 화목하고 행복해 보입니다. 네, 이분께는요 보습크림, 김치세트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보내드리면서 빙고게임 하시는 3557님의 우승을 축하드리면서 거북이의 빙고 듣고 올게요.

0: 혜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6: 오뚜기.
7: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8: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저는 정우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사진만 봐도 다들 추석 연휴를 즐겁게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축하할 사연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3895님께서 저는 오늘 새벽에 첫 딸을 출산하고 병원에서 남편과 라디오 들으며 점심 먹고 있어요. 와, 추석에 좋은 날 태어난 아기 공주님을 출산하셨네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2부 끝곡으로 에이핑크의 미스터 추 들려드리고 저는 잠시 후 3부에 돌아올게요. 어디 가면 안 돼요.

0: 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추석 차례상엔 과일이 포인트죠. 그중에 대표 선수는 사과고요. 그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명복 시인이 풀어냈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가을 명절의 과일과 곡식 꼭꼭 씹으며 잔뜩 감사하고 충분히 음미해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6: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설명입니다.
1: 정어의 희망곡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 남규리인데요. 저희가 앞에서 추석 인증샷을 받았었잖아요. 1등 하신 분께서 후기 사연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3557님, 어머,

0: 저 추석 인증샷 1등한 사람인데요. 정혜가 역시 인기 방송인가 봐요. 지금 제 깨떡 난리 났어요. 정말 우리 가족 모두 선물 받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깨떡깨떡 난리 나셨나요? 이렇게 행복한 후기까지 남겨주시니까 제가 더 기쁜데요. 남은 연휴도 즐겁게 잘 보내세요. 잠시 후에는요, 추석 기념으로 여러분의 소원 들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소원이든 다 좋으니까 정의에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저도 소원 꼭 이루어질 수 있게 같이 응원해드릴게요. 그 전에 광고 소개도 가봐야죠. 박도리, 집순이!
1: 네.
0: 준비됐나요?
1: 네.
0: 그럼 음악 주세요. 정호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3: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0: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3: 비타 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0: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2: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3: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 K2.
0: 매운 거 먹고 후아고에서 짜 먹는 젤 스틱.
2: 곱창의 대명사 소팔 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3: 아리분드 추악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0: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2: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0: 계속해서 3, 4부 함께하는 분들도 소개해볼까요? 키움증권,
2: 주식회사 해리자보에,
3: IBK 기업은행,
0: 코끼리 베이글닷컴,
2: 현대자동차,
3: 경기도청,
0: 와이즈 플래닛 컴퍼니,
2: 환인제약,
3: 음주 후엔 팀앱 대리,
0: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2: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3: 현대해상화재보험,
0: 생유.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니, 본나.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닥터피에
1: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0: 닥터피에 닥터피에.
2: 여기는 정오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오늘이 추석 당일이라 그런가 이런 사연이 많이 오고 있다고 해요. 0903님, 이따 보름달 보러 남산 가기로 했어요. 올해는 반드시 솔로 탈출 시켜달라고 소원 빌 건데

줄대소원은 뭐예요? 제가 특별히 같이 빌고 올게요. 아, 남산 저희 동네입니다. 저도 갈까요? 소원이요? 소원 뭘까요? 저희 씨야 앵콜 공연하는 거? 네, 지금 콘서트가 또 4회가 남았는데요. 4회 콘서트를 끝나고 또 여러분들과 피날레를 앵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앵콜 한번더 해달라고 소원 같이 빌어주세요. 또 2150님은 이런 사연도 주셨어요. 어제 오늘 육전이랑 꼬치전을 너무 때려 먹었나 봐요. 5살 아들이 제 얼굴 보고 보름달 동그리 이러네요. 히유, 규리 씨는 말 먹어도 안 붙겠죠? 아닙니다. 저도 엄청 붙습니다. 제가 많이 붙는데 이렇게 앵글에 들어와야 티나요. 그냥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저도 많이 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둥실 떠오를 보름달 보고 마음속 소원을 비실 분들 참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 정의에서 미리 소원 리허설 해보는 거 어떠실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장소, 혹은 올해가 가기 전꼭 이루고 싶은 일들도 좋습니다. 어떤 소원이 있으신지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원기옥처럼 좋은 기운 팍팍 넣어드릴게요. 참여하실 곳은 문자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사연이 소개만 돼도 촬영용 소화기 다 쏴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의 소원 쪽지 기다리면서 남규리의 우리 사랑 그런 거 해요 파트 2,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 두곡 듣고 올게요.

남규리의 우리 사랑 그런 거 해요 파트 2에 이어서 데이식스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까지 듣고 왔고요. 자, 추석맞이 우리 정희 가족들이 보름달을 보며 빌고 싶은 다채로운 소원들 쏙쏙 도착하고 있는데요. 아시죠? 사연 소개만 돼도 차량용 소화기 쏴드립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2108님. 저 연휴 마지막인 일요일에 소개팅해요. 연휴에 하는 거 보면 제가 얼마나 다급한지 아시겠죠? 친구가 딱 제 스타일이라고 했는데

부디 제발. 규리 씨는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나요? 전 얼굴을 좀 따집니다. 크크크. 신청곡은 소유 정기고의 썸. 썸까진 가보자!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급하신 소개팅. 부디 제발 잘 이뤄주시길 저 귤디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원은요. 5125님, 귤디님, 저 고3이에요. 그래서 친척집에도 안 가고 스터디 카페에 왔는데, 아휴, 문제집 펼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아직 두 문제도 못 풀었어요. 귤디님은 집중 안 될 때 어떻게 하세요? 저요? 저는 일단 집중 안 될 때 계속 그냥 앉아 있습니다. 이게 몸이 집중이 안 될 때는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예요. 한 1시간 더 앉아있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잠깐 바깥바람을 쐬고 다시 듣고 싶은 음악을 막 듣고 먹고 싶은 걸 하나 사 먹고 들어와서 다시 앉습니다. 그러면 집중이 될 때가 더 많아요. 될 때까지 버티기, 내 몸을 적응시키고 이 자리가 네 자리자, 이 자리가 네가 앉아있어야만 할 자리다. 이렇게 자꾸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스스로에게 가스라이팅을 하기도 해요. 한번 가스라이팅 해보세요. 자, 다음 사연은 4983님, 저의 소원은 엄마랑 안 싸우기예요. 엄마랑 저랑 성격이 똑같아서 서로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한마디도 안 지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취향도 잘 맞아서 같이 데이트도 많이 하거든요. 부디 세 번 싸울 거 한 번만 싸우길 바라봅니다. 규리님은 엄마한테 어떤 잔소리 들으세요? 노래는 아이유 임수롱의 잔소리 부탁해요. 저는 딱히 잔소리 듣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건강 잘 챙겨라, 밥 잘 챙겨 먹어라, 요 정도? 저는 엄마한테 잔소리 저도 안 합니다. 서로 잔소리를 안 해야 돈독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용돈을 드리죠. 네. 비결은 비결입니다. 선물이나 용돈을 한 번씩 드리면 엄마가 하 웃으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한번 용돈 스킬 써보시죠. 그리고 지금 이분은 조금 다급한 소원을 빌어주셨어요. 5214님, 지금 장인어른 장모님 뵈러 청주 가고 있는데 문제는 차가 꽉 막혔는데 배가 살살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소원은 제발 빨리 도착하길 바랄 뿐이에요. 큰 신호 오면 안 되는데. 내비야, 차 봐라! 아니, 이거 진짜 비상사태입니다. 얼른 주변에 가까운 졸음쉼터라던가 휴게소를 빨리 찾아보세요. 아니면 이 배 신호의 상황은 잘 아실 거잖아요. 스스로가 도저히 못 참겠다 싶으시면 얼른 빠지셔야 됩니다. 네, 재빨리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어서요. 너무 공감합니다. 아니면 차를 세워두시고 갓길에 세워두시고 뛰셔야 합니다. 네, 4183님, 저는 성시경님 팬인데 올해 성시경님 인기가 더 많아지면서 콘서트 예매 매번 실패했어요. 올해 연말 콘서트는 꼭 성공할 수 있게 빌고 싶네요.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얼마 전에 성시경 선배님 초대로 그 콘서트에 갔다 왔어요. 이렇게 갔다 왔는데 잔디밭에서 했거든요.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에 뭐 권진아님, 원미연 선배님, 쿨의 이재현 선배님 많이들 나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왔답니다. 올해 꼭 콘서트 예매 성공하시길 빌게요. 지금 소개된 모든 분들 차량용 소화기 쏴드리고요. 소원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쭉쭉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4183님의 티켓팅 성공을 바라면서 성시경의 잘 지내나요?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잘 지내나요? 감미롭게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 정의 가족분들의 소원 만나볼까요? 이윤진님, 제 소원은 귤디의 소원. 시아 앵콜 콘서트 대박에 이어서 내년에는 시아 정규 5집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참, 귤디의 신곡 우사그도 음원 차트 1위가 되길 바랍니다. 근데 혹시 1위 공약은 없나요? 크, 사람 일 모르잖아요. 네, 우선 시아 정규 50이요. 아, 이거는 이제 또 시아 엔터에서 시아의 멤버들과 각 회사들과 많은 네 작업들이 거쳐져야만 하지만 네,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읍사그 음원 차트 1위요. 퇴사할게요를 한번 제대로 커버를 해볼까요?

그 춤과 함께. 네. 제가 만약에 우사그가 1위가 되면 남규리 버전으로다가 테스할게요. 이걸 한번 네 댄스와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 댄스. 네, 3425님. 규리님, 제 나이 42살인데요. 다음 달 초에 댄스 대회에 나갑니다. 어린 친구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벌써 걱정이 됩니다. 떨지 않고 평소에 한 것처럼 잘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댄스 머신 남규리님 응원해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린 친구들과 경쟁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나의 인생에, 나의 중요한 순간에 나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본인 스스로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다 생각하시면 좀 덜 떨리지 않을까요? 뭔가 대회에 나간다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행복한 추억을 하나 더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가서 즐기고 오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그건 또 어린 친구들에게 없는 어떤 내공이 있기 때문이죠. 네, 꼭 연륜 경험을 통해서 우승을 하시길 바라고요. 저 귤디도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03 하나님, 저의 소원은 꼭 배구 시합 때 주전으로 나와 우승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주전으로 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구부도 나도 파이팅! 아, 네, 배구부에서 주전을 하는 거요. 배구 멋지다. 스파이크! 꼭 배구부의 주전이 돼서 시합을 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4부에도 여러분의 소원 함께 할 거니까 계속 보내주세요. 그럼 광고 잠깐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희 선생님들 하트를 따따따땅따따따땅 캐치하겠습니다. 매일 낮 12시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율을 캐치.
8: 오케이!
9: 잘했네.
10: 여기는 정호의 희망곡이고요. 저는 추석 연휴에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추석을 맞아서 보름달 보며 빌고 싶은 소원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 소원은 아주 귀여운 소원이에요. 5699님, 저희 초등 3학년 딸이 달님에게 비는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일기를 썼는데요.

엄마가 인형뽑기 가게를 데려가주면 좋겠다. 달림 도와주세요. 라고 해놨는데 이거 저 보라고 쓴 거 맞겠죠? 규리 씨는 인형뽑기 해보셨나요? 노래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부탁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저 인형뽑기 해봤죠. 얼마 전에도 해봤는데요. 한 번에 큰 인형을 4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에 저희 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나눠주는 걸로 했는데요. 네, 인형뽑기 꼭 한번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인형을 잘 뽑는 비법을 알려드려야 하나? 다들 이렇게 머리를 집으시잖아요. 저의 비법은 약간 그 엉덩이 쪽을 집습니다. 다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무게 중심이 사실 머리가 더 무거운데 무거운 걸 더 든다기보다는 이 다리 사이로 걸쳐가지고 그 삼각 그 쇠가 이렇게 촥 감싼 다음에 그걸 끌고 와야 합니다. 머리는 무거워서 이게 버티질 못해요. 한번 엉덩이를 공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이 어린이 친구들 소원이 참 많이 도착하고 있다 그래요. 462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엄마가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허락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그러는데, 아니, 규리 누나도 게임 좋아한다고 하는데, 엥? 진짜인가요? 그럼 제 마음 아시죠? 아니, 아버님께서 또 저를. 아, 저도 게임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딱 정해진 시간에만 했습니다. 매일매일은 못했고요.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잠깐 친척 집에 가면 친척 오빠들 거 조금 이렇게 빌려서 한다던가 그렇게 했는데 게임을 마음껏 하면은 안 됩니다. 조금은 해서 즐거울 정도까지만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사고와 생각을 많이 하고 창의력을 기르고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너무 지루하다 싶을 때 한 번씩 잠깐 잠깐 게임을 해야 합니다. 아셨죠? 네, 2704님. 어머 귤디 말씀 너무 잘하신다. 적당한 게임 방법까지 아주 굿! 맞습니다. 저는 또 게임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들어볼게요.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인형뽑기를 하고 싶은 우리 정희 키즈의 신청곡이었죠.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한로로의 사랑하게 될 거야,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두 곡 이어서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정의 가족들의 소원들 소개해드릴게요. 9417님, 귤디 이모, 저는 대해초등학교 4학년 1반 반장입니다. 제 소원은 8살 쌍둥이 두 여동생이 제발 제 방에 들어와서 책상과 제 방을 안 어지럽히는 게 소원입니다. 채윤아, 체리나, 제발 오빠 말 좀 잘 들으렴. 아니, 사연을 읽는데 계속 웃음이 나요. 너무 귀여워서. 네. 채윤님, 체리님, 귤디님이 이렇게 부탁하겠습니다. 오빠의 방에 들어가서 책상과 방을 어지럽히지 말아주세요. 오빠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오빠의 개인적 즐거움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반장이라 그런가. 사연도 의젓하게 잘 보냈는데요. 쌍둥이 동생들이 오빠를 너무 좋아하나 보다, 그죠? 근데 오빠 물건이 사실 궁금하긴 해요. 저도 어릴 때 친척 오빠들, 친언니들 물건이 참 궁금했습니다. 다 좋아 보이고 그때 만화책을 훔쳐봤었어요. 네. 다음 사연은요. 8325님. 어제부터 송편을 몇 개를 집어먹었는지 모르겠어요. 먹어도 살 안 찌게 해달라는 소원 비는 건 너무 양심 없을까요? 규리님도 많이 먹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한 적 설마 있나요? 저는 일단 후회를 잘 안 합니다. 일단 많이 먹으면 나가서 걸어요. 집 앞이라도 계속 걷던가 아니면 노래를 불러서 에너지를 씁니다. 일단 먹고 싶은 거 먹었잖아요? 그러면 후회하지 마시고 몸을 움직이셔서 다시 속을 비워내세요. 움직이는 걸로. 4788님. 귤디, 저는 결혼 23년 차인데 처음으로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아요. 지금 점심도 배달로 먹을까 고민 중입니다. 더도 덜도 말고 내일이 요번 명절 같으면 좋겠어요. 아, 왠지 제가, 왠지 이게 느껴지네요. 너무너무 행복하신 이 느낌이, 기분이 느껴집니다. 네, 꼭 오늘 점심 배달로 혼자 혼밥하시면서 행복한 혼자만의 시간 만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따 집에 가서 부모님과 조카들과 이제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라서요. 집에 있는 걸 먹을까 합니다. 네, 3473님, 귤디, 요즘에 저는 너무 많은 게 불안하고 짜증이 많이 늘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들인데 요즘은 괜히 화부터 나고 안 좋은 생각만 들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다면 마음의 평화와 안정이에요. 혹시 마음을 다스리는 귤디만의 팁이 있다면 알려줄 수 있나요?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이 많다. 이거는 짜증이 생기는 건 불안이 오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불안하신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불안하지 마세요. 지금 불안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또 지금 이 또한 시간은 지나갈 거고요. 오히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불안하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더 행복한 일들이 많아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불안을 아니면 또 원동력 삼아서 무언가를 그 불안에 관한 어떤 일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준비를 해놓고 계시면 그 불안이 나중에 더큰 좋은 행운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6644님. 중3 울 딸이 늦잠을 안 자고 잘 일어나고 시험 스트레스 안 부리고 문쾅 안 닫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사춘기일까요? 귤디는 사춘기 어떻게 보내셨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 지금은 시험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해 주세요. 그냥 가만히 두시면 다시 또 좋아져서 돌아오는 날이 올 겁니다. 네. 조금 자기가 스스로 느끼고,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사춘기 때 열심히 노래를 다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수가 되는 거를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몰래몰래 노래 연습을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가만히 두셔주셔서 이렇게 제가 또 가수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이 왔으니까요. 사춘기다! 그러면 보통 부모님들께서 막 어떻게든 잘 이끌어 보시려고 하시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둘것 같아요. 가만히. 강하게 키워야죠. 네. 4605님, 쭉 들어보니까 귤디 고민 상담 엄청 잘하는데요. 귤디 유튜브에서 이런 상담 코너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크크. 아, 그런가요? 또, 막상 하려고 하면 어떤 분한테는 저의 이런 게 솔루션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참 고민 상담을 함부로 해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워요. 그렇지만 제가 해서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엔 다들 몸도 마음도 편안하길 바래 보고요. 노래 들어볼까요? SG워너비의 이토록 아름다운

SG 워너비의 이토록 아름다운 듣고 왔고요. 여러분의 소원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권지은님, 제 소원은 작아도 좋으니 제 차를 사는 거예요. 꽉 막히는 지하철에 버스까지 두 번이나 환승하는 힘든 출퇴근길. 이젠 벗어나고 싶어요. 차에서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신나게 씨야 노래 듣고 부르면서 신나게 출퇴근하고 싶네요. 규리님도 운전 좋아하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운전 참 좋아합니다. 저는 혼자 다니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노래 연습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6822님, 4년 내내 명절 연휴마다 연인과 같이 보냈는데요. 올해는 혼자 보내니 적적하고 이상한 감정이 드네요. 이별의 아픔을 공부로 잊어보려고 승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어진 지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생각이 나는 거 보니 멀었나 봐요. 후후. 이별 후유증 극복 방법. 귤디님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신청곡 로이킴 너와는 신청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또 좋은 사람이 오려고 준비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보내는 게다 결국에는 시간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힘든 시간들도 잘 이겨내셔서 승진 공부에 조금 더 전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차 안인데 배가 아프시다고 했던 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후기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규디,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규디가 사연 소개하자마자, 허! 길이 뽕! 뚫려서 방금

도착했습니다. 휴,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크크. 와, 축하드려요. 다행입니다. 얼마나 시원하실까. 제가 이 시원한 기분 저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광고 다녀올게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사천년간 잘도 하고
3: 애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퇴비로 쓸 풀을 작두로 썰면서 부르는 풀 써는 소리입니다.
2: 아, 개면잔디, 개면잔디, 어이, 어부렁대고 말이다. 개면잔디, 사천년간.
3: 개미 한 잔 등이 군뱅이 같은 말로 풀의 종류를 알려주면서 작두질을 하는 사람이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유 협찬이었습니다.
2: 아이고 저거, 아이고 뭐 이렇게 말이야, 왜 그 아무노, 아이고 저거 말이야. 근대시네, 잘 떤다, 잘하시네.
4: 자, 이렇게 해서 추석을 맞아서 정희 가족들의 다양한 소원 이야기로 함께했는데요. 소소하고 유쾌한 소원부터 마음속 깊은 소원까지 저에게 털어놓아 주셔서 감사드려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빌었던 소원들 전부 만기적금처럼 이자까지 푸짐하게 붙어서 꼭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일단은 남은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오늘 끝곡 우주소녀의 이루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시아의 남규리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내 삶의 첫 기억은 어머니가 흰 꽃이 흐드러지게 핀 대나무 아래 앉아 자주색 빨래방망이로 하얀 돌 위에 나무를 찢던 장면이다. 책 강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 삶의 첫 기억이라는 표현이 뭔가 찡하지 않습니까? 삶의 첫 기억, 사람마다 다를 테지만 그 속에는 왠지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엄마, 아빠, 형제들, 가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첫 기억뿐 아니라 좋은 기억, 나쁜 기억 속에도 가족은 흔하게 끼어 있습니다. 내 삶을 함께 쌓아가는 건 미우나 고우나 결국 가족이니까요. 9월 25일 금요일 2시의 데이트, 저는 안영미입니다.

해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9월 25일 금요일 2시 데이트 첫 곡으로 콜드플레이 방탄소년단의 마이 유니버스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가족 이야기를 했는데 저 왜 또 울컥하는 거죠? 나 미쳤나 봐. 이거 바이러스랜다. 뭐지? 호르몬이 지금 바이러스라 그랬어. 호르몬이 지금 들쑥날쑥할 때라서 아예 따지고 보면 제가 아기 낳은 지 지금 이제 3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요동을 치네요. 아, 오늘 제가 또 요 라디오 한다고 저희 엄마한테 친정엄마한테 첫째랑 둘째 맡기고 이렇게 왔는데 이게 고군분투하고 있으라 엄마를 또 생각하니까 또 울컥울컥하네. 그전까지만 해도 첫째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철이 안 들었었어. 그때는 엄마랑 정말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확실히 둘째까지 낳고 나니까 그냥 엄마가 다 이해되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도 알겠고 뒤늦게 철이 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울컥울컥하네요. 지금 우리 두댕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가족들을 만나러 가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가시는

0: 길에 또 괜히 가족끼리 또길 막힌다고 차 막힌다고 싸우고 언짢아하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 서로서로 눈 마주치면서 고맙다, 사랑한다 요 한마디씩 해봅시다. 자, 오늘은 어떤 게 준비가 돼 있냐? 추석엔 라이브지 가수 정동아 씨 그리고 김현지 씨두 분이 지금 2부에 나오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딱 되게 기대해 주시고요. 자, 어디서 누구랑 듣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도 알려주세요. 참여하실 곳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시원한 커피 쏴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난 진짜 가족뿐만 아니라 지금 이 단어만 외쳐도 너무 또 눈물이 나는 것 같아.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0: 지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리센니의 러브어택 듣고 오셨고요. 우리 두댕이들 추석 연휴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는지 한번 쭉쭉쭉쭉 볼게요. 김선아님, 남편이 삼형제라 추석이면 새 부부와 아이들이 모두 모여 게임을 해요. 무려 상금을 걸고요. 우와, 윷놀이는 기본이고 공기놀이부터 땅 따먹기까지 제대로 한판 벌이거든요. 올해는 몸으로 말해요. 눈 감고 용돈 잡기 같은 게임도 준비 중입니다. 와, 저희 가족이 1등 하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어머, 너무 예쁜 가족이다 진짜. 어머 세상에. 아니 얼마나 이뻐. 그냥 각자 방에서 핸드폰 보고 있거나 TV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러고 봐봐, 온 가족이 게임을 하고 있대잖아요. 어머 너무 예쁘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어떤 기운을 드리는 게 좋을까. 아이 그래 뭐 일어나십시오 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김선아님 가족들 꼭 1등 하시라고. 근데 또 너무 또 이거 상금을 걸고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또 그 많이 많은 금액을 걸고 하면은 이제 너무 이제 사행성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괜히 형제끼리 멱살잡이 할 수 있거든요. 아 내가 계란 걱정을 했네. 아이 빈정상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럼 기운 넣어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가족 일어나십시오. 됐어, 1등이야. 1등 갔어. 됐어 됐어. 와와 근데 가족들이 진짜 김선아님이야말로 이게 바로 가족오락관이죠. 진짜 리얼 가족오락관이다 진짜. 와, 0724번님, 저희 집은 올해부터 차례 없애고 저녁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딱 먹기로 했습니다. 요게 바로 제가 바라고 바랬던 명절 모습이다. 이 말씀이 옳시다. 아우 마음이 가뿐해지네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잘했다. 또 박수. 이거야 이거야. 왜냐면 괜히, 아 물론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짜증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조상님들도 우리 그 가족들이 진심으로 뭐 절도 하고 뭐 이렇게 그래야 이게 딱 와 닿아야 이게 뭔가 내려오는 보람이 있지. 이승으로 내려오는 보람이 있지. 다들 서로 아 이걸 지긋지긋하고 맏며느리만 고생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육두문자 날리면서 그러면서 준비를 하면 그 조상님들이 이승에 내려와서 밥 먹는 것도 눈치 보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여기까지 왔는가 싶거든요. 그냥 우리 서로 깔끔하게 조상님들은 조상님들대로 그쪽에서 천상계에서 그냥 뭐 이렇게 식사하시고 이승 사람들은 이승에서 이렇게 기쁨을 만끽합시다. 예? 알았죠? 자, 그럼 이루리 이루리라 이루리님 문자 볼게요. 설거지 하다가 너무 지루해서 라디오 틀었습니다. 저는 진짜 집안일 중에 설거지가 제일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영미 언니도 공감하시죠? 라고 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아, 물론 속도는 되게 느려요. 왜냐하면 저는 그 설거지하는 시간을 명상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엄청 많이 해. 그러니까 생각 정리할 때는 설거지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오늘 이따가 설거지하고 나서 뭘 해야 되고 아 내가 뭘 빼먹었고 막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저는 설거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많이 느려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늘 제가 설거지할 때마다 옆에

그래서 여보 지금 딸콩이 군대 갔어요 라고 자꾸 옆에서 빈정거리는데 그럼 본인이 해주던가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저는 설거지가 재밌다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러면은 설거지 할때좀또 이제 속도 빠른 곡 들으면은 또 이게 속도도 낼수 있거든요. 아 ATG의 Bad 그리고 빅뱅의 Big 띄워드릴게요.

0: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ATG의 Bad 그리고 빅뱅의 Big 두 곡 듣고 왔고요. 아, 김혜정님, 저는 조카 돌보기를 독차지했습니다. 명절만큼이라도 가족들이 조금 편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해마다 조카가 점점 늘어나요. 아,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했죠. 그래도 우리 조카들 너무 귀여워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애기들 너무 귀여워. 물론 좀 체력적으로 많이 딸리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고 있으면은 천사님들이랑 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아 근데 제가 한 가지 또 팁을 좀 드리자면 놀이터에 데리고 와가지고 조카들 한 대 모아서 좀비 놀이 하면 참 좋아요. 내가 좀비다. 그래서 쫓아가게 하면은 이제 막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뛰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좀비니까 천천히 걸어가도 되고. 그리고 나중엔 애기들이 이제 좀비 잡았다 하고 잡아가지고 막 감옥 같은 데 막 넣는 신용을 막 해요. 그럼 거기 들어가가지고 아, 난 좀비니까 나갈 수가 없어 하면서 가만히 쉬고 계시면 한껏 이제 자기들끼리 놀더라고. 제가 요즘 놀이터에서 그렇게 놀거든요. 따콩이랑 따콩이 친구들이랑. 근데 단점이 있어. 잘못 잡히면은 그냥 세 글자로 표현해서 아,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애들인데도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세게 때린 애가 누구다? 따콩이다. 아니, 자기 엄마를 어쩜 그렇게 아 미친 듯이 때릴 수가 있는지. 어쨌거나 저쨌거나 좀비 놀이 강추. 자 돌봄 자처하신 분 또 계십니다. 김지영님. 저희 집은 개치원을 오픈했어요. 우와 개치원. 아, 이 집 저 집 이동하고 가족 모임 때문에 어디 맡기지 못한 반려견들 저희 집으로 다 집합시켰거든요. 연휴 동안에 여긴 제 집이 아니라 개집이에요. 월월 이라고 하셨는데 우와 진짜 너무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시나 보다. 이거 진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이 그래도 사람보다는 개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냥 산책만 시키면 되잖아요. 안 놀아줘도 되잖아. 그렇죠? 제가 뭐 강아지 무지랭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산책만 시키면 근데 또 응가를 쌀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1847번님 저는 오늘도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 동네 마트는 쉬는 날이 없거든요. 영민 누나 힘내라고 응원 좀 해주세요. 그쵸. 저희 마트는 쉬었나? 그래 우리 마트도 수요일 날만 정기적으로 쉬고 그래 다른 날은 다 오픈하는 것 같더라고요. 힘드시겠다. 그래 일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장이 아닌 이상 힘들어. 사장님들은 아 뭐 손님들 계속 오면 좋지 명절날 안 쉬면 좋지 돈 버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알바생 분들은 받는 돈은 똑같기 때문에 손님이 많든 적든 이게 힘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남들 다 쉴 때 이렇게 일하면 더 배로 힘들잖아요. 제가 기운 넣어드릴게요. 1847번님 귀 기울여주세요.
1: 일어나십시오.
0: 플러스로 응아 응아 뽀뽀까지 넣어드렸어요. 여자 연예인의 뽀뽀. 자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 잠시 후에 고음으로 빵 뚫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추석 특집 추석엔 라이벌제 정동아 씨 김혜지 씨와 함께하고요. 그 전에 포레스텔라 조민규의 Next to You 두 댕이들 곁엔 제가 함께하겠다는 의미로다가 들려드릴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노래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고음 한 접시, 감성 한 접시, 푸짐한 라이브 한상, 두 대 추석 특집, 추석엔 아 라이브지! 이분들의 이름만 들어도 지친 가슴이 뛰어오를 겁니다. 추석 연휴 두댕이들의 고막을 책임져줄 명절 선물 같은 두 분이죠. 정동환 씨, 김현지 씨, 어서 오상.
1: 안녕하세요.

0: 아, 너무 설렙니다.
1: 네.
0: 오랜만에 이렇게 2시에 데이트 나와서.
1: 예예예 예, 예, 맞아요. 두 분 다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2: 너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1: 예.
2: 네. 네 지금 와. 또 이렇게 또 추석에 어머. 함께하게 될 줄은
1: 너무
2: 몰랐지만.
1: 신기하다 진짜.
2: 네.
0: 너무 행복합니다.
1: 네, 그리고 네. 그때 김현지 씨 두 대 네. 나오셨을 때는 그때 네. 마스크를 하고 계셨어가지고.
2: 아 네.
1: 그때 얼굴을 제대로 못 뺐었는데 아. 오늘 이렇게 제대로 보니까 네. 너무 또
2: 제대로 있다. 감사합니다.
1: 아. 아니 배고 같다.
0: 너무 화려해가지고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2: 아, 이게 앞에서 조명을 되게 잘 비춰주셔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요. 와,
0: 좋습니다.
1: 네. 네, 지금 환영 문자가 며칠 전부터 와 있었어요. 6959번님께서 네. 두 분 신곡도 나오셨는데 서로 바꿔 부르는 챌린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의 목소리로 듣는 서로의 노래 궁금해요. 두 분 모두의 팬 연희라고 하셨습니다.
0: 와. 아, 일단 너무 네. 좋죠.
2: 네, 너무,
0: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1: 그리고
0: 네.
1: 지금 이 연희님뿐만 아니라 밖에 지금 실시간으로 팬분들이 네. 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1: 지금 아. 같은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는데 네. 팬분들이 지금 와 계셔요. 아까부터 와 계셨어요.
0: 아, 이곳의 그 스튜디오의 구조 자체가 네. 아, 너무나 진짜 은혜롭다. 라는 생각이 드는. 아, 여기 이거 팬분들이 오셔서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거든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진짜.
0: 아, 소리 들리세요? 아우, 저희도
2: 들려요.
0: 와, 밖에 마이크도 되게 괜찮은 게 좀 설치되어 있어.
2: 아, 감사합니다.
0: 아, 놀랬습니다.
1: 네. 소리 크게 한번 질러주세요.
0: 와,
1: 와 이거지.
0: 어, 밖에 그, 지금
2: 이거지.
0: 소리가.
2: 어, 이렇게 소통이 되다니.
0: 오, 네. 좋아요.
2: 너무 좋은데요?
1: 지금 공연장 온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0: 어, 그, 아, 맞아요. 그거보다 더 잘 들려요.
1: 네. 진짜. 아, 뭔가 지금 벅차오름이 느껴지는데.
0: 맞습니다.
1: 진짜 이 바쁜 연휴에 이렇게 두 분 다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0: 아, 맞습니다.
1: 가수분들도 연휴가 더 바쁘잖아요. 두 분은 보통 추석은 어떻게 보내시는지 어떻게 보내시는 편이세요?
0: 연지 씨는 좀 많이 바빴어요?
2: 네, 저는 추석 때 그래도 당일날이나 이럴 때는 네. 가족들과 함께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저도 뭐, 공교롭게도 네. 그렇게 바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추석 때는 아 물론 이제 공연을 하기도 하지만
1: 예, 예, 예.
0: 특별히 막 추석이 되면 엄청나게 바쁘다 이런 기억까지는 아닙니다.
1: 아 저도 네. 뭐 공교롭게도 네. 추석 때 이렇게 바빴던 적은
0: 보통은 미리 찍어놓죠.
1: 네, 오늘 한번 네. 우리 바쁜 척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 서로서로
2: 좋습니다. 네. 네.
1: 자 한간 세 사람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가위인가 보다. 자 노래 한 곡 해봐라 이런 말들 또 많이 듣잖아요. 또 명절날 네. 또 친척분들 만나면
0: 그렇죠.
1: 괜히 네. 개그맨들한테 너 한번 웃겨봐라 이러고 연기자분들한테 한번 연기해봐라 그러고
0: 울어봐 이런 거.
1: 가수분들한테는 네.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친척분들 중에. 그러면 만약에 분위기 띄울 때나 네. 이럴 때 그 옛날에 때는 막 노래도 부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 가족들 앞에서도.
2: 네.
1: 그럼 아니면 노래만 갔을 때나 그럴 때는 어떤 노래 부르세요? 나 가수분들은 어떤 노래 부르시는지도 궁금해요.
0: 노래방을 가게 되면요?
1: 가게 되면 정동아 씨 같은 경우는
0: 선배님들 노래 뭐 김혜주 선배님이나 뭐 그 임재범 선배님 노래도 부르고 그냥 제가 좋아했던 노래들 그냥.
1: 와 진짜요?
0: 네.
2: 맞아요.
1: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임재범 선배님이 노래 부른다고요?
0: 예 근데
1: 고해 이런 걸 부른다는 얘기예요? 네.
0: 하죠. 네.
2: 어찌합니까?
1: 아, 정말 그게, 명절날.
0: 아 그게 왜요?
1: 아 모두가 함께 모여 있는데 아, 어찌합니까? 아, 예. 한다고.
0: 아, 그 나쁘지 않습니다.
1: 아 나쁘지 아, 않아요?
0: 예. 네.
1: 그리고 우리 연지 씨는
2: 저도 그냥 선배님들 노래 많이 부르고. 가족분들이 뭐 좋아하시는 노래를 옆에서 흥이 나시면 같이 그냥 그걸 따라서 부르고 이러는 것 같아요.
1: 아 네. 그래요?
2: 네.
1: 근데 왠지 연지 씨는 막 이렇게 네. 비트가 빠른 노래는 잘 안 부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2: 맞아요. 그렇긴 네, 해요. 네. 그렇긴 한데 왠지. 이제 가족분들이 부르시면 그냥 네. 뒤에서 같이 와 이렇게 하면서 같이 부르기도 네. 하고.
0: 그리고 사실은 제가 좀 약간 그 MBTI가 INTP라서
1: 네.
0: 그렇게 내가 분위기를 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1: 아, 그래. 두 분이 약간 네. 그런 그냥, 느낌인 것 같아. 네.
0: 그냥 싹 스며들어 있는 거 좋아.
2: 오히려 그런 그냥 네. 다른 친구들이 있거나 다른 가족분들이 계세요. 띄워주실 수
1: 있어.
2: 있는.
1: 꼭 고모들이 네. 그러지 않아요?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 보면 꼭 고모들이 네. 기센 고모들이 꼭 계시더라고. 네. 자 그리고 지금 고향 가느라 차 안에서 두 대를 듣고 계신 두댕이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2: 네.
1: 두 분도 차로 장거리 이동 많이 하시잖아요.
2: 네.
1: 뭐 행사 때문에도 그렇고.
0: 네네.
1: 자 이렇게 잠이 올 때는 뭐다 라이브잖아요. 자 오늘 두 분이 온 가족이 떼창할 수 있는 라이브 한상을 또 푸짐하게 준비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2: 네.
1: 자 먼저 연지 씨 어떤 곡을 또 준비해 오셨나요?
2: 아 네 이 곡은 아무래도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던 곡이에요.
1: 네.

0: 저희 이제 씨야 네. 팀으로 활동할 때 지금까지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곡이라 네. 다 같이 떼창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에 사랑의 인사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1: 아 근데 이거 혼자 불러보신 적이 있어요?
0: 네 이게 제가 이렇게 혼자서 프로젝트로 솔로 버전을 냈었어요. 네, 너무 많은 사랑을 해주셔서
1: 네.
0: 솔로 버전도 조금 하나 만들어서 내볼까 했는데 네, 그 네, 버전으로 네. 오늘은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1: 알겠습니다.
2: 네. 그럼 기대가 됩니다.
1: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자 지금 뭐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입이 근질근질하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랑의 인사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니까요. 두댕이 분들 떼창 준비해 주시고요. 저도 뭐 목 다 풀렸고요. 자 김현지 씨 네. 사랑의 인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0: 김현주 화이팅! 와,
1: 너무 좋습니다.
2: 와, 김현지 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사랑의 인사 듣고 왔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들으면 이거 그냥 CD 틀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1: 아니, 이제 이 정도 이제 그 가창력을 이용하는 예. 노래를 하다 보면 이제 얼굴이 좀 빨개질 뻔도
2: 그러니까.
1: 한데 그냥 하얀 채로. 아, 그러니까 하얀색을 유지하면서
2: 목에 핏대도 안 섰어요.
3: 핏대 아, 섰을 텐데요.
1: 잠깐.
2: 어머 네. 세상에. 아,
1: 잠깐 그래요? 볼록하다 들어갔어요.
2: 아, 얼굴이 계속 그냥 하얘.
1: 맞아요. 아름다워.
3: 오늘 또 하얗게 잘 유지를 시켜주셨네요. 네.
1: 좋습니다.
2: 아니 네. 동아 씨, 네? 정동아 씨, 이거 네. 어떻게 들었어요? 라이브를 들었는데 네, 이거를 네. 길게도 말고 네. 다섯 자 감상평으로 한번 남겨주실 수 있겠어요?
1: 다섯 글자요.
2: 좀 임팩트 있게.
1: 라이브 맞나?
2: 어, 네, 네. 그치 그치.
1: 네, 이 정도. 아까 했던 얘기와 비슷하지만 네, 라이브 맞나?
3: 감사합니다.
1: 아, 물음표. 아, 그렇지. 저 이게 이거 라이브 맞나?
2: 라이브 맞나? 이거, 난 또 저럴 수 있는데 아니, 이런 아니, 느낌인데. 어.
1: CD 같은. 나는 왜 그러세요?
2: 괜히 괜히 삐뚤어질 테다.
3: 삐뚤어질.
2: 자, 올해가 또 네. 씨야 데뷔 20주년이라고 합니다. 박수 치고 가야죠.
3: 와.
2: 와.
3: 감사합니다.
1: 20주년.
2: 와. 네. 지금 20주년 전국 투어 콘서트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3: 맞아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2: 네네네.
3: 지금 또 추석이 지나면 네. 저희가 5회 공연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 예. 8회차로 늘어나가지고 네. 네. 4회차 공연이 남았는데요. 뭐 고향, 청주, 수원, 인천 이렇게 남았어요.
2: 아, 네네네.
3: 네, 그래서 너무 20주년을 어떻게 기념하면 좋을까 해서 와. 저희 앨범도 내고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짜 와. 너무 감사한 아. 한 해를 보내고 있어요.
2: 너무, 너무 부럽다 좋네요. 진짜.
3: 저희도 너무 놀랬고 네. 다시 이렇게 합쳐서 한 게 15년 만이란 말이에요.
2: 와.
3: 네, 그래서 20주년이지만 네. 15년의 공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다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많을까? 저희 그래도 오랜 팬분들을 다시 조금 좀 소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작게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2: 네.
3: 생각보다 어디선가 모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를 기억해 주시고 찾아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되게 감동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많이 보답을 해드려야겠다 해서 콘서트로 지금 많이 네, 공연을 하고 있죠. 행복합니다.
2: 관객들 입장에서도 너무 벅차올랐을 것 같은
3: 네.
2: 그런 왜냐면 세 분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3: 네.
2: 그것만으로도 되게 네, 벅찼을 것 같아요.
3: 그거를 좀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저희도 네네네. 너무 행복해요.
2: 네. 다시 뭉쳐서 저도 감사하고요.
3: 아유, 감사합니다.
2: 그 정동아 씨도 단독 네. 콘서트를 또 앞두고 계시잖아요.
1: 맞습니다. 엑스칼라 시리즈 뭐 기획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서울 네네네. 중구에서 하고요.
2: 네.
1: 네. 서울 중구에서 합니다.
2: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이건 공연장에서 직접 봐야 된다는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1: 직접 보셔야 됩니다.
2: 아니, 그러니까
1: 저를.
2: 아까 그러니까 직접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뭐가 다르냐고요?
1: 뭐가 다르냐고요?
2: 예, 예.
1: 현장에서 예. 이제 오늘 지금 그 팬분들이 오셨지만
2: 아 직접 그쵸
1: 현장에서의 직접. 소리와 또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듣는 게 또 다르죠?
2: 다르죠?
4: 완전 달라요.
1: 네,
2: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팬분들 중에도 대표님
1: 맞아요.
2: 계시거든요.
1: 대표에서 말씀하셨어요.
2: 완전 달라요라고 하셨어요.
1: 네, 그러니까요. 완전 예, 다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꼭 공연장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2: 기간이 2026년 10월 25일.
1: 네.
2: 자, 그렇다면 콘서트 영업에는 또 라이브만 한 게 없거든요. 요 라이브를 또 들어야 그래 내가 한번 돈 내고 현장 가볼게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1: 부담을 약간 주시네요.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2: 여기서 진짜 네. 기념비적으로
1: 네네.
2: 아 빅살이 한번 크게 내줘도 되나?
1: 빅살이
2: 큰 웃음이냐?
1: 아, 그 괜찮은 노이즈 마케팅이 될까요?
2: 기깔나는 라이브냐? 네. 둘 중에 하나지만 해주세요.
1: 하여튼 네. 뭐 하다 보면 네. 어느 쪽이든 가겠죠. 네. 열심히 자, 최선을 그럼, 다해서 제가 또 네. 그룹 부활에서 나온 지 꽤 오래됐는데
2: 네네네.
1: 가끔가다 그 팬의 마음으로 이제는 부를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죠.
2: 그렇죠.
1: Never Ending Story 노래 한번
3: 너무 좋아.
1: 불러보겠습니다.
2: 이 노래도 떼창하기 딱 좋은 노래잖아요.
3: 맞아요. 네.
2: 네, 네.
3: 와,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
2: 진짜 이걸 또 직관하게 되는군요.
3: 맞아요.
2: 제가 또 목을 또 풀게 되네요. 또
3: 같이
2: 한번 풀까요?
3: 네.
2: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역시나 두댕이들도 목 한번 풀어주세요. 라이브 해야 돼. 같이 떼창.

0: 해야 되니까. 자, CD냐 빅살이냐 둘 중에 하나. 자, 정동아 씨의 네. 네버엔딩 스토리 듣고 네. 가겠습니다.
1: 빅살이는 정말 크게 나올 것 같아요.

0: 최고다. 와. 최고다. 진짜 너무 잘한다. 아~ 정말 빅살이 없이. 아니, 그러니까
1: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이게
0: CD로 갔어. CD로.
1: 이거 빅살이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잠깐 고민했는데.
0: 내심 기대를 했거든요.
1: 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0: 정말 아름다워.
1: 차라리 말할 때 지금 빅살이가 나네.
0: 네, 지금 정동환 씨의 네버 엔딩 스토리 네. 라이브로 듣고 오셨고요.
1: 아, 감사합니다. 너무
0: 좋다. 지금 밖에 우리 팬분들 중에 최연속 시청자분이 네. 계셨어요. 한몇 개월 된 거, 10몇 개월 된 거 같은데 네. 우리 남자 아기가 네. 심도 깊게 듣고 있더라고.
1: 정말 느껴집니다.
2: 같이 들었어요.
1: 아유, 아이고.
0: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회상하면서 네. 정말 열심히 듣고 있더라고.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가지고.
1: 진지한 표정으로 듣고
0: 그래,
1: 있네요.
0: 그래. 그래. 네. 아, 좋습니다. 진짜 감사해요.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연지 씨 또 네. 어떻게 들었는지 한번.
2: 너무 너무 좋아요. 역시 진짜 예. 오랜만에 들어도 역시 정동아.
0: 아이고. 아, 역시 네. 정동아.

0: 역시 정동아.
1: 그래.
0: 아, 너무 좋다.
1: 그래 말해 뭐 하겠어요 진짜. 네.
2: 가찬이십니다 정말.
0: 진짜 네. 너무 진짜 오빠도 CD를 다 드셔가지고 네 너무 잘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부르지?
1: 사실 이 시간에 라이브 한다는 게
0: 맞아요. 분명히 잠겨 있었다고 했거든요. 네.
2: 아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아예 푹 자고 일어나. 이게 아, 너무 졸려가지고

0: 반영미입니다. 추석 특집, 추석엔 라이브지. 수천 번을 부르고 들어도 지겹지 않은 명곡들을 보유한 정동환 씨, 김현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대 명곡이죠. 우리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아니, 뭐.

0: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Radio Station. 여러분께서는 지금 2시의 데이트 안영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4: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명절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줄 특집, 2대 추석 특집, 추석엔 라이브지. 기가 막힌 라이브의 주인공들 정동환 씨, 김현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아, 8658번님, 저는 미뤄왔던 상안검 수술을 명절 전에 딱 했습니다. 덕분에 시댁도 친정도 안 가도 돼요. 아싸. 근데 너무 아프다 라고 하셨는데, 상안검 수술이 뭔가요? 이거 눈 수술하신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눈 감고 듣고 계시는 건가요? 아, 너무 좋다, 딱이다. 그냥 귀만 열어두셔. 그러면 딱이에요. 오늘 그냥 뭐 친정도 안 가도 되고 시댁도 안 가도 되고 그냥 가만히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사랑받은 명곡들 들어봤으니까 이제 새로 사랑받을 노래도 만나봐야죠. 잠시 후 3부에서는요. 두 분의 신곡 얘기 나눠볼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앗! 여기서 잠깐만! 오늘 라이브 영상들 방송 끝나고 너튜브 무흐즈 채널에 올라갈 거니까요. 끝나고 꼭 보러들 오셔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올게요.

0: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1: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추석 특집 추석엔 라이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에서 아직도 졸고 계신 분들 시원시원한 라이브 한 곡으로 잠 한번 더 깨워볼게요. 아 어떻게 밖에 계신 분들 함성 한 번만 다시 질러주세요.
1: 마이크를 아예 열어주세요.
0: 네, 함께 열어주세요. 네. 네, 팬분들이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한번 가볼까요?
1: 아, 좋죠. 네, 좋습니다.
0: 정동화 씨의 노래 하늘을 달리다 가볼게요.

0: 인생이
1: 와.
0: 와.
1: 정동아.
2: 아 정말. 와. 이게 영지 연지 씨도 알겠지만 네. 네. 저 그 영민 씨의 저 소리가 상대에 굉장히 해로운 소리.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들 듣다
0: 가장 하지 말라고 하는
2: 경악을 할 수 있는 깜짝깜짝 놀랄 수 있는 그게 성대를 갈아가면서
0: 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해요.
1: 정도와
2: 감사합니다.
1: 하늘을 날려.
2: 아이고 고맙습니다. 기분이 좋으신 거죠?
0: 너무 좋아. 네. 정동화의 하늘을 달리다.
3: 너무 좋은데요.
2: 이정 선배님의 노래인데
0: 네 맞아요.
2: 아 이 노래가 또 이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네, 네, 네. 너무 부를 때 너무 신나더라고요.
0: 근데 네. 지금 이게 딱인 게 날씨도 네. 하늘이 지금 가을 날씨라서 너무 높고 푸르잖아요.
2: 요즘 너무 예뻐요.
0: 네, 요즘 날씨가 그런 날씨야.
2: 맞습니다.
0: 그리고 지금 잠 깨는 노래로는 정말 하늘을 달리다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2: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잠을 깨고 이제
3: 같이 잠을
0: 우리 같이 잠을 서로 잠 좀 깨자고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0: 네. 지금 심지어 밖에서 팬분들이 같이 또 떼창을 해주셔가지고
3: 맞아요. 엄청
0: 진짜 공연장에 온 것 같아요.
3: 네, 저도
2: 행복했습니다.
3: 네. 저도 신나게 들었습니다.
2: 아유, 고맙습니다.
0: 자, 그럼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정동아, 김현지 두 분의 살아있는 라이브 두 곡이 더 준비돼 있다는 점. 와우. 우후! 자,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깐만 쉬었다 올게요. 동탄이 기다려.

0: 올라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추석 특집 추석의 라이브지 정동아 김현지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는 두 분의 명곡들을 만나봤다면 이제 따끈따끈한 신곡 차례입니다. 드디어. 자, 먼저 연지 씨 신곡 얘기부터 가볼게요. 빵빨이 한번 갑시다. 뽀뽀뽀뽀. 자, 요번 신곡 제목이 네. 어떻게 되나요?
7: 제목이 노래입니다.
6: 근데 왜 제목을 노래라고 그냥 이렇게 지으셨어요?
7: 이게 제가 좀 상황이 있었는데요.
6: 네.
7: 제가 좀 작년에 저에게는 조금 힘든 시간을 좀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6: 네.
7: 목을 좀 다치게 돼서 성대 낭종이 판정을 받고
6: 네네네네.
7: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네, 그렇게 해서 또 수술을 하고 회복을 하면서 1년을 좀 쉬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시 다 리셋이 된 것 같고 지나온 저의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됐었거든요.
6: 아, 네.
7: 그러면서 제가 이제 써내려간 이제 곡이에요. 그렇죠. 다들 이제 잘 회복이 될 거야라고 해도 괜찮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걸 대변할 수 있는 게 노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목에 그냥 노래. 그래도 내가 다시 또 돌아봤을 때 내가 사는 이유는 노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사에도 그 구절이 있거든요.
6: 아.
7: 그래도 나는 노래를 할 거다. 내가 사는 이유다라고 해서 만약에 녹이 다 회복이 된다면 이 노래를 꼭 들려드려야겠다. 좋은 상황에서. 그래서 그때 좀 써내려갔던 거여서 그래서 노래 제목이 노래가 되었어요.
6: 그러면 네. 어떻게 지금 목 상태는 네. 그러면 좀 좋아지신?
7: 지금도 사실은 이제 회복하고 치료하면서 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도 지금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네. 감사하고 지금 그래도 어떻게 또 20주년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저에겐 여러 가지로 좀 의미 있는 네, 시간들인 것 같아요.
6: 네. 자, 그러면 연지 씨의 전부인 이 노래 예, 라이브로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씨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네. 정동아 씨 지금 여기 이 스튜디오 안이 좀 추운가 봐요.
8: 지금 아 저요.
6: 예,
8: 아,
6: 아니, 기침을 지금 옆에서 지금 목에 하셨는데
8: 간지간지라고 목에 딱 걸렸는데
6: 저는 순간 비트박스 하시는 줄 알았어요.
8: 죄송합니다. 굳이 그렇게 비트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6: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예, 예. 최고의 팀워크네요.
8: 네.
6: 자, 김연지 씨 라이브 예. 준비되셨나요?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0: 김현지의 노래 라이브로 듣고 왔고요.
1: 한편에 정말 완벽한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0: 네. 제가 감히 네. 평을 하자면
2: 네.
0: 모두 공감해 모두 아. 공감할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저 노래 잘해요. 저 셀럽파이브
1: 맞다.
0: 아이돌 그렇죠. 활동했었잖아요. 아, 예. 물론 비주얼 담당이긴 했지만
1: 네. 어쩐지 예.
0: 지금 듣고 계시는 네. 분들이 네. 연령을 다 떠나서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가사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아빠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네. 뭔가 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
1: 맞아요.
0: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맞습니다.
0: 너무 힘들고 이게 이 길이 맞나? 맞아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건가? 아, 그만둘까?
2: 네.
0: 정말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난 노래해. 난 그래도 갈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 이 가사 말들이 모두 모든 가족들이 다

0: 지금 와닿았을 것 같아요.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정동아 씨는
2: 저 왜요? 왜요?
0: 옆에서 계속 네. 추임새를 피처링처럼 지금 계속 예예예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2: 옆에서 뭐라도 좀 해보려고
0: 알았어요. 그러면은 네. 어떠셨는지 듣고 어떠셨는지 그러면은
2: 저는
0: 좀
2: 처음에 예,
0: 같은 꾼으로서
2: 노래 예. 아 꾼으로서 좋은 네, 접근입니다. 예. 어, 시작 부분에 예. 약간 좀 약간 불안정한 게 살짝 있었어요. 근데
0: 아, 그래요?
2: 그것조차도 아~ 이제 다시 의도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0: 그래요? 저는 전혀 그러니까, 못 느끼고 아니, 있었는데
2: 되게 미세했어요. 잘 몰라요.
0: 네.
2: 근데 이제 다시 날 수 있을까? 다시 날 수. 근데 날아요.
0: 아.
2: 어, 그래서 어디까지 나나 한번 점점 야. 그냥 하늘 높이 그걸 진짜 완벽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아까 전에 시작 부분은 거기는 아 역시 의도였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진짜 미세한 부분인데 그게 네, 딱 네, 네. 그래서 더 드라마가 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아, 정동환 네. 씨의 평을 한 다섯 글자로 하자면 이거네요. 이거네요. 지금 계속
2: 적절합니다.
0: 와, 근데 진짜 여기서 소름 끼치는 건 정동환 씨의 지금 미니 앨범 제목이 오아시스라면서요? 이야 아. 네. 소름 끼친다 진짜.
2: 와, 안 그래도 추웠는데 더 추워졌어.
0: 진짜 서늘하다.
2: 와
0: 서늘하다 정말.
2: 세상에 진짜
0: 춥다 추워.
2: 정말. 아, 네.
0: 야 이렇게 서늘할
2: 이건
0: 수가.
2: 이건 운명이 있나?
0: 네 빵빠리 한번 가봅시다. 네. 정동환 씨가 네. 7년 만에 미니 앨범을 내셨어요.
2: 그렇죠. 이제 실물 앨범을 잘 안 냅니다.
0: 네, 그래서 앨범을 갖고 오셨습니다. 저한테 갖고 오셔가지고 이제 선물로 저한테 주셨는데
1: 너무 귀여우세요.
0: 앨범에 앨범 저한테 사인을 해주셨거든요. 사인까지 괜찮은데 나한테 진짜 드럽게 할 말이 없었나 봐. 영민님 번창하세요는 뭐예요?
2: 아, 좋은 말이잖아요. 아니,
0: 전 자영업을 한 적이 아니, 없는데
2: 우리 예? 각각이 자영업자로 봐야 됩니다. 네.
0: 사업자 등록을 낸 게 없는데
2: 아, 그래요?
0: 뭘 번창하라는 건지
2: 아니 이게 진짜 좋은 말입니다. 이게 좀 약간 흔하게 해서 그렇지
0: 차라리 만복이기 뜨세요 뭐 이런 걸 쓰던가
2: 아닙니다.
0: 번창하세요는 뭐야
2: 상투적이에요. 번창하세요 좋습니다.
0: 아, 그리고 여기에서
2: 신선하잖아요. 지금 몇 번을 짚는 거예요 지금
0: 제 앨범 표지가 네. 정동환 씨 어렸을 때 사진을 담았거든요. 근데 너무 독특한 게 이 시대 때 네. 되게 어린 나이에 엽총을 들고 있네요.
2: 아, 그렇죠.
0: 아니 무슨 이 어떤 의미지?
2: 진짜 아, 조금 무섭네.
0: 아, 근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2: 감사합니다.
0: 어떻게 지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대로 큰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용된 것 같으세요? 어떤 것 같아요?
2: 아 귀여움은 저 때가 나은 것 같아요.
0: 아 근데 너무 아, 귀여워.
2: 너무 귀여워요. 네. 네. 귀엽다.
0: 자, 이 귀여운 앨범에 담긴 타이틀곡 네. 오아시스 어떤
2: 곡
0: 노래인지
2: 소개 살짝 해도 되겠죠?
0: 아, 예예.
2: 우리가 모두 사막 위를 헤매는 오아시스를 찾아서 헤매는 네. 그런 여행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만났던 그리고 언젠가 만나게 될 그 오아시스를 향해서 가는 우리 모두에게 네. 응원과 그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네, 이런 네. 곡을 만들었어요.
0: 조금 더 푹 자고 오셔도 될 것 같아요.
2: 지금 좀 자는 것 같기도 하고
1: 지금 네. 노래를 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2: 진지한 노래고요. 오아시스를 향해 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0: 네, 믿을게요.
2: 분명히
0: 네.
2: 중요한 건 우리가 들지어다.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0: 예.
2: 노래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0: 예. 믿겠습니다.
2: 네. 네. 갈까요?
0: 예. 네. 자, 우리가 뭐 곡 설명이고 뭐고 간에 들으면 알 것 같아요.
1: 네.
0: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들으면 아 그런 의미로 부르셨겠구나라고 예, 느낄 것 같습니다. 정동아의 오아시스 듣고 올게요. 라이브입니다.

0: 와, 정말 정동아 씨. 정동아 씨 라이브 덕분에 두 대가 정말 번창할 것 같습니다. 정동아 씨 정파시스.
1: 그래도 그 곡 설명이 나쁘진 않았죠.
0: 네, 나쁘지 않았어요.
1: 그쵸?
0: 네, 정말 오아시스.
1: 네, 우리가 네. 오아시스를 향해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예. 중요한 겁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네.
0: 근데 가사가
1: 걸어요.
0: 진짜 네, 너무
2: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고맙습니다.
2: 네,
0: 이 곡을 내기 위해 40년의 시간이 걸렸다고요.
1: 그렇죠. 이 앨범 준비 기간이 예. 그 자켓 사진으로 인해 아, 준비 기간 40년.
2: 40년.
1: 아, 기네스북에 등재 부탁드립니다.
0: 아 예. 네. 자, 그럼 연지 씨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2: 아, 오아시스다.
0: 오아시스다.
2: 네, 오아시스.
0: 어, 진짜.
2: 뭐, 들으면서 뭔가 그 뭐지 이렇게 같이 진짜 떼창할 수 있. 쓰면서도 되게 힐링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0: 그 두 분 오늘 신곡이 서로한테도 뭔가 어울리는 노래였어요.
1: 아, 약간 맥락이 좀 네. 있어요.
0: 어 맞아.
2: 맞아요.
1: 아름다운
2: 어
1: 맥락이... 맞아요. 네.
0: 오늘 뭔가 운전하시면서 네. 좀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노래들을 들은 것 같아요.
2: 아, 네. 감사하죠.
0: 자, 2시에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추석 특집 추석의 라이브지 아. 정동아 씨, 김현지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노래를 듣다 보니까 좀 시간이 훅훅훅 지나갔는데. 아. 벌써 지금 보내드릴 시간이 아, 됐습니다.
1: 벌써요?
0: 예, 벌써.
1: 이렇게 시간이 빠릅니다, 여러분.
0: 그래, 시간 금방이에요.
1: 금방 가고 그 소중한 분들이랑 시간도 금방 가니까.
0: 예예. 예.
1: 행복의 그 요소들을 다 찾으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시고 예. 오롯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0: 아 예. 예. 뭐, 오늘따라 이렇게 정동아 씨가 하는 말이 무슨 교주님 같은 분인데.
1: 아, 예. 뭐 좋은 거죠, 예, 뭐.
0: 될지어다.
2: 네, 오케이. 될지어다.
0: 자, 그러면 인사하기 전에 할 일이 또 있었는데 네. 추석에는 또.

0: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는 맛이지 않습니까? 네. 두 분 오늘 밤에 네. 이 보름달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세요? 두 분은?
1: 지금처럼 건강하게 노래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노래 잘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소원을 빌 것 같아요.
0: 우리 정동원 씨는 번창했으면 좋겠어요.
2: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사실 오아시스를 향해 걸어가지만 네. 우리가 있는 곳이 오아시스일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2: 지금 내 옆에 있는 오아시스는 무엇인가 그걸 발견하고 네. 많은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지구의 평화도 함께 네. 올 수 있을 것 같고.
0: 요즘 혹시 철학을 따로 공부하고 계시나요? 아니, 그냥 뭐 아니면
2: 네. 생각은 좀 많아요 원래.
0: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분 덕분에 오늘 진짜 귀호강 제대로 했고요.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두 대에서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두 대 추석 특집 추석엔 라이브지 정동환 씨, 김현지 씨와 함께했습니다. 안녕.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This is me. 영화 위대한 쇼맨 OST 케알라 셰틀의 노래였습니다. 4831번님이 가끔 붐업이 필요할 때 듣는 곡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와 저랑 똑같으시다. 저도 뭔가 아 좀 심장 뛰고 싶다. 아 뭔가 좀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할 때 요 노래 꼭 듣거든요. 앞서 정동아 씨, 김현지 씨 두 분부터 해서 오늘 아주 쩌렁쩌렁한 노래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안영미의 DJ 역량 강화 프로젝트 맛집의 앞집 지금 만나보시죠.

4시에 문을 여는 완벽한 하루. 음악이 그렇게 좋다지요. 그 좋은 음악 들으려고 4시만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다는데 좀 저렇네요. 저희 집도 잠깐 들러주세요. 음악 맛집 완벽한 하루 바로 앞에 있습니다. 맛집의 앞집. 정말 가게 문을 열까 닫을까 저도 고심을 했었는데요. 장사하는 사람이 하루 쉬면 그 즉시 손님 다 떠난다고 해서 별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고막으로 스며들어 가슴을 축축하게 전율시킬 음악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먼저 준비한 곡은요. 오늘 같은 날 딱 좋다. 바로 이 노래인 것 같아요.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나를 달까지 데려가줘.

맛집의 앞집 줄리 런던의 Fly Me to the Moon 듣고 왔습니다. Fly to the Moon, Fly Me to the Moon. 나를 달까지 데려가 줘요.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어몽 어디 가는 거예요? 어몽 혼자 없어 예. 감수광 같은 노래죠. 자, 그 뒤가 궁금하면 알아서들 찾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들어볼 노래는, 아, 지금 문자가 또 왔네요. 영미 씨, 지금 운전하는데 졸려 죽겠으니까 그 목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알겠습니다. 아, 업 시켜드릴게요. 3129번님이 신청하셨네요. 영화 천밀밀에 나왔던 월량 대표 아적심 부탁드려요. 여긴 대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바로 듣죠. 월량 대표 아적심.

0: 월량 대표 아적심 등려군의 노래였고요. 이어서 들어본 곡은 서쪽 하늘 이승철 씨 노래였습니다. 아, 맛집의 앞집이니까 부탁해봅니다. 서쪽 하늘 듣고 싶어요. 김지영님께서 신청을 하셨어요. 아, 이게 또 좀 약간 처지는 노래라서 이걸 틀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서쪽 하늘이면은 다들 운전하시면서 떼창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 분위기에 이어 준비된 곡은 칙두칙, 엘라, 피치 제럴드 그리고 루이 암스트롱의 노래인데요. 박성은님이 신청하셨어요. 우아하면서 살짝 경쾌한 음악이에요. 칙두칙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칙두칙. 네, 이따가 광고 듣고 침뱉은 거 아니고 제목이에요. 노래 제목. 칙두칙. 광고 듣고 들려드릴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두시의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 가든에서 효자 두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 스크린, 안 입은 듯 찻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아까 박성은님께서 신청해 주신 칙투 칙. 노래 너무 듣고 싶다. 어떤 노래인지. 이 노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이니까요. 이따가 큰 보름달 보면서 소원 꼭 비시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

0: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소사마을. 진해 시내를 지나 한적한 논밭길을 달리다 보면 작은 마을이 하나 나오는데요. 골목길을 따라 오래된 집과 돌담이 이어지고 옛날 간판들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소사마을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김씨 박물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래된 가정집을 활용한 박물관이래요. 안에는 필름 카메라며 라디오, 공중전화 같은 어릴 때나 보던 물건들이 가득하고요. 박물관을 나오면 담쟁이 덩굴이 뒤덮은 구멍가게에 아기자기한 벽화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고 해요. 처음 가본 마을인데 골목을 걷다 보면 괜히 낯익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첫 곡은 노아 로렌, 메리 모레아의 Ringing with Love였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가수 권진아입니다. 3984님께서 집안일을 해도 해도 일이 끝이 안 나요. 라디오 들으며 힘내서 밀린 일 맞춰볼게요. 맞아요. 집안일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계속되죠. 6987님께서 아싸 4시 운전하며 듣기 좋은 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첫 곡 굉장히 좋은 노래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들을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0: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5: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4: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5: 완전 좋아요
4: 연두리.
5: 잘 부탁드립니다.
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오늘 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7757님께서 이번 추석에도 역시 명절 증후군이 찾아왔네요. 어디로든 떠나 잠시 쉬고 싶어요. 하늘이 참 예쁩니다. 완화처럼. 맞아요. 이게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추석이 되면은 약간 모두가 세게 겪는 것 같아요. 명절 증후군을. 7175님께서 차가 꽉꽉 막히는데 진아님 목소리 들으니 속이 좀 달래지네요. 오늘 방송도 잘 부탁해요. 맞아요.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부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8138님께서 라디오 들으면서 집안일 하려고 완화 시간만 기다렸어요. 오늘은 풀로 들으면서 힐링해야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7078님의 신청곡이에요. 김동률의 리플레이.

김동률의 Replay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서지원 with 박선주의 76-70은 하트였습니다. 저는 76-70 어떻게 읽는 거야? 이렇게 해서 좀 당황했는데 정말 좋은 노래를 또 알게 돼서 기쁘고요. 여러분들 사연 조금 더 보겠습니다. 8245님께서 가을철 특식 한상 먹으러 파주 가는 중입니다. 햇배, 연근, 토란, 참송이로 만든 식사라고 하네요. 기대됩니다. 진아님이 추천할 만한 제철 음식 있으신가요? 제가 추천할 만한 제철 음식, 글쎄요, 꽃게? 제가 예전에 봄에 꽃게를 한번 사서 쪄 먹어봐야겠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는 그냥 때 되면 제철 음식 먹고 이런 게 되게 당연했는데 자취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때우기 십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도 완연한 30대가 됐으니 이제 제철 음식을 먹으면서 나의 기력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가을 꽃게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파리사원님께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제철 음식 얘기하셨으니까 제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김치 세트 보내드릴게요. 1803님께서 시댁에 갔다가 집에 들어와 소파에 누우니 잠이 솔솔 오네요. 나른한 오후에 잠 깨우고 흠겹게 해줄 노래 들려주세요. 그럼 1부 끝곡으로 잭 존슨의 Never Know 듣고 저는 2부 취향의 공유로 돌아올게요.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취향의 공유. 오늘 들려드릴 곡은 파라모어의 All I Wanted입니다.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미국의 락밴드인데요. 이 곡은 보컬 헤일리와 기타리스트 테일러 두 사람이 같이 썼습니다. 이렇다 할 일 없이 방에 틀어박혀서 곡 작업만 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멤버들이 우울증을 겪다가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막연한 심정으로 쓴 가사여서 당시에는 앨범에 넣을지 말지 고민했다고 하지만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됐으니 발표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간절했던 마음이 절망으로 바뀌는 과정을 그린 노래 파라모어의 All I Wanted 들으면서 여러분의 음악 취향도 문자나 미니 메시지로 공유해주세요.

취향의 공유. 제가 오늘 가져온 곡은 파라모어의 All I Wanted 이었습니다. 저는 이 곡을, 이 앨범을, 그리고 이 아티스트를 제가 이번 Save Me 앨범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무대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하면서 좀 여러모로 참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9629님께서 차가 꽉 막히는 도로 위지만 와나랑 함께라서 음악 감상실에 있는 기분이에요. 완벽한 하루가 특히 노래가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노래들로 오늘도 꽉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의 취향곡 만나볼게요. 취향의 공유로 5144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취향은 빌리 조엘이었어요. 가사는 서글프지만 묘하게 위로가 되었던 노래가 피아노맨이어서 위로가 필요할 때면 꺼내 들었답니다. 함께 듣고 싶어요. 오, 이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

최유리의 바람이 좋은 날에 들으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5144님의 취향곡 빌리 조엘의 피아노맨이었습니다. 취향곡 보내주신 5144님께 진화 세트 보내드려야죠. 요즘에 뭐가 좋을까요? 골라먹는 아이스크림 쿠폰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또 뷰티 상품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게요. 2488님의 신청곡입니다. 이문세 피처링 잔나비 김윤희의 길을 걷다 보면.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이번 추석 가족 외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최지숙님께서 부모님이랑 공원에 운동 나왔는데 오늘 완하 선곡이 아주 마음에 드네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2부 끝곡으로 제이미 컬럼의 Don't Give Up On Me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because love only gets in.
1: Samsung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어떤 때 무렵을 뜻하는 역은 앞말과 띄었어야 하는데요. 아침 역은 아침 띄고 역, 황혼 역은 황혼 띄고 역처럼 씁니다. 그런데 붙여 쓰는 것들도 있습니다. 새벽 역, 저녁 역, 저물 역, 어슬 역은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어서 역을 띄지 않고 모두 붙여 써야 맞습니다. 그러면 해질 역은 어떨까요? 해질 역은 한 단어가 아니라서 해 띄고 질 띄고 역처럼 각 단어별로 띄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책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3부 첫 곡으로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Reflection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권진아입니다. 박은영님께서 추석 맞이 등산 왔는데요. 방송 들으면서 내려가고 있어요. 산은 알록달록 가을빛 옷으로 갈아입었답니다. 와, 추석에 등산을 가시나요? 저는 정말 체중 감량할 때를 제외하고는 절대 산에 오르지 않는데요. 예전에는 산에 오르내릴 때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에는 내려올 때 무릎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서 등산 지팡이가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아, 만 29세밖에 안 되는데 이래서 큰일이에요. 3부에도 계속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참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모이는 시간.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심현보의 자전거 데이트 듣고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1352님께서 아기가 너무 어려서 이번 명절은 남편과 아기 셋이서만 집에서 단촐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절 분위기 낸다고 동태랑 육전고기 배송시켰어요. 저녁에 먹으며 시간 보내렵니다. 아, 아기가 어리구나. 저는 요즘에

진짜 아기를 보면 너무 예쁘고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아직 출산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냥 동네 다니면서 유모차에 아기 있으면은 이렇게 말 걸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기가 저를 보면 울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지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5647님께서 이번 명절을 맞아 가족이랑 독일로 여행 왔습니다. 여기서도 포기할 수 없죠. 완벽한 하루. 와, 독일에서 또 완화를 들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아, 또 명절에 여행하시는 분들 많죠. 유럽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352님께, 추석 맞아서, 뭐 보내드릴까요? 닭가슴살. 닭가슴살 보내드릴게요. 닭가슴살에 이렇게 겨자 소스랑 냉채 소스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거든요. 네, 해서 드시고요. 5647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이제 노래 듣겠습니다. 호피폴라의 Let's.

호피폴라의 Let's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준의 Anywhere였습니다. 저는 상순 DJ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노래 소개해드리고 있는 가수 권진아입니다. 여러분들 사연 조금 더 만나볼게요. 2637님께서 결혼 왜 안 하냐고 잔소리 듣던 몇 년의 추석. 올해는 당당히 본집에 왔습니다. 결혼할 여자친구와 함께 인사드리러 왔어요. 아유, 이제 또 다행히 함께 가셔서 이제 잔소리 안 들으시겠다 싶으시겠지만 이제 또 아기 언제 낳냐고 또 잔소리 들으실 테니까요. 아,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되냐, 좀 제발. 그래서 저는 이제 삼촌들이 좀 짓궂잖아요. 그러면은 뭐 누구한테 살이 쪘다 뭐 이런 얘기. 그럼 저는 삼촌 이제 나이가 보이신다, 흰머리 많은 것 봐. 이렇게 역으로 약간 이러면은 조금 이러면서 살이시더라고요. 너무 서로 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네. 2637님께 축하드리니까 우리 냉동만두 쿠폰 하나 보내드릴게요. 김숙현님께서 해외 살면서 다른 날은 괜찮은데 추석은 유독 한국 가족들이 그리워요. 근데 오늘 이렇게 라디오 들으니 한국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해외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외롭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민 가신 분들 진짜 대단하시고 그걸 어떻게 견디나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김숙현님께는

해외 사시니까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사연 하나 더 읽어볼게요. 9890님께서 가을이네요. 여름옷 정리도 안 했는데 가을옷 입을 게 없네요. 맞아요. 도대체 옷을 이렇게 많이 사는데 왜 입을 옷이 없지? 정말 저는 이거 미스테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사도 입을 게 없어요. 참 그렇습니다. 9890님께 뷰티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하나 더 읽을까요? 4073님께서 100일 아가랑 놀면서 듣고 있습니다. 아기 낳은 지 3개월 지났는데 아직도 엄마가 됐다는 게 얼떨떨하네요. 몇 개월 만에 인생이 너무 달라졌어요. 차츰 적응 되겠죠? 정말 아기를 키우시는 모든 분들, 낳으신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저는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거든요. 그런데도 정말 책임감이 크게 드는데 아기를 새로운 사람을 만든 거잖아요. 정말 얼마나 부담감이 크고 걱정이 많으실지 감히 생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4073님께 스트레스 해소용 패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사라 바렐리스의 그래비티 듣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올게요.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 감독, 문학 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숨기능 상승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9월 25일 오늘은 추석입니다.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명절에 친척들이 모이면 윷놀이를 즐기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윷놀이의 독에 걸린 모는 각각 동물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독에 걸린 모 가운데 개는 개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아, 저의 생각은 O일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단순, 원래 게임은 단순하지 않습니까? 단순한 이유로 개는 개다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독의 걸륜모 가운데 개는 개를 뜻한다. O, X.

제이슨 데를러의 키스 더 스카이 들으셨습니다. 노래 좋은데요? 아, 역시 완벽한 하루입니다. 오늘의 문제 바로 정답 알아볼게요. 독에 걸린 뭐 약간 아리까리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개가 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PD님께서 도 걸윤 모는 그럼 뭐냐? 그러면 또 그러게요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정답은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오! 오! 오래요! 오! 대박! 여러분 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독에 걸린 모의 개는 동물 개를 뜻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요. 게임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윷놀이는 삼국시대 이전 부여의 가축 중심 관직 제도인 사출도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양, 윷은 소, 모는 말을 가리킵니다. 느린 돼지는 한 칸, 빠른 말은 다섯 칸을 간다고 생각하면 외우기 쉽고요. 이렇게 윷놀이에는 농경사회의 생활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알아두면 뭔가 유식해 보이는 상식 같은데요. 역시 개는 개였어. 뭔가 뿌듯합니다. 여러분 맞추셨나요? 네,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노래 들을게요. 샘김 피처링 페노메코의 아까워.

샘김 피처링 페노메코의 아까워 들으셨고요. 이어서 치즈의 마들렌 러브였습니다. 5058님께서 저는 노래 수집 노트를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노래에 얽힌 이야기가 어디서 처음 들었는지 등을 적어보려고요. 완하에서 나오는 노래도 많이 담아볼게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아기 때이긴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만화 주제가를 노트에 적고 가사도 적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노트가 되게 소중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노지연님께서 결혼하고 처음으로 저 혼자 동네 언니들과 오사카로 2박 3일 여행 가요. 그래서 라디오 들으면서 반찬, 국, 김밥을 만들고 있어요. 느낌 좋은 노래들이 나와서 마음이 더 설레네요. 부럽네요. 오사카에서 꼭 타코야끼 드시고 오시고요. 맛있는 거 하루에 5개 드시면서 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부럽네요.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줄리 런던의 I left my heart in San Francisco.

0: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반지네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4: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5: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8: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9: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0: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2: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3: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 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4: 완벽한 하루 저는 가수 권진아입니다. 벌써 방송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4958님께서 오늘 방송도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6097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네, 내일도 꼭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꼭 만나자는 약속으로 4958님께는 바나나 우유 쿠폰 드리고요. 6097님께는 컵라면 쿠폰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석 당일이었는데 즐거우셨나요? 이렇게 추석 당일에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추석 때 매년 할머니 댁을 갔었는데 올해는 좀 쉬면서 커버곡도 찍고 밀린 짜잘한 일들도 좀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추석 당일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 남파란의 푸른빛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안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

0: 물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 매장, 병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 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고개 들어 한가위 보름달을 바라보려 하는데 시선을 아래로 해서 두 손을 들여다봅니다. 정호승 씨, 손에 대한 예의를 마음속으로 떠올리며 고운 손이나 예쁜 손이 아니기를, 수고로 다소 험해진 손이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의 손등에 입을 맞출 것, 하늘 나는 새를 향해 손을 흔들 것. 손바닥으로 풀잎의 뺨은 절대 때리지 말 것. 장미의 목을 꺾지 말고 때로는 장미 가시에 손가락을 찔릴 것. 남을 향하거나 나를 향해서도 더 이상 손바닥을 비비지 말 것. 시인은 손에 많은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도 한 손은 늘 비워두라고 당부합니다. 내 손이 먼저 빈손이 되어야 다른 이의 손을 잡을 수 있어서 그럴 겁니다. 손이 멀리 여행 가방을 끌고 갈 때는 깊이 감사할 것. 추석 연휴에 집을 떠난 이들에겐 손에 대한 예의 중 이 구조를 특히 추천합니다.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에 이 감사한 마음만 갖기를 바랍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추석 특집 방송 나갑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지만 명절에는 명곡을 들어야죠. 자, 명절의 명곡이다. 이번에는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One Hit Wonder라는 게 뭐냐면 한 곡 달랑 히트시키고 그 다음에 뭐 어디 갔는지 모르게 사라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곡 히트시키는 것도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한 곡도 히트시키지 못하고 사라진 뮤지션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원 히트 원더들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일 동안 특집 방송할 거니까 60위부터 출발합니다. 60위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 1976년 히트곡. 모어 모어 모어

네,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의 모모모. 춤추기 딱 좋은 음악이죠. 이 음악으로 미국 싱글 차트 4위, 영국 싱글 차트 5위, 또 미국에서만 100만 장 이상을 판매를 했어요. 이 사연 아주 재밌습니다.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 안드레아 트루가 포르노 배우였는데 자메이카에 영화 찍으러 갔다가 야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이 당시에 그 자메이카 대통령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자산 동결 조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자메이카에서 번 돈을 미국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하지? 예. 그럼 음반이나 만들어볼까 이 돈으로? 그래서 아, 친구이자 뮤지션인 그렉 다이아몬드에게 자메이카를 좀 와달라. 그래서 이제 뭐 돈을 다 투자했어요 거기다가. 근데 이게 의외로 히트가 돼가지고 와 특히 댄스 뮤직으로 뭐 엄청났죠. 근데 이후에는 뭐 히트곡은 더 못 내고 다시 포르노 배우로 돌아갔다는 안드레아 트루 커넥션 More More More 1976년 작품 60위. 자 59위는 토미 투톤의 867-5359 제니. 요 앞에 867-5309는 전화번호입니다. 1981년 작품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어마나 세상에 이렇게 우리 두대가 보니까 십자층들이 좀 많이 듣더라고. 아니 그 선생님들이 두대를 듣는 이건 이유는 뭘까요?
5: 안영미 씨 때문이죠?
4: 저 때문에요?
5: 네, 매력이 있잖아요.
4: 세상에 네. 뭐 이렇게 느끼한 말 들어봤어요. 매력 있잖아요.
5: 네네.
4: 고마워요. 한 번만 들어보셔요. 안영미의 매력 가지가지 오만 가지야. 팔색조.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네, A675359 제니 1981년 작품 토미 투톤. 네, 59입니다. 토미 투톤은 뭐 저 사람 이름 같습니다만 이거 밴드 이름이에요. 토미 투톤. 기타리스트 토미 히스가 리더입니다. 이 번호는 뭐 그냥 발음하기 좋은 대로 그냥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곡이 히트가 되면서 미 전역에 이 번호를 가진, 요 앞에 이제 지역번호 있겠죠. 번호를 가진 집에 전화 계속 걸려와가지고 제니 있어요? 뭐 이거 한 바람에 결국은 다들 번호를 바꿨다 그럽니다. A675359 제니 59위. 자, One It Wonder. 한 곡만 히트시키고 사라진, 예, 비운의 뮤지션들. 58위는 헤더웨이의 What is Love입니다. 헤더웨이는 와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출신인데 이 곡 괜찮았죠? 백캠에서도 이때 93년도에 이거 많이 틀어들었는데 신청곡도 많이 왔었고요. 예, What is Love. 57위는 브라운스빌 스테이션.

아주 유명한 곡이죠. 나중에 다른 밴드들도 커버를 많이 했거든요. Smoking in the Boys Room. 1973년 작품.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Headway. What is love? What?

하이튼 음악 잘했는데, 예. 브라운스빌 스테이션, Smoking in the Boys Room. 1973년 이 두 곡, 57입니다. 미시간에서 결성된 락밴드 브라운스빌 스테이션. 앞에 들으신 음악은 58위, 헤더웨이의 What is Love 였고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명절엔 명곡이다.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예, One Hit Wonder의 음악들을 쭉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56위는 미니 리퍼튼. 예, 이 곡은 아주 유명하죠. Loving You. 예, 1974년 히트작.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어요. 영국에서도 2위. 또 이 곡의 프로듀서는 스티비 원더. 스티비 원더가 왜 프로듀서로 참여했냐 하면 미니 리퍼튼이 스티비 원더가 공연 다닐 때 백업 보컬을 맡았었거든요. 예. 뭐 스티비 원더뿐 아니고 에타 제임스, 램지 루이스, 보 디들리, 척 베리, 머디 워터스 이 전설들, 음악계의 전설들의 백업 보컬을 맡았다가 74년에 솔로로 데뷔해서 싱글 차트 1위 곡을 냈습니다. 근데 이 뒤에는 뭐 못 냈어요. 그러니까 원 히트 원더가 됐죠. 미니 리퍼튼 Loving You 56위. 이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와. 야, 이거 새소리 아주 정답죠? 광고 뒤에 처음부터 다시 들려드릴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0: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치점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1: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2: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3: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이미 1시간 전에 달이 뜨기 시작했지만 오늘은 보름달 보기 어렵겠습니다. 하필 추석 당일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특히 경북 상주 부근에 많은 비가 쏟아집니다. 운전하신다면 속도 많이 줄여서 안전하게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연휴 마지막 날 일요일은 대체로 무난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제주도에는 가끔 비가 지나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와 전남 해안에 최대 80mm고요. 그 외 지역에도 10에서 60mm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미니드 리퍼튼의 Loving You 들었습니다. 56위, 1974년 작품. 자, 55위는 The Weather Girls의 It's Raining Man. 야, 이 곡은 원래 작곡가가 만들어가지고 도나 서머에게 주려고 했는데 이 노래가 신성 모독이라고 도나 서머가 거부했어요. 이 당시에 뭐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런 사유로 다이나 로스, 쉐어,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모두 거절. 야, 이게 가사가 그거 아니에요. 남자가 하늘에서 빛처럼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다가 이제 막 여기저기 돌다가 웨더걸스에게 갔는데 녹음을 했고 완전 성공. 와. The Weather Girls, It's Raining Man. 54위는 데이빗 너튼, Making It, 1979년 작품.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The Weather Girls, It's Raining Man.

girl. Uh-huh. And have we got

네, 데이빗 노튼 Making It 1979년 작품. 데이빗 노튼은 배우로 훨씬 더 유명하죠. 예. 1981년 영화인데 An American Werewolf in London. 런던의 늑대 인간. 이 영화에서 주연했고요. 예. 이 영화가 또 유명한 게 뭐냐면 마이클 잭슨이 스릴러 뮤직비디오 찍을 때 여기서 영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데이빗 노튼. 1979년 히트곡 Making It. 앞에 들으신 음악은 The Weather Girls의 It's Raining Man이었고요. 자, One Hit Wonder들 53위는 Rockwell Somebody's Watching Me 1983년 작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Rockwell은 One Hit Wonder가 아닌데요. 나이프라는 또 엄청난 곡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많이 들은 곡. 모타운 레코드의 CEO인 베리 고디 주니어의 아들입니다. 록웰. 그래서 마이클 잭슨이 백업 보컬을 했죠. 자, 록웰. Somebody's watching me. 52위는 탐탐 클럽. Genius of Love. 자, 먼저 록웰. Somebody's watching me.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5: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9: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자, 52위 탐탐클럽의 지니어스 오브 러브입니다. 1981년 작품. 탐탐클럽은 토킹헤즈의 멤버 둘이 부부입니다. 크리스 프란츠하고 티나 웨이머스가 결성한 밴드. 자, 탐탐클럽의 지니어스 오브 러브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 첫 곡은 51위 The Proclaimers I'm Gonna Be 500 Miles.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추석 차례상인 과일이 포인트죠. 그중에 대표 선수는 사과고요. 그 사과 하나를 먹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한민국 시인이 풀어냈습니다. 사과를 먹는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시던 햇살을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슬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를 가꾼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가을 명절의 과일과 곡식 꼭꼭 씹으며 잔뜩 감사하고 충분히 음미해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 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51위, The Proclaimers, I'm Gonna Be 500 Miles. 1988년 작품이에요. 스코틀랜드 듀오입니다. 영국에서 뭐 준 히트 정도 하고 있었는데 1993년에 영화 베니 앤 준에 삽입되면서 결국 미국 싱글 차트 3위까지 올랐죠. 예. The Proclaimers, I'm Gonna Be 500 Miles. 자, 원 히트 원더들. 예.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추석 특집 방송 명절의 명곡이다. 최고의 원 히트 원더 아티스트 보고 있습니다. 50위는 예, 미국 밴드입니다. Diviners, I Touch Myself. 1990년 작품.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Walking.

0: 일어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는 테디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요.
2: 저한테요? 네.
1: 사실 원래는 테이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2: 흥이야?
1: 너무 웃기셔서 코미디언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2: 에이, 거짓말하지 마. 지금 삼촌 누군지 알아요? 이름 알아요?
3: 테디요.
2: 오.
1: 테이라는 가수도 제가 라디오로 처음 알았단 말이에요.
2: 아, 그래도 가수라고는 알고 있었어요?
1: 밥 잘 먹는 사장님 이 정도.
2: 에이. 코미디언 테디 삼촌. 밥 잘 먹는 사장님, 별소리를 다 듣는 발라드 황태자 테이의 고된 밥벌이.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디바이널스 I touch myself. 1990년 히트작 52였습니다. 예. 최고의 원히트 원더스 Greatest One-Hit Wonders 49위는 비키 수 로빈슨 Turn the Beat Around. 이 노래는 나중에 저 94년에 글루리아 스테판이 커버해서 또 히트가 됐죠. 예. 2015년 영화 또 마션의 사운드트랙에도 이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1976년 작품 비키 수 로빈슨 Turn the Beat Around. 48위는 스펜다우 발레 True.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49위 비키 수 로빈슨 Turn the Beat Around.

스펜다우 발레 추 들었습니다. 1983년 히트곡. 이것도 1991년에 PM 던이 이 곡을 샘플링해서 Set Adrift on Memory Bliss로 미국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죠. 48위. 앞에 들으신 음악은 49위. 빅키스 로빈슨 Turn the Beat Around. 자, 원 히트 원더들입니다. 47위는 게리 글리터 락앤롤 파트 2 1972년 작품. 예. 이거 금지시켰습니다. 예. 금지 사연은 뭐 찾아보시면 되고요. 46위 바비 맥포린 Don't Worry Be Happy. 야, 이 노래 정말 대단했죠. 예. 이 노래에 나오는 들리는 모든 소리는 바비 맥포린이 자신의 몸을 이용해서 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악기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비 맥포린. 바비 맥포린 내한 공연했을 때 제가 갔었는데 야, 이거 뭐 혼자서 막 오케스트라 소리를 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 Don't worry, be happy 듣겠습니다.

0: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46위 바비 맥포린 Don't worry, be happy.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추석 특집 방송 3일 동안입니다. 예. 명절은 명곡이다. Greatest One Hit Wonders. 한 곡만 히트시키고 사라진 뮤지션들의 음악 쭉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45위는 스웨덴 밴드 The Cardigans입니다. Love Fool, 1996년 작품. 이게 발매되고 이것도 준히트 정도 됐거든요. 예. 영국 싱글 차트 한 20위권에 올랐으니까 뭐 히트됐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네. 그런데 이게 바즈 루어만 감독의 영화 로미오 앤 줄리엣에 삽입이 되면서 야 다시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올랐죠. The Cardigans, Love Fool, 45위. 시간이 다 돼서 이거 광고 뒤에 다시 처음부터 보내드립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9: 빗줄기는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 전국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 중부지방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내일 새벽에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일찍 귀경길 오르신다면 꼭 참고하셔야겠고요. 게다가 강한 바람도 같이 불 것으로 보여서 바람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일찍 배편이나 항공편 이용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고 출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오겠고요. 제주도에는 일요일에도 비가 가끔 내릴 전망입니다. 박윤경입니다.
8: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차트가 이 차트는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44위가 팔코인데요. 팔코는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뭐 미국에서는 이 곡 한 곡만 히트가 되긴 했습니다만 좋은 곡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히트 원더가 아니에요. 야, 불멸의 히트곡 지니가 있잖아요. 지니. 그리고 뭐 탱고 더 나잇 이 곡도 좋고요. 비엔나 콜링. 유럽에서도 히트곡 많습니다. 미국 기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예, 44위 팔코 랑미 아마데우스. 이 노래는 팔코가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미국 영국 싱글차트 모두 1위. 43위는 미국의 TV 시리즈입니다. 이거 뮤지컬 드라마 더 하이츠의 수록곡.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가상의 밴드예요. 더 하이츠. How do you talk to an angel? 1992년 미국 싱글 차트 1위까지 올랐습니다.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44위 팔코 랑미 아마데우스.

The Heights의 How Do You Talk to an Angel. 43위 앞에 들으신 음악은 44위 Falco의 Rock Me Amadeus. 자, 42위는 닉 길더입니다. 태어나긴 영국에서 태어났고 캐나다에서 성공했어요. 닉 길더, 스위니 토드라는 밴드를 결성해서 캐나다 차트에서는 뭐 1위에도 오르고 주노 어워즈도 받고요. 주노 어워즈는 캐나다의 그래미. 예. 근데 미국에서는 딱 이 한 곡만 히트가 됐습니다. 싱글 차트 1위 곡이에요. 예. 닉 길더, Hot Child in the City, 1978년 작품 듣겠습니다.

0: 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1: 4만원
0: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10: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One Hit Wonder 뮤지션들의 음악을 쭉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미국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히트곡을 여러 곡 낸 아티스트도 있다는 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41위

프랭키 고스트 할리우스입니다. 릴렉스라는 곡인데 1983년 작품. 이게 좀 가사가 좀 약간 노골적이라고 나오자마자 BBC에서 금지당했어요. 이 당시에 영국에서 BBC에서 금지당했다는 건 야, 음악 듣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싱글 차트 5위까지 올랐는데 금지당했다는 소문이 쫙 화제가 되면서 더 큰 인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금지 조치 이후에 5주 연속 영국 싱글 차트 1위 기록. 1984년에 영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싱글이 됐고요. 결국에는 BBC에서도 금지를 해제했어요. 미국 싱글 차트 탑 10 히트. 프랭키 고스 투 할리우드 릴렉스 1983년 작품 듣겠습니다.

41위 프랭키 고스트 할리웃 릴렉스 들었습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62부터 쭉 볼

보내시고요. 명절 동안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탈나지 마시고요. 예. 건강하게.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예.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어릴 적 관상을 공부하다 자신의 얼굴에 흉하고 가난한 기운만 가득한 것에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관상보다 마음의 상이 더 귀하다라는 믿음으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지요. 그의 삶은 관상처럼 가난했고 험난했지만 그의 마지막 얼굴은 결코 천하거나 흉하지 않은 위대한 민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좌표를 잡고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고 속이 가득 찬 보름달이 뜨는 밤, 바로 추석입니다. 추석을 부르는 말 중엔 한가위나 중추절도 있고 가베라는 고어도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신라시대에는 음력 8월마다 삼베나 모시 같은 옷감을 짜는 길쌈대회가 열렸대요. 대회 마지막 날인 보름달이 뜨는 밤,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음식과 술을 대접하며 마을 사람 모두가 그 시간을 즐겼는데 이 풍습을 가베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열심히 가꿔온 곡식과 과일을 나눠 먹는 음력 8월의 가운데 날이라는 의미가 굳어지며 지금의 추석이 된 거죠. 햇볕도 곡식도 밤하늘에 뜬 달마저 풍성해지는 가을의 한 가운데 추석날 밤입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25일 금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아이유의 스트로베리 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추석이고요. 별밤 열면서 추석을 부르는 고어, 갑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길쌈대회 마지막 날 다 같이 수확한 곡식과 과일을 나눠 먹는 음력 8월의 가운데 날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떤 추석 보내고 계실까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는 좀 추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뭐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런 집들도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석다운 하루를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오늘 별밤에는요,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풍족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준비되어 있고요. 박준 시인과 이따 9시부터입니다.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드리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6: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탑 로더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듣고 오셨고요. 5100님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하는 컨붕이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그 무슨 무슨 붕이라고 불리우는 거 되게 좋으신가 봐요. 배달하는 부엉이가 배붕이라고 불리운 이유로 택배 부엉이는 택붕이다. 초등학생 부엉이는 초붕이다. 이렇게 스스로 이제 붙인 애칭이었는데 컨붕이님까지 등장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의 붕이들 어디까지 뻗어 나갈지 감도 안 옵니다. 조성현님은요. 저번에 별밤에서 받은 선물을 과일 가게 사장님께 두 개 갖다 드렸어요. 이거 받아도 되냐고 하시길래 MBC 문화방송 별밤 김인하님이 주신 거라고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추석날 소개해드리기 좋은 문자네요. 뭔가를 나눔을 해주셨군요. 그러면서 또 출처까지 별밤 그리고 제 소개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6462님은요. 반갑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게 됐습니다. 김이나 별밤 이 시간대 앞으로는 채널 고정할 것 같네요. 6학년 6반 충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마도 6학년 6반은 그 이제 우리 시니어 유행어식 표현이겠죠? 그리고 김인하라고 적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제 이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잘못 그 알게 되는 분들 계시면은 진짜 내 이름이 저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만큼 마음에 드는 이름이 김인하이지만 저는 받침없는 김이나입니다. 채널 고정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6104님께서 추석에 보름달 보면서 소원을 빌잖아요. 근데 그 소원을 소리내 말하면서 빌면은 안 이루어진다던데 진짜일까요? 이번에 그렇게 한번 빌어보고 안 이루어지면 소리내서 말한 탓으로 돌려볼까 싶기도 한데 대장봉 생각은 어때요?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알기로는 소리를 내야 그게 뭔가 이 자기 암시에도 효과가 좋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에너지도 전달이 더 잘 되고. 하지만 누군가 옆에 있을 때는 소원을 소리내서 말하기가 좀 힘들긴 하죠. 소리를 안 내면서 빌어야 아주 솔직한 소원을 빌 수는 있겠지만 아, 저는 간절한 마음의 척도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6104님의 소원은 이왕이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아,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이찬혁의 1조.

이찬혁의 1조 이어서 토이와 김예림이 함께한 피아니시모 듣고 왔습니다. 8748님, 계절이 바뀌니 귀신같이 아이는 목이 붓고 저는 배가 너무 고파요. 높은 하늘과 선선해지는 바람, 색이 변하는 나뭇잎으로 계절을 알고 싶은데 그러기 전에 이미 식욕이 가을이네요. 아, 저녁도 먹었는데 자꾸 뭐가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추석 시즌인데 좀 먹어도 되는 때죠.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래전, 오래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겨우내 우리가 좀 먹을 것이 없어질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가을에 풍족하게 좀 먹어뒀던 그 습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겠죠. 그 뭐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은데다가 요새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있는 명절이잖아요. 요 연휴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1204님은 며칠 전에 직장 앞 중학교에서 가을 체육대회를 하더라고요. 운동장 가득 울려 퍼지는 함성에 저까지 신나서 흐뭇하게 듣고 있는데 점심시간에 체육선생님이 댄스 음악을 틀고 갑자기 행사 DJ로 변신해서 점심 다 먹은 반 소리 찔러 하시는 바람에 저도 소리 지를 뻔했어요. 요즘 중학교 체육대회 핫하네요. 야, 선생님이요? 세상에. 그리고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고 이러는 체육대회 아주 그 느낌이 많이 바뀌었군요. 제가 어릴 때에도 체육대회는 늘 재미는 있었지만 이런 막 축제 분위기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났던 것 같은데 요새 중학교 고등학교 분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별밤에도 진짜 체육대회가 이렇게 핫한가요? 이동욱님, 초등학생 아들이 농구공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본 건 있는지 농구하면 키가 클지 모른다고. 저 닮아 또래들 중 유독 키가 작은 아들이 걱정되긴 했거든요. 농구를 하고 싶다니 잘 됐다 싶어 같이 공사러 갔는데 아들이 묻더라고요. 아빠는 농구를 왜 안 했어? 싫어했어? 아들의 물음에 제 작은 키가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네요. 아들아, 아빠도 농구 좋아해. 근데 키는 아빠도 모르겠다 라고 가끔 이렇게 아이들의 이 해맑음이 어른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낼 때가 있는데 초등학생이면은 뭐 아직 모르죠. 심지어는 특히 남자들은 고등학생 때 작았던 친구들도 성인 돼서 봤는데 그 이후로도 또 커가지고 엄청 훌쩍 자라있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농구를 하는 거는 운동으로서도 너무 좋은 일이죠. 아빠랑도 한번 같이 놀 수 있는 운동 아닌가요, 농구?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제이슨 무라즈의 Live High.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좋아하는 건 같이 나누고 싶어지니까 이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매주 한 곡씩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엉이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가져온 노래는요, 프랭크 시나트라와 안토니오 까를로스 조빔이 함께한 버전의 How Insensitive예요. 조빔 원곡이고요. 60년대에 조빔은 이제 약간 보사노바는 조빔이 창시한 장르인데 이 유행이 어마어마했었다고 하고요. 미국 본토에도 본격적으로 스며들어서 많은 뮤지션들에게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뮤지션인 프랭크 시나트라가 이 조빔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앨범은 뭐 처음에는 저는 조빔의 원곡들을 시나트라가 약간 팝스럽게 재해석한 그런 정도라고 생각했지만 반대로 프랭크 시나트라가 추천한 팝 노래들을 조빔이 살짝 편곡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뮤지션이 아주 50대 50의 비율로 아름다운 콜라보레이션을 했던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원래 보사노바 하면은 당시에는 시나트라랑은 아주 정반대에 있는 장르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시나트라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좀 풍성한 느낌이고 감정선도 좀 다양하고 깊기도 하고 그런 보컬인데 조빔의 음악들은 막 그냥 아주 차분한 사람의 심장 박동처럼 그냥 탁탁탁탁탁 조용한 리듬만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시나트라가 이 곡에서는 아주 이례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말하듯이 부르는 창법을 선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거장티가 났다는 전설의 앨범이 되기도 했죠. 2주의 별밤지기 추천곡 프랭크 시나트라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의 How Insensitive.

프랭크 시나트라와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함께 부른 How Insensitive였습니다. 마지막에 조빔이 탁 이렇게 등장하는 것도 좀 굉장히 영화적인 연출이었던 것 같고 이 앨범은 전체를 다 들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제가 별밤에서도 종종 소개한 적이 있는 앨범인데 그 비디오로도 너무 멋있는 라이브 영상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상 중 하나예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추천곡 가지고 오겠고요. 이번에 별밤 홈페이지로 남겨주신 사연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박지영님, 여름 동안 남편한테 운전 배워서 드디어 초보 탈출했어요. 2개월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저는 운동신경이 좋아서 금방 배울 줄 알았는데 그거랑 운전은 전혀 상관없더라고요. 남편한테 서럽고 또 괴롭게 운전 배워서 이젠 제법 해요. 남편이 차를 엄청 아끼는 사람인데 그 차를 저 혼자 운전하고 다녀도 되겠다고 허락해서 드디어 제 버킷리스트를 실행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운전할 줄 알게 되면 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제가 운전하는 차로 엄마 모시고 마트 가서 놀기. 두 번째, 자차로 혼자 다른 지역으로 여행 다녀오기. 세 번째, 가까운 바닷가로 드라이브 가서 커피 마시기. 하나하나 잘 해내볼게요. 운전할 때는 라디오가 최고니까 앞으로도 별밤과 함께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운전은 좀 이렇게 티격태격해도 이렇게 좀 엄하게 배우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그 처음에 배운 버릇으로 평생 가는 것 같거든요. 게다가 차를 그렇게 아끼는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해도 되겠다라고 맡길 수 있다라는 건 지영님의 운전 실력이 거의 뭐 99.9% 완성이 되었다라는 반증이죠. 앞으로도 쭉 안전운전하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9295님, 저희 아들 9살 준모 부엉이랑 라디오 들어요. 준모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MBC FM4U를 들어서 그런가 자연스럽게 라디오 키드가 됐네요. MBC 라디오 DJ 중에 김이나님이 제일 다정한 것 같다고 말하는 우리 준모. 대장 부엉이가 준모 이름 불러주시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처음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다정한 대장 부엉이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다정한 준모 부엉이 앞으로도 쭉 저랑 함께 해주세요. 9295님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쭉 라디오로 태교를 하셨군요.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김현철의 City Breeze and Love Song.

김현철의 City Breeze and Love Song 이어서 제니의 Fallen Angel 듣고 오셨습니다. 0234님, 저의 당돌한 8살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고모, 이번 추석에 나 용돈 얼마 줄 거야? 나 사고 싶은 게 있거든. 하는데 아차차 했습니다. 조카가 아기 땐 대충 넘어갔는데 이젠 부모님 용돈 봉투에 조카 용돈까지 준비해야 하네요. 저도 이제 조카가 점점 용돈의 액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어요. 하, 자꾸 사고 싶은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꽤 됩니다. 오히려 그 조카의 아빠인 제 사촌동생은 그거 절대 그만큼 주지 마라. 그래서 약간 절충해가지고 주고 있어요. 이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5383님, 이번 주에 회사에서 인문학 교육이 있었어요. 직업이 사회복지사이다 보니 교육 제목도 타인을 돌보느라 잊고 있던 나에게였어요. 나를 뒤돌아볼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네요. 마지막엔 나에게 건네는 짧은 편지 발표 시간이 있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수고했고 지금도 잘 해내고 있어. 그리고 많이 사랑해 라는 짧은 메시지로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합니다. 이거 다른 분들도 아우 이런 거 쑥스러워서 어떻게 해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긴 편지를 쓸 수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이렇게 좀 짧은 메시지만 적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은근히 힘이 있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5383님도 진짜 스스로를 돌보시는 거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번 추석 가족회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금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4310님, 뜬금없을 수 있지만 제 이름이 김인입니다. 회사가 좀 편한 분위기라서 직급보다는 미나 혹은 김이나 하고 많이들 부르세요. 그래서 중간중간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라고 하시면 꼭 절 부르는 소리 같아서 번뜩번뜩합니다. 갑자기 혼자 웃겼네요. 뜬금없지 않은데요. 예. 그러니까 김인하, 김인아와 제 이름이 헷갈리는 건 너무 흔한 일이지만 김인 씨라서 김인아라고 부르면 제 이름이랑 똑같네요. 세상에나. 너무 반가운 사연입니다. 이승윤의 들려주고 싶었던 듣고요. 3부에서 박준 시인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우리는 오늘 밤도 사랑을 얘기할 겁니다. 박준 시인의
1: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0: 박준 시인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시 쓰는 박준입니다.
0: 아, 추석 연휴인데 맛있는 거 좀 많이 드셨습니까?
1: 뭐 늘 먹는 거 뭐. 워낙 입앞에 고기 꼭 먹고 살아서 추석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0: 그렇죠. 박준 시인님은 오히려 추석 같은 때가 네. 막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 시즌이 오히려 아닌 느낌 아닐까?
1: 음식이 좀 정해져 있잖아요.
0: 정해져 있고.
1: 어쩐지 뭐 차례를 지내는 집도 있고 안 지내는 집도 있지만 네. 추석 음식이 좀 정해져 있어서
0: 그렇죠.
1: 오히려 전형적인 것 같아요.
0: 네. 오히려 진짜 지금 눈에서 영혼이 다 빠져나갔어요.
1: 추석 때 매운 떡볶이를 먹는 사람들이 통 확률적으로 적을 거잖아요.
0: 적죠.
1: 네, 마치 그런 것처럼.
0: 그래도 저희 시댁 쪽 가면은 조카들이 있어서 덕분에 가끔 치킨을 시켜주더라고요.
1: 네.
0: 치킨은 추석 때도 배달을 빛나죠. 해주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그래서 평소에는 뭐 그렇게까지 먹고 싶은 게 아닌데 네. 추석 때는 오히려 너무 맛있게 느껴지는 그런 음식인데.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서 초대석 자리에서 가사 얘기를 하다가 제가 언어 민감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볼 때 시인님은 누구보다도 그 언어 민감도가 높은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1: 네, 맞아요.
0: 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단어가 적확하지 않을 때 속으로 계속 긁히지 않나요?
1: 적확하지 않을 때.
0: 그래서 저도 민감하게 한번 써봤어요.
1: 네. 그런데 그 버튼을 네. 좀 끌 수 있어야 돼요.
0: 맞죠. 꺼져요?
1: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땐 끕니다.
0: 아...
1: 근데 그게 들을 때도 긁히지만 네. 제가 너무 말을 골라서

0: 상대방이나 상황을 곤란하게 할 때도 있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럴 땐 좀 편하게 얘기하는 맞아. 게 그게 가장 좋은 대화지. 남 말 좀 부린다고 거기서 막 향연을 펼쳐내면 상대가 불편한 대화가 맞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 그러니까 그 민감도가 언어 민감도 높은 사람들이 또 그거 파악이 빨라서 네. 좀 만약에 박준신을 만났는데 대화가 단어 선택이 지나치게 쉽다 이러면은 네. 아 내가 좀 단어 선택이 좀 별론가라고 도에 돌아봐야 되는
0: 아 그런데 하나 경계하는 건 뭘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그냥 그때그때 내 감정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맞아요. 표현하면 되지 왜 쉬운 말을 두고 어려운 말을 써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긴 계셔요. 근데 그게 무슨 우리가 다 작가가 될 거라서 문장력이나 어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1: 그쵸.
0: 내 마음이 꼭 들어맞는 말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가 후련해집니다. 나조차고 하는 거다.
1: 맞네요.
0: 네, 그래서 의미가 있다.
1: 정답입니다.
0: 네.
1: 그리고 이게 좀 빨리빨리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네. 문장이 훨씬 더 축약되기도 하죠.
0: 그렇죠.
1: 네. 아무튼 우리 언어 민감도 최상급 시인님과 함께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도 같이 듣고 그 전에는 시 퀴즈도 풀 텐데요. 별밤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별밤 SNS를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소개되면 몇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 주 퀴즈가 담긴 시 낭독해 주세요.

0: 아버지의 나이 정호승. 나는 이제 나무에 기댈 줄 알게 되었다. 나무에 기대어 흐느껴 울 줄 알게 되었다. 나무의 그림자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나무의 그림자가 될 줄 알게 되었다. 아버지가 왜 나무 그늘을 찾아 지게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나를 쳐다보셨는지 알게 되었다. 나는 이제 강물을 따라 흐를 줄도 알게 되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해질 무렵 아버지가 왜 강가에 지게를 내려놓고 종아리를 싣고 돌아와 내 이름을 한 번씩 불러보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 읽어드렸고요.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1: 네, 이번 주 시퀴즈는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에서 내드렸습니다. 오늘따라 유독 되게 촉촉하게 읽어주셨어요.
0: 네.
1: 울컥하잖아요.
0: 추석이라 그런가?
1: 그쵸, 왠지 가족.
0: 그런 게 있어, 한국인이야. 저도 뭔가 가족 생각하게 되고.
1: 네. 아무튼 시 안에서 기대는 것과 흐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게 네. 어떤 의미일까요?
0: 그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에 기대고 흘러야 할 땐 흐르고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거 마냥 기대고 싶기도 하고 마냥 멀리 흐르고 싶기도 하는데 이제 스스로의 운명과 스스로의 역할을 알게 된다는 것 같고요. 이 시 보면 절벽을 휘감아 돌 때가 가장 찬란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 뭘까 생각해 보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이렇게 굽이굽이 휘감아 돌 때 물보라가 일고 또 물에 산소도 들어가고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 물고기들이 반짝 비늘을 빛내고 그러니까 어떤 격랑과 격정이 가장 삶에 빛나는 순간이다. 네, 그런 뒤늦게 알게 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시인이.
1: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도 읽혔어요. 그 절벽 부분은 누군가가 이렇게 벽에 부딪혀서 이렇게 돌아가는 일이 생길 때 네. 그때 마음이 요동치게 되고 내가 지난 시간 쏟아 부은 게 다 말짱 헛것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시기에 네. 이렇게 돌아서 다른 길을 찾아 돌 때. 그럴 때도 굉장히 찬란한 순간이다. 저는 그렇게 읽고 싶은가 봐요.
0: 그것도 멋있네요.
1: 그런 순간들이 누구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시퀴즈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에서 내드렸고요. 부엉이들에게 누군가의 마음을 뒤

0: 나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에서 내드린 시 퀴즈죠. 누군가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적이 있는가? 답변 하나씩 만나보죠.
1: 옐로우 님께서요. 짝사랑하던 상대의 마음을 뒤늦게 알아차린 적이 있어요. 저는 저 혼자 좋아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저한테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이걸 나중에 친구 통해 알게 됐을 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지.
0: 되게 영화 같은 이야기네.
1: 자신감 없는 두 분이 만나셨구나.
0: 그러네.
1: 상대도
0: 몰랐던 거 아니야?
1: 상대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서로 짝사랑하다가 끝나는.
0: 그럼 그 상대방도 뒤늦게 알았을까?
1: 지금 아는 거 아니야?
0: 근데 어때요? 그 시인님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제가 짝사랑을 하면 그걸 잘 숨길 줄을 몰라 했어요.
1: 아, 저는 완벽히 숨기는데 대신 상대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는 열심히 테스트를 했어요. 네, 끊임없이 아니 어떻게 알아? 다 저처럼 나를 좋아하면서 숨길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상대가 나를 혹시 좋아하는데 숨기고 있을까봐 그런 약간 리트머스지처럼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보는 실험들을 끊임없이 했어요.
0: 훌륭하다.
1: 근데 상대는 알아차리지 못해요.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거예요.
0: 뭐죠?
1: 안경 닦기 있어? 이런 거예요.
0: 예?
1: 안경 닦기 있어?
0: 그게 왜 테스트죠? 저도 만약에 있다면 그냥 드릴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좋아하는 걸로 시그널이 가는 건가요?
1: 진짜 싫은 사람한테는 잘 안 주게 돼요.
0: 아, 그러니까 진짜 싫지는 않겠죠.
1: 그렇죠. 그러면
0: 너무 얕아.
1: 희망이 있는 거예요.
0: 만약에 좋아한다 치려면은 네. 안경 닦기가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1: 네.
0: 왜? 줘봐. 라고 하면서 내 옷에다가라도 닦아주면
1: 그게 바로 증거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그러니까 있는데 주는 사람은 그냥 친구니까
0: 그쵸?
1: 혹은 별 마음 없이 적어도 나를 정말 경멸하진 않는다 정도의 정보를 얻는 거고요. 없는데 뭐 스카프나 부드러운 소재 옷에 줘봐, 네 안경 줘봐면 그거는 나를 너무 좋아하고 있다.
0: 너무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하고 비말을 사용해서 자신의 반짝반짝 윤희나게 닦는데
1: 그건 좀
0: 자신의 아밀레이스를 에로틱하다.
1: 네.
0: 그럼 그것도
1: 네, 그것도 할게요.
0: 그린
1: 그런
0: 라이트다.
1: 적은 없었지만 네.
0: 아, 좋습니다. 굉장히 네. 박력 있는 신호가 될 것 같고요. 1004님 학교 다닐 때 매번 교과서나 준비물을 안 챙겨오던 친구가 있었어요. 사소하게는 지우개나 가위부터 빌려가기 시작했는데 쓰고 바로 갖다 주는 것도 아니어서 제가 달라고 해야 주는 경우도 많았어요. 어느 날은 체육복을 빌려가서 안 돌려주는 거예요. 심지어 반도 달라서 찾아가는 게 번거롭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친구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며 까먹었다고 머쓱하게 웃었고요. 알고 보니 저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연락하고 지내는 학창시절 친구가 됐네요. 아, 이거 되게 저도 어릴 때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체육복을 빌린다라는 거는 상대가 제 기준에서는 호감이 있어야 빌릴 수가 있었어요.
1: 다 같은 거죠.
0: 네.
1: 네.
0: 그리고 뭔가 말할 건덕지도 생기고.
1: 네. 그리고 이 감정 저도 아는데 꼭 이성 연인 이런 감정이 아니더라도
0: 아니고.
1: 지우개 하나를 빌려도 앞에 두 번 걸려서 야, 지우개 좀 줘. 이렇게.
0: 앞에 두 번을 걸리면 앞에 네. 있는 친구가 너무 서운할 것 같은데.
1: 그 친구도 저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 없을 수도 있어요. 네.
0: 아, 다양한 또 우리 시인님의 학창시절 네. 그 장면들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
1: 스파님께서 제가 배려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의 보이지 않는 사려 깊음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만나서 메뉴를 고르는 과정부터 그래요. 제가 상대방이 최근에 안 먹은 걸 먹자고 배려했다면 상대는 그중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 주더라고요. 이걸 뒤늦게 알아챘을 때 더 소중해지는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이런 게 쌓여서 아주 아주 친한 친구로 발전하게 돼요.
1: 아, 그래요?
0: 이런 서로 배려하고 있다라는 걸 서로 느끼는 사이가 있거든요.
1: 근데 저는 이것도 민감해요. 상대방이 그렇게 지금 내켜하지 않은 음식을 우리가 같이 먹으면 어떡할까? 근데 이게 민감을 떠나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진짜 친하면 그냥 먹어. 네, 또 먹어.
0: 맞죠, 맞죠. 네, 그렇죠. 네. 그 단계까지 가기도 하죠. 네. 자, 익명을 요청한 사연인데요. 저는 입양아예요. 아빠는 저를 입양하는 것에 반대하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그리 썩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제가 1등을 해도 100점을 맞아도 칭찬 한번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쓰러져서 1년 정도 병원에 있을 때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서너 번이나요. 당시 투석 중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밥 먹었니? 하시곤 점심 먹자고. 같이 밥 먹어도 별다른 말씀 하시는 것도 아니었어요. 등 한번 툭툭 하고 가십니다. 그때 알았죠? 아버지의 사랑을. 지금도 그때 아버지 손길이 가끔 그립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그 툭툭하는 손길이 아버님 이런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외침에 가까운 표현이잖아요.
1: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린 아버지의 나이 아까 그 구절 있잖아요. 절벽을 휘감아도는 중이잖아요. 어떡해. 위기에 빠져서 인생의 절벽을 그때 가장 빛남을 주신 거죠. 아버지가.
0: 와 진짜 의도치 않게 아까 그 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그런 네. 사연이었습니다. 부엉이들의 답변 만나봤고요. 에어서플라이의 All Out of Love 듣고 다시 올게요.

0: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정호승 시인의 아버지의 나이라는 시에서 부엉이들은 뒤늦게 알아차린 누군가의 마음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눴는데 시인님은 혹시 떠오르는 마음이 있을까요?
1: 갑자기 슬픈 얘기해도 될까요?
0: 좋습니다.
1: 제가 한 시절 너무 좋아했던, 너무 사랑했던 사람인데 헤어졌어요. 네. 그리고 그 헤어진 한참 후에 우연히 연락이 닿았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보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상대도 보고 싶다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또 마음이 앞서 나가는 거죠. 근데 상대가 저한테 만나고 싶진 않대요.
0: 네.
1: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보고 싶은데 왜 안 만나고 싶지? 네. 제가 그 말을 이해 못했는데 요즘도 저는 그 사람이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진 않아요.
0: 그러니까 연인이었던 사이 뭐 이런 건 아니고
1: 네, 다시 연인으로 발전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죽기 전에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만날 필요는 없다라는
0: 맞아요.
1: 것을 깨달았어요.
0: 네, 진짜 네. 어른이 돼서 깨닫는 대표적인 것 중 하나의 첫사랑 그거 다시 만나는 거 아니다. 그럴 때 오히려 훨씬 아름답게 간직이 된다.
1: 그렇죠. 네.
0: 자, 저희는 4부로 돌아와서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존 박의 스마일.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이 빛나는 밤에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만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사연 소개해 주세요.

0: 돼요.
1: 에스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족에 대한 고민도 받는다 하셔서 사연 남깁니다. 요즘 조용하던 저희 집이 시끌시끌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기도 외곽에서 꽤 규모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벌써 30년이 넘었고 단골도 많아서 이번 추석 연휴에도 못 쉬고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너무 힘에 부치시는지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친형에게 식당을 물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얼마 전 서울에 사는 형을 불러다가 진지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형은 멀쩡하게 다니는 회사까지 그만두면서 식당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떻게든 서울에서 자리 잡고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형의 입장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물러서지 않으시더라고요. 식당도 하나의 가업이라고, 지금 물려받으면 회사 다니는 것보다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또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식당을 맡기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그 사이에 낀 저는 한창 취업을 준비하는 입장이라 그런지 그냥 식당 물려받고 평생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이직 걱정 없이 편하게 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한테라도 물려주시면 좋을 텐데 저는 영 못 믿어온 건지 저보고는 사업 같은 거 할 생각 말고 안정적인 직장 얻어서 다니길 원하십니다. 저는 이미 아르바이트처럼 방학 때 식당 일을 도와드린 경험도 있고 만약에 제가 식당을 물려받으면 20대를 위한 메뉴도 만들고 SNS로 홍보도 열심히 해서 지금과는 또 다른 분위기로 식당을 잘 꾸려갈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저에 대한 기대가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형만 바라보는 부모님께 서운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떤 모습을 보여드려야 부모님이 저를 믿고 식당을 물려주실까요?

0: 받고 형 대신 식당을 물려받고 싶은 S님 사연이었습니다.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아, 이거 굉장히 좀 서운할 만하네요. 왜냐면 나한테는 신뢰도가 좀 없구나 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1: 전 틀렸나 봐요.
0: 왜요?
1: 사연 읽으면서 네. 30년이 넘은 맛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난 네. 이 건실한 식당의 메뉴가 뭔지를 추어탕 아니면 도가니탕이다.
0: 또
1: 어른들이 좋아하는 메뉴가 많다.
0: 침이 싹 돌고 계셨군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근데 이 생각은 했어요. 저도 좀 틀린 게 아, 근데 경기도 외곽 식당인데 20대를 위한 메뉴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1: 컨설팅을 하고 있죠. 그렇죠.
0: 그래서 이런 게 아마 약간 그 식당과 네. 이 사연 보내주신 분의 감각 차이가 아닐까.
1: 그렇죠.
0: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형은 믿었고 동생은 안 믿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이 바라보는 각 형제의 재능이 있잖아요. 근데 장사를 잘할 재능과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서 건실하게 삶을 꾸려나갈 재능 이걸 좀 다르게 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1: 그래서 제가 방금 메뉴 말씀을 드린 게 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노동력이 투여되는
0: 그럼요.
1: 것이거든요. 일찍 일어나실 거고 아마 식재료도 그냥 주문하는 게 아니라
0: 아니죠.
1: 선별하실 거고 그래서 정말 강도 높은 노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연자도 아르바이트 해보셨겠지만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이 이렇게 잘 되는 식당을 중단하고 제2의 인생을 꾸리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뉴를 떠올렸던 겁니다. 저에 대한 변론이에요. 얼마나
0: 맞아요.
1: 힘들까.
0: 네. 아니 저도 물론 되게 좀 기특한 모습이기도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은 시인님의 처방 시를 듣고 와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데이브레이크의 인형의 꿈.

사세 허연. 위대한 건 기다립니다. 북극곰은 늙은 바다 코끼리가 뭇에 올라와 숨을 거둘 때까지 사흘 밤낮을 기다린다. 파도가 오고 파도가 가고 밤이 오고 밤이 가고 그는 한 생이 끊어져가는 지루한 의식을 지켜보며 시간을 잇는다. 그는 기대가 어긋나도 흥분하지 않는다. 늙은 바다 코끼리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몸을 일으켜 먼 바다로 나아갈 때 그는 실패를 순순히 받아들인다. 다시 살아난 바다 코끼리도 사흘 밤낮을 기다리던 그도 배를 곪고 있는 새끼들도 모든 걸 지켜본 일각골에도 이곳에서는 하나의 자세일 뿐이다. 기다림의 자세에서 극을 본다. 근육과 눈빛과 하얀 입김, 백야의 시간은 자세들로 채워진다.

0: 부모님의 기대를 얻고 싶은 S님 사연에 박준 시인이 내린 처방 시였습니다. 허연 시인의 자세. 초반에 바로 힌트가 나온 걸까요? 위대한 건 기다림이다.
1: 네. 그 기다리면 가업을 물려받을 때가 온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걸 기다리고 있냐면 서운해하실 거예요. 직장 잘 다니고 하기 싫다는 형한테는 왜 하라고 하고 나한테는 취업해서 그냥 직장인으로 살라고 하고 그게 아마 지금까지 부모님이 지켜본 자세와 태도일 텐데요. 그러니까 사연자분이 전진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지 않으실 거예요. 후진자라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아마 형이 사연자보다 더 실패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실패를 해라가 아니라 실패를 했을 때 혹은 위기를 겪었을 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아마 사연자님께서는 실패하지 않고 앞으로 재기발랄하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에서 북극곰이 내 기력을 써서 바다코끼리랑 싸울 수는 없고 저 바다코끼리가 숨을 거둘 것 같으니 기다렸다가 내가 저것을 가져야 되겠다 했는데 그냥 기운을 차리고 가잖아요.
0: 네.
1: 그 실패에 대해서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 것.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계속 좌충우돌, 성공했다가 실패했다가 전진했다가 후진했다가 이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떤 방식으로든 꼭 가업 승계가 아니더라도 큰 신뢰를 얻을 것 같다. 아마 형은 보여주셨겠죠.
0: 그쵸.
1: 후진하는 모습을.
0: 그게 뭐였을까를 또 좀 탐구해보거나
1: 네.
0: 이제부터라도 좀 생각을 하고 관찰을 해보거나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냥 형이 더 좋고 내가 좀 덜 좋고 이런 문제는 절대 아닐 거거든요.
1: 그리고 제가 식당을 운영해본 적이 없지만 만약에 식당을 물려받으면 20대 위한 메뉴 만들고 SNS 홍보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식당을 물려받으면 30년 된 식당의 처음 레시피를 여쭤볼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이 30년 동안 이 우리 식당의 주력 메뉴가 어떻게 간이 변했는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갑자기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수용 가능한 맛이 변하지 않는 인원수는 몇인지 그러니까 의욕을 막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하루에 5명밖에 손님이 없을 땐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후진하는 연습도 삶의 태도에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0: 거의 뭐 80년 전통의 간장게장집 운영하는 것 같은 사장님의 태도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게 이 아버님의 성향을 보면은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셨고 가업으로 있고 싶을 만큼 이 전통과 흐름을 잊고 싶어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이런 식당일수록 어떤 여기가 막 어떤 새로운 메뉴가 나왔고 이런 것보다는 뭐 하면 예를 들어 저도 닭백숙 하면 어디까지 굳이 가서 먹고 싶은 식당이 딱 떠올라요. 남한산성 쪽에. 근데 되게 오래됐어요, 거기도.
1: 네.
0: 근데 그런데 가면은 마치 그 일하는 분들도 한 분 한 분이 사장님 같은 분이 오래 일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그 인력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 저라면 약간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식당에서 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포지션을 받을 수 있는지 아버님께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특히 주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아주 작은 식당 하나도
1: 네.
0: 10년만 경영한 곳도 노하우가 엄청난 곳이잖아요. 그 누구보다 그렇죠. 시인님이 잘 아시잖아요. 이 식당이 잘 돌아간 네. 10년을 버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1: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보란 듯이 성공해서 보란 듯이 취업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시련을 어떻게 꺼서 뚫고 나가는지 모습도 보여주셔야 된다.
0: 네. 그리고 뭐 아버님의 인정만이 또 우리 S님의 그 성취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꽂혀 있으면 괜히 본인의 재능을 좀 묻게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1: 네.
0: 아,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딘지 너무 궁금하네요. 시인님이랑 가볼 수 있을 텐데. 자, 별밤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박준 시인과 함께한 시간 이제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다음 주에도 시 퀴즈

0: 씨 그리고 부엉이들의 사랑 고민 들어드릴 텐데요. 부부 연인 외에도 오늘처럼 가족 이야기 또 친구 얘기 혹은 그냥 혼자만의 고민 등등 전부 다 받고 있습니다. 사연은 어디로 보내면 되죠?
1: 네, 별빵 홈페이지 우리가 함께 사랑을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게시판 혹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 번호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네, 시인님 보내드리면서 KC의 오늘도 난 봄을 기다려 듣고 저는 다시 올 거고요. 시인님은 다음 주에 뵐게요.
1: 네, 또 뵙겠습니다.

0: 1336 1336 1336 1336.
1: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피부에 진심인 브랜드 웰에서 운동 후 먹는 콜라겐,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5일 금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0591님께서 추석 때 집에 못 온다고 엄마가 미리 택배로 이것저것 보내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옛날 스타일 과자랑 잠옷도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에 대한 엄마의 기억은 어릴 적 어떤 시점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라는 사연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 맞아요. 저희 엄마도 저한테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 사다 주실 때 보면은 제가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 이건 이제 좀 싶은 아주 귀여운 것들을 여전히 발견하면 꼭 사오세요. 아, 여전히 저는 엄마에게 그런 딸인 것 같죠. 그 또한 행복인 것 같고요. 오늘 끝곡으로 테일러 스위프트의 Never Grow Up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마저 얘기해요.

그의 삶은 관상처럼 가난했고 험난했지만 그의 마지막 얼굴은 결코 천하거나 흉하지 않은 위대한 민족의 얼굴이었습니다.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좌표를 잡고 나아가는 것은 온전히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0: 있어요.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4: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3: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 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라디오 아이돌 전문 방송 아이돌 라디오 시즌 4.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이야.
1: 네,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잡은 손을 절대 놓지 마라고 노래했던 소년들 기억하시나요?
0: 네, 그 가사를 또 지켜주신 분들이 여기에 다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처음보다 손을 더 꽉 잡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같이 저희 손 잡아주실 수 있나요?
1: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행복할 일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볼게요.
0: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년들이 이 밤을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돌라 샤이닝 라이트!

0: 자, 아이돌 라디오 첫 곡 더보이즈의 소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던디 더보이즈 선우입니다. 헤이!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디 더보이즈 에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되게 한 주 동안 되게 뭐 많은 소식들과 이런 것 때문에 정신도 없고 바쁘셨죠? 네, 좋습니다.
0: 네, 둘이서 진행하는 거는 작년 7월 이후로 되게 오랜만인데 네. 오늘 더보이즈 완전체를 또 진행을 하잖아요.
1: 네.
0: 좀 각오가 있으신가요?
1: 각오, 아... 각오, 좀 뭐... 편한 마음으로 약간...
0: 되게 불편해 보이시는데?
1: 네, 조금요. 저는 약간 뭐... 엄마 집 놀러 온 느낌으로 네, 이렇게 왔습니다.
0: 편안하게?
1: 편안하게 놀다 가겠습니다. 뭐 선우 씨는 어떤 마음이에요?
0: 저도 그렇고 뭐 그냥 사실 오늘은 제가 DJ라는 생각을 안 하고 왔거든요.
1: 저도요.
0: 예, 그냥 와서 여러분들도 이게 모르겠어요. 오늘 짜여진 게 많지 않거든요. 그냥 정말 제작진 작가분들이 편안하게 더비랑 놀다 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좀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의 DJ 던디와 에디가 진행하는 아이돌 라디오는요 매주 수요일 밤에 아이돌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에서 라이브로 스트리밍이 되고요.
1: 네, 라디오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주파수 91.9 메가헤르츠 MBC FM4U에서 방송됩니다.
0: 네, 아이돌 라디오의 다양한 소식은 구 트위터 현 X를 통해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골뱅이 아이돌 라디오 코리아 팔로우해주시고요.
1: 네,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더 보이즈와 함께 돌아올게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Now carry on, huh?던디.
1: 네.
0: 더보이즈 멤버들이 두 명 이상 뭉치면 덩어리라고 부르는 거 아시나요?
1: 그럼요. 오늘은 정말 제대로 덩어리처럼 한번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보이즈 나와주세요.
2: 나와주세요.
0: 반갑습니다.
1: 먼저 단체 인사 일단 지금 네. 임시 반장님께서
3: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 네.
3: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4: 베스트 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1: 자 오늘이 특별한 날입니다. 개인 인사 한 번씩 그래도 우리 제이콥 형부터 한번 싸라락 해주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부반장 제이콥입니다.
1: 예스.
5: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달빛 감성 케빈입니다.
1: 예.
0: 데뷔 때 자기소개.
6: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기분 좋은 시작 큐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주연 주연입니다.
1: 예.
8: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선물 현재입니다.
1: 예스.
9: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영혼남 영혼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에너제틱 막내 에릭입니다.
10: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의 광합성 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0: 반응이 없죠?
6: 오랜만이네요. 네.
0: 저희가 이렇게 단체로 덩어리로 모인 게 언제가 마지막이죠?
3: 콘서트지 않나?
0: 콘서트 때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대면한 건 콘서트 때가 마지막.
6: 그렇죠.
0: 그때가 마지막. 뭐 저희끼리는 뭐
3: 만났지만
0: 많이 좀 자주 뭉쳤지만.
5: 네. 네. 벌써 5개월이 지났네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5개월.
1: 네, 시간이 정말 빠른데 어쨌든 그래.

0: 서로 이제 팬미팅도 자주 하시고 네. 멤버들끼리 자주 좀 보러 가고 응원하러 가고 네. 뭐 리스닝 파티도 그렇고 네. 이렇게 있었는데
1: 그러네.
0: 누구누구 이렇게 팬미팅을 지금 하셨었죠?
2: 저랑 현재 주현, 제이콥 이렇게 진행했죠.
0: 에릭도 했잖아.
3: 에릭이
4: 저는 이제 빨리 아끼겠습니다.
3: 에릭이는 아,
4: 해외에서 네. 했지만 한국
0: 또 준비를 하고 있고
4: 그냥 말을 아끼겠습니다.
0: 아 이거
4: 네,
0: 네
4: 알겠습니다.
0: 커밍 순 커밍순이래요. 네.
2: 스포 다 했네.
4: 네, 네 아쉽네요.
5: 너무 똑같아 멤버들. 뭔가? 그래서 이제 자주 봐야 되나 싶기도 하고.
1: 근데 솔직히 진짜 오랜만에 봐도
5: 너무 똑같아요.
1: 본 시간이 맞아요. 너무 길다 네. 보니까
5: 그쵸.
1: 뭐 다를 게 없어. 선우는 여전히 계속 늦고
4: 오늘도 늦었어요. 선우
1: 꾸준히 계속 늦어가지고 네, 아 역시 선우는 인간이 됐다. 변하지 않는다.
4: 사람이 변하면 죽는데.
1: 네.
0: 왜 오늘 당신 집 앞에서 55분 기다린 거는 얘기 안 해요?
4: 그거는 너가 내 집 호수를 까먹어서 안 왔잖아요.
0: 어쨌든 네. 네.
1: 그런 일이 있었군요.
0: 네. 네, 또 질문 한번 읽어볼 건데 NA님께서 이런 질문 보내주셨어요. 이제 다들 하는 것도 많고 바빠서 시간 맞추기 어려운데 우리 언제 모여 하고 약속 잡자고 제일 먼저 좀 추진하는 멤버 누구냐?
2: 에릭.
0: 넘어가겠습니다.
1: 에릭.
0: 네, 아무튼 뭐 축하 일단 할 게 많아요. 네, 빨리 축하를 합시다.
4: 네, 오늘 아돌라 컨셉은 그래서 축하 파티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티. 이렇게 모인 것부터가 일단 축하할 일이고요.
0: 자, 케빈 문의 싱글 앨범 Free Child 발매를 축하합니다.
6: 축하.
0: 야, 너 멋있어. 핸드마이크.
6: 오, 기분 나겠네.
4: 일단 뭐 프리 차일드 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7: 프리 차일드는 이제 모두가 내적인 아이를 드러내도록 희망이 되는 그런 곡을 만들어봤습니다.
4: 아,
5: 네. 의미가 좋은 것 같아요.
0: 네, 자 케빈 형이 이렇게 열심히 만든 노래를 근데 무대에 계신 김에 오늘 라이브로 좀 들려주신다고.
4: 좋습니다.
0: 좋습니다.
4: 자, 또 노래 듣는 동안 또 우리 더비분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노래 감상이나 더보이즈에게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1: 되게 좋아졌다.
2: 그러니까
0: 되게 좋아졌죠?
2: 넓어졌어.
4: 에이 형사
7: Yes sir.
4: Are you ready?
7: 멤버들 떼창 같이 해주셔야 돼요.
0: 예. 저는 일어나서 감상할게요.
7: 예.
0: 스윙스님처럼.
7: Let's go. Let's go!
0: 자, MR 좀 키워주세요.

0: Richard.
1: 멋있다.
2: Free Moon.
3: 아, 정말 좋네요. 케빈 문의 프리셜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자, 더비들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 소개할게요. 자, 리브님께서 노래 너무 새벽 감성이야. 넌 내 취향 유유 해주셨고요.
1: 네, DX님께서 노을지는 노들섬이 떠오르는 노래야 라고 네. 남겨주셨고.
3: 그리고 TVZ님께서 인생 최초로 가사 다 외운 팝송이라고.
1: 또 3462님께서는 혼자 모든 작업 과정을 다 해보니까 어땠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4: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만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좋습니다.
3: 뭐가 제일 안 쉬웠는데요?
4: 아쉬웠냐고요?
3: 아니,
1: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3: 어려웠냐고. 뭐가 제일 어려웠냐고.
4: 일단 뭐 경비나 이런 거 다 이제 제 시간 맞춰서, 왜냐면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나로 인해 움직이는 거라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썼죠.
5: 장사를 제일 신경 썼구나.
4: 뭐 이제 다른 사람들 챙겨주는 것들.
3: 좋습니다.
4: 시간 맞춰서.
5: 중요하죠. 네.
1: 아무튼 또 우리 멤버들의 활동 소식이 정말 많은데 또 연기를 도전하는 분들도 많죠.
3: Yes.
1: 우선 우리 Q씨.
6: 네.
1: 네, 공포 영화의 캐스팅이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떤 작품이죠?
6: 지금 악구라는 공포영화 작품을 찍고 있는데요. 거기서 태엽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봉하면은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주세요.
3: 네.
1: 근데 무섭나요? 궁금한 게 형이 무서운 역할이에요? 아니면 무서운
4: 당하는
1: 무서움을 당하는 약간 그 역할이에요?
7: 그 스포인가? 들어봤거든? 재밌어.
6: 그거는 영화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해 주기가 좀
1: 애매해요?
6: 다 스포가 될 수도 있어서.
1: 그럼 무조건 이거만 물어볼게요. 촬영할 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솔직히 안 무섭죠? 무서운 거 없잖아요 형.
6: 그쵸. 저는 제가 무서워요.
1: 스스로. 저도 형이 무서워요.
3: 스스로. 좋습니다. 그리고 네. 또 뭐 영훈이 형.
7: 네.
3: 하반기 영화가 공개될 예정이에요.
7: 영화였어?
3: 이제 아셨어요?
7: 그러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이게
3: 이제 주세요.
7: 러브 와이파이 궁이라고 네, 시공간을 초월한
1: 와우.
7: 연애 러브 스토리인데 네, 저는 주인공 태풍 역할을 맡았고요.
3: 태풍이
1: 태풍. 네. 태엽이 태풍이
8: 성이 뭐예요? 성.
7: 혹시 마?
8: 오태풍.
7: 네, 오태풍입니다. 방금 잠깐 까먹을 뻔했어. 어쨌든 이제 영화로 나오니까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3: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이제 타이밍이 또 왔어요.
1: 네.
3: 자, 네. 한번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 같이 시작!
9: 10, 9, 8, 7, 6, 5, 4, 3, 2, 예! 형!
1: 저희 다 모였어요! 긴장했다!
3: 자, 정신 바짝 민간이든지 5초가 된 상현 씨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큰 목소리로 배너도 지금 뒤에 들어왔는데 큰 목소리로 저녁 신고 한번 네네 저녁 신고
1: 큰 목소리로 부탁드릴게요.
3: 부탁드립니다.
10: 들리십니까? 네, 충성 신고합니다. 병장 이상현 2026년 9월 16일 부로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1: 자, 여러분 바로 이 날이 왔습니다. 우리의 형 마티 형 더보이즈 반장 이상현의 전역을 축하합니다.
6: 대박이다.
1: 네, 상현이 형의 다시 한번 더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10: 네,

0: 자, 군대에서 누가 돌아왔게.
1: 오, 오, 밈을, 오,
0: 밈을 알고 있네요.
2: 병장 멋있다. 아닌 이제 민간인 이상현입니다. 야~
3: 혹시 지금 기분이 좀 어떠세요?
2: 우선 지금 긴장이 됩니다. 솔직히 오랜만에
3: 네, 보여요.
2: 더비를 만나가지고 솔직히 얼었는데 되게 능숙한 척 하고 있어요 지금.
4: 상현이 얼마나 얼마나 긴장했냐면
3: 여러분 좀 보이나요? 상현이 형이 지금 되게 많이 긴장한 게 보여요?
5: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애초에 또 군인이었으니까 이게 딱 각 잡힌 그런 게 계속 맞아요. 있어야 되니까.
0: 네. 아 근데 상현이 형 얼굴 보면 잘 생겼.
5: 아이가
0: 더 잘 생겨진 거 같아.
5: 퍼컬이라니까 군대가.
1: 아니 요새 군대에서 그 약간 시술도 해줘요? 아니
2: 그건 아닌데.
1: 왜 이렇게 잘 생겨진 거야?
2: 요새 군대가 또 피부가 되게 좋아지게끔 또 체계적이게 또
5: 이제 생활이.
2: 네, 10시에 원래 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잘 시간이 좀 넘었어요. 내일 피부가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5: 그러네. 아, 안 그래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 시간 되면 조금 졸려지고 하나요? 실제로?
2: 지금 사실 지금 눈이 감기기 일보 직전인데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요 지금.
5: 아 좋습니다.
3: 좋습니다.
6: 뭐 근데 제대로 들어갔다 힘이.
5: 힘이 딱 들어갔네요.
3: 이렇게 상현 형이 왔으니까 빼놓을 수 없죠. 저희 공식적으로 단체 인사 한번 해볼까요?
2: 오랜만에.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7: 백스 더 보이즈! 안녕하세요, 노보입니다.
3: 아, 이게 완전체로 다 같이 하는 것도 오랜만이네요.
5: 그래요. 또 이제 형 앞으로 많은 질문이 왔는데요. 네. 이상연가시님께서 상현 오빠, 복부래. 복무하는 동안 멤버들 중에 연락 제일 자주 했던 멤버가 누구인지, 또 제일 연락 안 됐던 멤버 누구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에릭 말고 또 면회 갔던 멤버가 있었나요? 이렇게
2: 일단...
5: 답이 왔어요.
2: 유감스럽게도 질문이. 에릭 말고 면회는 없었고요.
3: 아 진짜.
2: 참 근데 근데 그래도 에릭이 항상 이제 연락을 많이 해줬었던 것 같아요.
5: 맞아요.
2: 그런데 이제 또 질문이 하나 또 있었죠. 뭐였죠?
5: 그 연락 제일 안 됐던 멤버.
2: 자 그러면 이 멤버 제가 말하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양심껏 거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5: 연락 제일 안 됐던 멤버.
2: 자기가 연락 안 했다. 상현이 형한테 안 한 것 같다.
3: 근데 이거는 단톡 기준이 아니죠?
2: 네, 단톡 기준 아닙니다.
3: 겐톡 기준.
1: 아니 상현이 형,
3: 군복무 중에
1: 그 사람의 인성의 문제가 네, 있는
5: 그러니까
1: 거야.
5: 그러니까 군복무 중에 개인톡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다고?
6: 너 아니야? 이거 진짜. 근데 영민이 형 식은땀 난 거
5: 난가?
3: 한 씨 지목해 주세요.
2: 난가 하는 난가 친구가 초면에 그런 거 아니야?
0: 형 연락했었잖아.
1: 너는 필요할 때만 찾는 그 문제점을 고쳐야 돼.
5: 아니야.
2: 다들 형 보고 싶어 아니면 형 잘 지내? 형 거긴 어때? 이랬는데 영훈이는 제가 먼저 했던 거.
5: 아 이거 진짜 슬프겠다.
2: 네 뭐
6: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2: 영훈 씨 반성하시고요.
3: 네 맞습니다. 네. 네, 아무튼 또 코비 친 누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1년 반 동안 임시 반장으로 수고한 제이콥. 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소감이 궁금합니다.
5: 고생 많았네.
3: 네, 좀 어땠어요?
8: 제가 한 건 별로 없고
5: 많아요.
8: 그냥 그
5: 많아요.
8: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 이제 뭐지 어디 가면 이제 뭐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뭐 이게 사실 제일 힘들었고.
5: 소리 크게
8: 되는
5: 거?
8: 네 그리고 뭔가 어수선할 때 그래도 해야 되는데 타이밍 막 보고 막 생각보다
5: 어려웠구나.
8: 네, 신경 쓰이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거 빼고는 사실 알아서 잘하니까.
5: 어쨌든 너무 고생 많았고
0: 잘했어요.
5: 이제 또 부반장으로서 역할을 다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말했지만 우리 코비 형이 반장 역할하면서 6월에 솔로 앨범도 야무지게 냈어요.
3: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코비 형이 라이브로
8: 네 오늘 미스언더스테드라는 노래를
5: 미스언더스테드.
3: 이 노래는 어떤 곡이에요?
8: 이 미스언더스테드는 이제 좀 저 같은 말 잘 못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이제 그
6: 뭐지 미스터니스트
8: 약간 오해받는 오해받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풀어낸 곡입니다.
5: 좋습니다. 코비 형은 라이브석으로 이동 지금 해주시고요. 노래 듣는 동안 더비들은 너튜브 댓글과 문자로 코비 형 노래에 대한 감상 더보이즈에게 질문 보내주시고요. 문자 번호 #8003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물 안 드셔도 돼요?
8: 네 괜찮습니다.
3: Are you ready?
5: 이거 일어서서 들어줘야 되는 노래예요?
8: 아니요.
5: 알겠습니다. 다 잔잔하게.
8: 네, 케빈만큼은 네 그렇지 네. 않아서.
3: 준비됐죠?
8: 네.
3: 바로 가겠습니다. 제이콥의 Misunderstood 라이브로 만나볼게요.

0: 예.
1: 감사합니다.
2: 네, 이렇게 해서 제이콥의 Misunderstood I broke MBC FM for you.
3: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4: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carry on, huh?
1: 저희들이 보내주신 너튜브 댓글과 문자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선우씨
2: 0115님께서 오늘 진짜 축제다 라고 또 기쁜 마음 축제. 남겨주셨고요.
1: 네, 얌님께서 코비 너무너무 기특해요. 콥담 콥담
2: 콥담 콥담
3: 콥담.
2: 네, 그리고 또
3: 감사합니다.
2: 여러분의 질문 만나볼 건데요. 저의 2026년은 9월 16일부터 시작입니다. 더보이즈 덩어리 사랑해요 님께서
1: 이름이 기네요.
2: 1년 6개월 만에 더보이즈 덩어리가 드디어 다시 모였는데 더비들 저희 다 모였어요. 해줄 수 있나요? 더보이즈 전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라고

0: 상현이 형이 예전에 저희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더비가 좀 해달라고 하니까 오케이. 뭐 해드리죠 뭐 이건 뭐
1: 네
2: 그러면 상현이 형이 더비들 이렇게
3: 오케이, 오케이.
1: 저희 다 모였어요 이렇게
3: 할게요
1: 네
3: 자 더비들
4: 저희 다 모였어요
1: 자 이렇게 또 다 모인 김에 저희가 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보이즈 단체 회사가 생겼습니다 네, 기사를 통해서 뭐 더비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예전부터 또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게 된 회사고요. 뭐 지금 되게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 더비들은 뭐 좋은 소식이 또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아, 그리고 저희 그 채널 살아났잖아요. 네. 그 계정들 더보이즈
1: 오늘부로
3: 깜짝 놀라셨죠?
1: 부활했죠. 이거야말로 진짜 감옥에서 누가 돌아왔게 이거 아니에요?
0: 네, 네. 네? 감옥에서 가지 않았어요.
1: 감옥은 아니지만 네,
0: 자 달아주시고요. 자, 네. 자 더비들의 질문 조금 더 볼 거네요. 아, 네. 그 중에서 다른 그룹 보면서 부러웠어요 라면서 더비가 보냈대요. 더비가 다른 그룹 보면서 부러웠다고 질문
1: 보내셨는데 이러면 안 되죠.
0: 더비 기죽일 수 없죠.
2: 근데 맞습니다. 다른 그룹을 봤다는 거네요.
1: 아, 네.
3: 그렇게 될 수도
2: 그러게요.
3: 있죠.
2: 그러게요.
0: 네.
2: 뭐
0: 그래도 보고 부러웠다는 거는 아직 안 갔다는 거죠. 네,
1: 갈 뻔했다 이건 거죠.
0: 네, 네. 아, 오늘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첫 번째 요청. 네, 더보이즈 뭉쳐있어 님께서 제발 더보이즈도 썸맨 킹맨 합시다. 제발 제발 제발.
0: 그게 뭐예요?
1: 네, 던디 에디 발탁 이후 아둘라 시청 경력 수만에 다른 그룹들의 썸맨 킹맨 선발 대회 시청만 수백 회 해왔고 이젠 더보이즈의 썸맨 킹맨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또 이외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다고 합니다.
5: 네. 썸 받는 멤버 대 킹 받는 멤버인가?
1: 맞아요.
0: 썸 받는 멤버.
1: 이게 뭐예요?
0: 아, 근데 이게
1: 썸 타는 멤버.
0: 아돌라의 시그니처 코너 같은 건데.
1: 썸을 왜 타요?
0: 그냥 그 썸맨은 나에게 요즘 최근에 아니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뭔가 이런 멤버와 킹맨은 나를 가장 킹받게 했던 아. 어떠한 모종의 사건들로 인해서 뭔가 예, 나를 네. 킹받게 했던 최근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유를 즉석에서 근데 원래 이거는 미리 봤거든요. 근데 저희는 즉석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2: 아, 오케이.
0: 네, 생각나는 대로 이제 아, 어떤 에피소드와 함께 이래서 이랬다
1: 맞아요.
0: 이런 것들
1: 뭐 각자 테이블에 이렇게 멤버들의 개인 사진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5: 아, 이게 여기서 사용하는 건데
1: 네, 그래서 본인의 썸맴과 킹맴을 공개할 때 이렇게 사진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장 있으니까 영호 씨부터 가볼게요.
5: 네.
1: 자 먼저 썸맴부터
5: 이거 약간 이유가 있는 게
1: 뭐예요?
5: 네 뭐야 BGM 일단 그 최근에 제가 팬미팅을 했잖아요. 그때 Q가 꽃을 사가지고 왔어요. 네, 저를 보러 왔는 그때 근데 그 꽃이 사실 꽃이 아니라 나무를 사다 줬어요. 조그만한 나무를.
1: 나무 액세서리.
5: 네, 내가 제가 나무를 들어갔으니까 나무 회사를 들어갔으니까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해서 사다 줬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골랐습니다.
0: 근데 그 나무가 어디까지 자란 나무예요?
5: 아니 그냥 이렇게 조그만한 나무였어요.
6: 영훈이 형이 이제 키우기에 이제
2: 무슨 얘기하는 거죠?
0: 그냥 커서 집을 파괴할 수 있나 해가지고 그냥 그 여쭤봤어요.
5: 조용히 하세요.
0: 킹맴 한번.
5: 킹맴?
2: 노래 좋다.
6: 그니까
5: 아 이거 바로 뽑기 힘들다.
0: 최근 일도 괜찮고 그냥 사소한 것도 괜찮아요.
5: 일단 넘기겠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당장.
1: 없다.
5: 네네.
1: 킹맴이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현지 씨 가볼까요? 자 썸맴부터 공개해 주시면 됩니다.
2: 아 썸.

0: 선호하겠습니다.
1: 아~ 왜죠?
0: 왜냐면
2: 생각이 안 나세요?
1: 이유를 지금 만드시죠?
0: 최근에 팬미팅 오셨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때 이제 제가 헤매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스태프분들께서 오늘 근데 현지 씨, 선우 씨 안 올 것 같은데 이러셨어요.
1: 뭐, 누가 그랬는지 딱 느껴지네.
3: 아, 그러니까.
0: 그리고 제이콥도 현지야 선우 잘걸 이렇게.
2: 나도 선우 안 올 거라 생각했어 그날.
0: 네, 근데

0: 근데 거의 뭐 한 시간 전부터 와서 준비하더라고요.
1: 네, 그리고 또 메이크업까지. 제가 웬만한 메이크업 안 하거든요.
0: 예의를 차렸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고마웠죠.
1: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왜 안 나오나 했고요. 킹맴 이제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미리 생각해 놔주세요. 케빈
0: 킹맴.
1: 와,
2: 맞다.
0: 그 인사도 있었잖아요. 근데 또 그거는 좀 된 거고 최근에 또 느낀 게 뭐냐면 프리차이드 그 리스닝 파티 했잖아요. 그때 갔어요. 정말 밤인데도 불구하고 갔는데 케빈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들어와. 그리고 나서 뭐가 왜 이렇게 뭔가 서운한데 별로 안 반기는 거 같고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외국 어떤 친구들이 왔는데 케빈이 갑자기 안아주고 막 셀카 찍어주고 막
3: 여보
2: 오버하지 마.
0: 나도 오버를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3: 진짜 서운했나 보다.
0: 진짜 나 멤버인데. 와.
1: 자, 이거 해명 타임이 있습니다.
2: 아, 왜냐면 아마 이제 멤버들은 한두 명씩 이제 슬슬 오니까 아마 제이콥이 처음 왔을 때 아주 반갑게 해줬을 거예요.
3: Right?
2: 네? 아무튼 멤버들이 줄줄이 오는데 이제 새로운 얼굴 올 수 있었구나 약간 연락 그냥 쉽게 편하게 그냥 자, 초대를 했는데
1: 말을 하면
3: 하지 마 그냥.
0: 네, 그래서
2: 멤버들은 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0: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단톡에다가 뭐라고 보냈을 거예요. 카톡을. 그,
1: 아 맞아요.
0: 어떻게 보냈죠?
4: 찬밥 신세니까
1: 오지 마라 찬밥 신세니까
0: 보냈습니다.
1: 근데 네. 케빈 형 입장에서는 그거였을 것 같아요.
2: 정리는 없었겠죠.
1: 아니, 그러니까 가족 이렇게 하는 거랑 외부 손님한테 그치. 예의 있게 이렇게
4: 비즈니스 해야죠. 비즈니스
1: 바로
4: 이렇게. 인정하는 거 봐.
1: 네 좋아요.
2: 자 일단
1: 네.
2: 케빈 씨 사과하세요. 아니 사과할 게 없는 게
0: 나 너무 서운했어.
2: 이제 너무 당연하게 뭉치는 거니까 멤버들.
1: 아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현지 형도 이해.
2: 고마운 마음은 너무나도 크다.
3: 현지야 울지 마.
1: 네 현지야 또
3: 현지야 울지 마.
1: 자 보기 싫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끝나고 뽀뽀해 드릴게요.
1: 주현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2: 자 썸맨.
4: 저 상현이 형입니다. 그 왜요? 제가 팬미팅 그 서울에서 처음 했잖아요.
1: 네.
4: 그래서 너무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괜히 막 한다고 까본 게 아닐까? 뭐 그러면서 상현이 형한테 전날에 이제 제곱 형 팬미팅을 가면서 상현이 형한테 되게 많은 조언을 구했었고 나 무조건 재밌어야 된다. 웃겨야 된다. 제가 그 조언을 듣고 이제 팬미팅을 재밌게 했죠.
2: 자 이걸 듣고 나서 저는 제 그 킹맴이 딱 결정이 났어요.
1: 아 어쨌든 그런 순간이 됐었고 자 이제 킹맴 한번 말씀해주세요.
4: 아 뭐 킹맴이요?
2: 네 이제 에릭.
3: 내가 팬미팅 때 좋아줬는데 가서
1: 자 왜죠?
4: 농담이고.
2: 아 킹맴 이유나 들어봅시다.
4: 할 사람 없어서 뽑았어요.
2: 네. 자 이유요.
4: 그 네? 에릭이
2: 할 사람이 없어서
4: 그 대화를 할 때 네. 자꾸 제 말을 너무 커트해요.
1: 요새 형이 말 커트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4: 제가 그게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2: 근데 요새 대화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한 적은 없어요.
3: 뭐 옛날 거
0: 아니 방금 이거 방금 하면서도 느낀 거 아니에요?
4: 아 그러니까 오늘 느꼈어요.
2: 그렇죠.
4: 그 상현이 형이랑 같이 밥 먹을 때도
0: 아 밥 먹을 때도
4: 네.
2: 아까?
4: 아 아까 밥 먹을 때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대화 주제가 생각나면
0: 나 뭔지
4: 네
0: 서운해 계속
2: 제가 죄송합니다
4: 이렇게 뭔가 하는 게 되게 좀 섭섭했다.
2: 근데 저는요 내가 봤을 때 나랑 주현이 형은 단둘이 있을 때 대화를 해야 돼.
4: 맞아
2: 그러면 잘 통해요. 최근에 우리 또 새벽에 영통했잖아요. 그때는 좋았잖아요.
4: 맞습니다. 네, 네
2: 좋습니다.
4: 네 뭐 그래도 사랑합니다.
2: 네 사랑합니다 저도.
4: 네
2: 자 다음 우리 상현 씨.
0: 나 솔직히 기대한다.
2: 썸맨 상현 형.
5: 아 근데 저는
1: 형 오늘 생각해. 오늘
0: 오늘이 중요하지 않아 형.
2: 어떻게까지 생각해.
4: 근데 선우가 기대치가 없다 보니까 이런 거 한 번 한 번 할 때 되게 크게 와.
3: 형 면회 들어가네.
1: 상현 형이 고기 먹으러 할 때
3: 연락 누가 했어?
1: 나한테만.
0: 야 너네 그것
1: 감동이다라고 나한테.
3: 그러니까 너한테 기대 없으니까.
0: 그래.
1: 너한테 기대 없었어. 어쨌든 일단 해주세요.
5: 일단은 진짜 고마운 사람이.

0: 너무 많아가지고.
1: 아니 그럼요. 어,
2: 제일 고마운 사람 생각하면 돼. 어.
0: 그래. 어 저는
1: 본인 생각으로
0: 일단은 다 고마우니까. 아유. 두 명 뽑아도 돼요?
1: 아, 두 명까지는 일단 두 명까지.
0: 네, 저는 케빈이랑 제이콥 하겠습니다.
3: 역시 진짜.
0: 원래 현재 아니면 선으로 하려 했거든요. 근데 어, 생각해 보니까
3: 축적이 더 우리
0: 맞구나. 앨범을 또 멋있게 솔로 앨범을 잘 멋있게 만들고 또 잘 활동하고 또 지금 또 심지어 뭐 케빈도 또 오늘 또 스케줄 하고 왔잖아요. 음악 맞아요. 방송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 대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 쉬운 일이 아닌데.
4: 그럼요. 먼저 그런 모습을 어, 보여준 거에 대해서.
1: 야 역시 또
0: 항상 응원합니다. 네.
1: 큰 그림이 또 있구나.
3: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왕복 4시간 운전해서 형 보러 가는 것도 쉬운 일이 참 아니었는데.
2: 아 시끄러워.
0: 근데 그거는 정말 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1: 그럼요.
3: 맞아요.
1: 알죠 형님?
0: 하지만 에릭 고마워 알지?
1: 아 알죠.
3: 자 다음 킹맨 한번 가보겠습니다.
1: 어. 정말 면회 갔을 때. 아, 자 킹맨 한번 가볼게요.
0: 진짜 없는데 굳이 뽑자면.
3: 야, 왜 나는 좋은 거 해도 왜 이렇게 들어왔는데?
0: 왜? 사실 저는 군대 있는 동안 에릭이 가장 고마웠어요. 제, 그러니까 여러 일.
4: 근데 왜 킹맨?
0: 전반적으로 브리핑 해주고. 아, 맞아요. 어, 정말 진짜 에릭 아니면 정말 저희가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4: 그럼요.
0: 그런 순간들을 항상 지켜주고. 얘기를 많이 해줬죠. 근데 그거를 자기 자랑을 너무 해요. 아
1: 역시
3: 내가 이게 아, 여러분 이게
2: 아, 생색을 낸다고요.
3: 얘네 두 제 책이에요.
0: 저는 진짜 에릭이 대단한데 이게 남 입에서 나오면 괜찮은데 자기 입에서 내가 했다 내가 했습니다.
3: 네, 근데 저는 그게 제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근데 에릭아 고마운 거 알지?
3: 알죠. 어.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또, 이 아이돌
1: 한번 알게요.
3: 이것만 내가 마지막 얘기할게. 네. 오늘 이 아이돌 라디오도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내가 멤버들 몰래
0: 아, 진짜
3: 피디님한테 연락해서 만든 자리예요.
0: 네? 근데
3: 그게 여러분은 몰랐지 멤버들을.
2: 아니야. 난 이 감사를 피디님한테 드리고 싶어.
3: 네. 아 맞죠 그것도.
1: 근데 에릭도 야. 몰랐던 게 에릭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게 저예요.
3: 아니면
2: 에리가 고마워 진짜로. 근데
3: 네, 진짜 무튼 아, 이렇게 해서 킹맨 멋진다. 됐고요. 자 다음 큐씨.
5: 아 이거 또 어렵네요.
1: 어렵죠.
5: 전 진짜 어려워. 썸맨은 에릭.
1: 오! 오!
4: 오! 오!
1: 잘못 뜬 거 아니에요?
4: 어? 그러니까 킹맨 말 아니야?
5: 제가 이 라디오 하기 전에 진짜 밥을 못 먹어가지고 너무 배고팠는데 에릭이 아. 에릭이
4: 밥 하나로
5: 저를 살려줬어요.
2: 아, 심지어 빵 한 입으로?
5: 네.
2: 그 내가 같이 먹었다.
5: 네, 에릭 아, 에릭의 빵 한 입으로 먹었다. 진짜 저는
2: 진짜로
5: 죽어갔다가 이제 에릭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3: 아, 다행이네요.
5: 네. 야. 그래서 썸맨으로 올라왔어요.
3: 형 좀 많이 드세요, 형은.
1: 네. 원래 에릭이가 자기 음식 주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3: 네. 무슨 소리예요? 저 많이
0: 중요한 거지.
5: 근데 아까 전에 되게 형 먹어 이렇게 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에릭 덕분에 힘을 낼 수 있었고 바로 킹맴으로 가겠습니다.
3: 아 킹맴도 저예요? 야 나 인기 많다.
5: 사실 킹맴이 진짜 떠오르지 않는 거야 아무도. 그렇지. 누구도 떠오르지 않아갖고 그냥 에릭.
3: 그냥 에릭.
5: 그냥 에릭은 킹받으니까. 어,
3: 좋아요.
5: 그냥 이유 없습니다.
3: 좋아요.
5: 할 사람이 없네요. 진짜 킹맴은 없습니다 저한테는.
3: 좋습니다. 자. 어 다음 우리 어 케빈 씨.
4: 오케이. 어 케빈 문. 보지 마.
6: 네 저는 이렇게 세 명 하겠습니다. 큐.
1: 재밌네요.
6: 선우, 제이콥.
1: 아 나 그 멤버네. 네.
6: 어 이 세 명이 뭔가 어 이제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미리 봐주고 아. 시간을 내줘서 너무 고맙고. 네, 뭐 올라간 거 외에도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해주고 되게 뭔가 칭찬들을 많이 해주고 힘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1: 아, Thank you. 그럼요. 얼마든지요. 자, 킹맨 한번 가볼게요.
6: 아,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굳이 하나 뽑자요.
4: 굳이.
1: 누굴까?
4: 오! 이지현!
1: 방심하고 있었어요, 주현이 형.
6: 분명히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전날에

0: 지현아 너도 간다며 너 거기서 봐 라고 했거든요. 근데 행사장에서 너무 놀란 표정으로 반겨져가지고 아 이게 기억을 못하나? 할 정도로 이게 연기였다라면 연기라고 연기였다고 해주세요.
1: 아 근데 언제 얘기했죠?
0: 찐이었구나.
1: 전화했었나?
0: 아예 카톡을 했어. 카톡 내용이 있어.
2: 근데 안 봤을 수도 있잖아.
0: 아니 봤어.
3: 아 대화를 했어요?
0: 짝짝을 대화를 했어.
2: 아 대화를
3: 아무 생각 없이 답장
2: 아니 잠결에 했나 보다 잠결에. 네.
1: 아무튼 그 솔직히 말하면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같은 행사를 가는 거면 내가 분명히 이걸 기억 못할 리가 없는데
2: 그냥 신경을 안 썼던 거죠.
1: 그냥 놓쳤던 뭐, 것 같아요.
2: 그래서 오던 말던
1: 그래서 오던 너무 반가웠어요.
0: 아 근데 뭔가 그 카메라들이 많이 찍었는데 그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더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오히려 좋았어요.
1: 네.
2: 어쨌든
1: 제 샤라도 해줬잖아요. 브리차드
2: 예 땡큐
4: 서운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제이콥 형 한번 가볼게요.
5: 야콥
6: 네 제 썸맴은
0: 그래.
6: 막내준데 그쵸 이제 제가 뭐 일단 선우는 앨범부터 이제 쇼케이스까지 계속 도와준 멤버여서 너무 고맙고 에릭도 이제 쇼케이스 때 와서 이제 같이 해주고 둘 다 되게 참여도 많이 해줬어가지고 더 재밌는 쇼케이스 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막 되게 하면서도 뭐 도와주고 좋은 얘기도 해주고 해서 너무 고마웠고 네, 제 선멤버들입니다.
4: 네, 아 감사드립니다. 자, 네. 킹맨 한번 가볼게요.
6: 네, 킹맨도 바로
2: 선우.
6: 선우입니다. 선우, 많은 이유가 있죠.
1: 많은 이유가?
6: 첫 번째는 이제 게임할 때 제 아이디를 빌려요. 근데 이게 같은 다른 아이디어도 이제 같은 명이어가지고 선우가 그 아이디가 이제 그 뭐지 뭐 블락 되면 이제 제 것까지 이게
2: 야 너무했다
1: 뭐
6: 근데 제가 몰랐나 봐요 선우가 그래서 선우한테 말했는데 그래서 아 그럼 조심할게 해서 이제는 괜찮은데
2: 아 그게 아니라 저 이거 좀 헤매할 게 있어요
3: 뭘 하길래
2: 그러니까 블락 당한 게 나도 내가 혹시나 채팅으로 내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나 그래서 블락이 된 건가? 근데 저는 사실 채팅 안 치거든요.
7: 그러니까 순수 실력으로 블락당한 거 아니에요?
3: 너무 못해서?
7: 너무 못하면 이게 애들이 네. 신고라거든.
2: 그렇구나. 근데 아마 제가 게임을 해놓고 자리를 비운 적이 많았을 거예요. 아? 그냥
3: 아 그냥 게임을
2: 시작했는데 밥이 왔다던가 와. 아니 뭐 이래서 그냥 집중해야 그냥 나가버리
7: 탈주 자리 비움
2: 탈주
3: 그러니까 본인 아이디 아니라고
1: 와 잡았다.
6: 아 근데 그건 하나고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구형쌤이랑 넷이서 밥 먹었는데 이제
1: 왜?
6: 구형쌤이 원래 이제 내려고 하셨어. 근데 선우가 아 쌤 저희가 낼게 저희가
3: 맞아,
6: 낼게요
3: 맞아.
6: 형 카드 줘봐.
8: 얘 형한테 돈 보내줬어 안 보내줬어?
6: 안 보내줬지.
8: 와, 야 너 진짜.
2: 야 그러니까 내가
6: 바로 생각났지 방금.
2: 아 생각난 거야. 아이, 너 보내줬어?
8: 난 바로 보냈어, 맞지?
6: 근데 굳이 말 안 한 게 아 선우 나중에 보면 그냥 말하면 되겠다. 급한 건 아니니까.
2: 아이, 말, 저 바로 보내주죠. 저는 네.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6: 아 근데
1: 형 카드 줘봐가 진짜 웃기네.
8: 나 어제 아직도 맞아.
2: 아니 카드가 네. 없었으니까.
8: 아니, 그만큼.
7: 네. 근데 나 궁금한 거 있는데 구형이 형이 굳이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한 거 왜 굳이 막은 거야?
1: 자기 카드도
7: 그
1: 아니고.
7: 형도
2: 그러니까 카드도
8: 그러니까 형이
7: 아니 형으로서 내겠다는 아니, 거 아니었어?
8: 구형 형도 진짜 형으로서 내가 낼게 계속했는데 선우가 계속 말리면서 야 형 이거는 뭐 우리가 해야죠 하면서
2: 아니, 근데
8: 갑자기 제이 거 카드 줘봐. 제이 거 긁고 나한테 심지어 선우가 그때 뭐라는 줄 알아? 야 너랑 내가 이렇게 해서 뭐 몇만 원씩 제이콥한테 보내주자 라고 해서 알겠어 하고 나는 나가면서 바로 형한테 보내줬어. 근데 넌 아직도 안 보낸 거야?
2: 그러니까 나는 모욕쌤님의 제이콥한테 카드 줘봐 하면 에릭이 돈 안 보낼까 봐 에릭한테 너 꼭 보내라고 더블 체크를 했었고 아마 제이콥 형한테 그랬을 거예요. 형 에릭한테도 돈 꼭 받아 이렇게 했는데
8: 나도 형한테 얘기했어.
1: 아니, 자기가 돈을 챙겨.
2: 내가 안 받았어. 내가 보낼게요. 네 어쨌든
8: 넌 이자까지 두 배로 보내세요.
2: 아, 알겠어요.
3: 다 네. 선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군요.
1: 그래요.
2: 네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0: 저 썸맨 한 번 더 가도 돼요?
8: 아니요 그거는 그 방송 후에 나중에 따로 알려주세요.
2: 아니요 하고 싶어요.
8: 장난 이거 지금 알려주세요.
0: 아 안 할래.
1: 누군데?
0: 에릭이었어?
1: 에릭이었어?
0: 할게요 할게요. 네.

0: 썸맴 썸맴 썸맴
1: 겐톡으로 하지.
2: 자, 우리 오늘의 사랑스러운 DJ 두 명.
3: 예스.
2: 물론 이제 이런 자리 불러준 것도 너무 고맙지만 정말 600일 100일 동안 이쁨 받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0: 전 지금 전 1000일이 넘었습니다.
4: 600일 100회
5: 100회
0: 잘 알지도 못하면서
2: 아니, 아무튼 장 이 기간 동안 열심히 해줘서 이렇게 오게 된 것 같은데
6: 마음으로
2: 원래 이 시간대가 아니잖아, 그렇죠? 아돌라가 훨씬 더 일찍 하는데 지금 늦게까지 해주실 만큼 우리 에릭이랑 선우가 너무나도 열심히 해왔다라는 걸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3: 굿.
0: 네, 저 그럼 킹맨 바로 뽑겠습니다.
7: 아, 킹맨 안 했었구나.
0: 네.
5: 아, 안 했었구나. 선우.
3: 김선우.
0: 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김선우가 옛날에
7: 나왔다는 게 더 좀 그런데.
0: 옛날에 이제 약속을 했었어요, 만나기로. 근데 그 약속 장소에 제가 일로 가면 되지 하니까 응이라고 카톡까지 받았어요. 근데 글로 갔거든요.
6: 네네.
0: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도 안 받아요.
6: 와, 대박이다.
4: 그러면 진짜 와.
0: 그래서 진짜. 근데 어떻게 다시 연락을 다 그 장소로 가서 이제 선우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 와, 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괘씸하고.
7: 제가 다른
0: 장소인데
7: 까먹어서 그쪽 장소로 불렀었던 거죠. 제가 늦은 게 아니라 전 있었는데 모르고 그 장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
4: 좋습니다.
7: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킹맴, 썽맴을 좀
5: 진짜 길었다.
0: 네, 길었다.
7: 해봤는데요.
5: 원래 이렇게 긴 거예요?
6: 그러니까
4: 사연이 많았네. 길었던 거예요. 많았어.
0: 한 시간 한 것 같은데요.
7: 네, 근데 이제 아돌라 마칠 시간이 왔어요.
0: 이거 하니까?
6: 와, 진짜로?
5: 킹맨 썸맨
7: 킹맨 썸맨 아돌라 마칠 시간이 왔는데 그치. 오늘 정말 늦게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큐씨
5: 네.
7: 오늘 아돌라와 함께한 소감 짧게.
5: 우선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보러 와준 더비분들과 지금 보고 계실 더비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멤버들이랑 만나서 멤버들도 이제 상인이 형 그 아침부터 갔을 텐데 피곤할 텐데 그래도 다들 끝까지 얼굴을 멋있게 잘 지켜줘서 좋네요.
7: 네.
5: 상인이 형하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 기쁘고 그래도 형이 건강하게 잘 돌아와줘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아이돌 라디오 모든 스태프분들
7: 그럼요.
5: 이렇게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계셔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 네.
5: 여기 더위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저희는 또 더보이즈로서 얼른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예스. 그리고 우리 상현 씨가 마지막으로 더비들에게 사랑을 담은 한마디 그리고 앞으로 좀 네. 뭐 호보나
8: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7: Yeah.
8: 드디어 1년 반 만에 돌아왔는데
7: 상백
8: 우선 진짜 긴 시간 기다려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이렇게 날씨 일교차 심한 날에 이렇게 밖에서 저희 또 응원해 주려고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더비 분들도 하루빨리 보고 싶으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뭐 더보이즈로서 또 개개인이 다양한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늦게까지 또 이제 저희를 위해서 우리 아돌라 스태프분들도 야근 하시는데 꼭 야근 수당 또 챙기셨으면 좋겠고
5: 네 야근 수당 네. 중요합니다.
8: 네 그리고 중요하죠. 저희 더보이즈 앞으로 행복 많은 기대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네
3: 감사합니다.
4: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이돌 라디오 정말 마칠 시간이 왔고요. 오늘 와주셔서 늦은 시간까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한 분 한 분 추우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럼 이제 끝곡으로는 더보이즈의 다시 한번 시작되는 게임이죠. 체크메이트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네, 저희가 다 같이 더보이즈라고 하며 밖에 계신 분들이 더비도라고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다 같이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외쳐볼게요. 준비됐죠?
9: 네.
4: 하나, 둘, 셋.
9: 더보이즈도
10: 더비도
9: 아이돌 라디오 사랑해.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이돌 아카이브
1: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시민 필요해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아워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김신의 음반가게라는 코너는 원래 주말에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죠. 이 코너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확장 오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역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가운데 5장을 골랐습니다. 장르가 다 다른 5장. 일명 김신의 음반가게 5일 장. 네. 장르의 장. 네. 자, 그 세 번째 시간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영화 슬럼독 밀리어네어입니다.

0: 데니 보일 감독의 2008년 영화 슬럼독 밀리언웨어 사운드트랙에서 오사야. 영화의 음악을 담당한 건 A.R. 라만, 그리고 피처링은 M.I.A. 영국의 래퍼입니다. 부모님이 스리랑카 분이죠. 그래서 원래 이름은 마타한기 마야 아룰프라가삼이라는 긴 이름인데 이제 활동할 때 M.I.A.로 활동하는 래퍼. 중간에 듣다 보면 이상하게 아라리 아라리오라고 하는 대목이 또 들리기도 해서 또 재밌는 곡이고요. 이 음악이 200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곡이에요. 그런데 이 슬럼독 밀리언웨어의 다른 곡이 수상을 했죠. 그러니까 한 영화에서 주제가상이 두 곡이나 후보에 오를 정도로 음악이 아주 좋았던 슬럼독 밀리언웨어. 52회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에 하루에 한 장씩 사운드 트랙 음반을 골라서 김신의 음반가게 추석 연휴 확장 오픈한다고 그랬죠. 매일매일 장르가 다른 영화 음악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제일 첫날에는 주로 인디 음악과 인디 락 음악이 중심이었던 가든 스테이트, 그리고 어제는 컨트리 음악이 가득했던 크레이지 아트, 그리고 오늘은 인도 음악 그리고 댄스 음악이 가득한 A.R. 라만 영화 음악 감독의 슬럼독 밀리언웨어 사운드 트랙을 준비했습니다. 명절이 좋긴 하지만 또 명절이라 힘든 것도 있잖아요. 이제 끝났으니까 오늘은 축제입니다. 슬럼독 밀리언의 음악과 함께 신나게 피로를 씻어내시라고 오늘 이 음반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아니 분노 깜짝 이뻤구나 안착 변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슬럼독 밀리언웨어 사운드트랙에서 Riot, 역시 음악은 A.R. 라만이었습니다. 데니 보일 감독이 음악 감독에게 딱 한 가지를 주문했다고 하죠. 이 영화에 첼로를 절대 넣지 말라. 뭔가 좀 감상적인 그런 분위기 연출하지 말고 계속 긴장감이 넘치고 뭔가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 달라 해서 이런 풍의 음악이 영화 내내 흐르게 되고요. 아카데미 주제가상만 받은 게 아니라 아카데미 음악상도 그래서 받았고요. 뭐 그뿐인가요? 작품상을 포함해서 모두 8개 부문 2009년 시상식에서 받은 영화 슬럼독 밀리언웨어. 이제 세 곡을 준비할 텐데요. 먼저 첫 곡은 스코어고요. 인도의 전통악기 시타르 연주를 좀 댄서블하게 활용한 아사드칸의 시타르 연주와 음악감독 A.R. 라흐만의 협업이 만들어낸 마우삼 앤 이스케이프 라는 곡으로 시작을 해서 아까 오프닝에 들려드린 영국의 래퍼 M.I.A.의 Paper Planes라는 곡을 원곡으로 하나 그리고 DFA 리믹스 버전으로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사운드 트랙에 다 실려 있어요. 같은 곡인데 리믹스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연이어 들어도 처음엔 살짝 다른 곡인가 싶을 겁니다. 그렇게 세 곡 이어 듣겠습니다.

같은 곡을 연이어서 들었는데 뭔가 같은 곡을 두 번 들었다는 느낌이 아니죠. 느낌이 완전 다른 MIA의 Paper Planes 원곡 버전 그리고 DFA 리믹스 버전 이어드렸고요. 맨 처음에 들려드린 곡은 Mausam and Escape라는 스코어였습니다. 데니 보일 감독이 이 Paper Planes라는 곡은 영화 만들 때부터 영화에 쓰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두 가지 버전으로 실려 있고요. 영화 음악을 인도 영화 음악의 거장으로 불리는 AR 라만에게 맡겼잖아요. 인도 영화 음악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플레이백 싱어의 존재죠. 연기하는 배우가 따로 있고 그 배우의 목소리를 전담해서 인도 영화에서는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빠지지 않으니까요. 대부분 그때 그 배우의 노래를 대신하는 전문 싱어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들의 위상 또한 대단합니다. 그래서 슬럼독 밀리언웨어에도 이런 인도 영화 씬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플레이백 싱어들을 대거 이렇게 캐스팅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두 곡 링가링가라는 곡 알카 야그닉 일라 아론이 함께한 곡 그리고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리퀴드 댄스라는 곡 플레이백 싱어로 유명한 팔라카드 스리람 그리고 마도미타가 함께한 곡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슬럼독 밀리언웨어 사운드 트랙에서 두 곡이었습니다. 링가링가 그리고 리퀴드 댄스. 추석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5일장. 네, 5일 동안 5장 장르가 다 다른 5장 사운드 트랙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52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슬럼독 밀리언웨어 사운드 트랙이에요. 어제는 컨트리, 그리고 그제는 인디 음악, 오늘은 인도 음악. 지금 뭐 신나게 몸 흔들면서 듣고 계신 거 맞죠? 이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요, 다른 인도 영화에 쓰인 곡을 슬럼독 밀리언웨어에 다시 쓰고 있어요. 아즈키랏이라는 곡이고, 이게 힌디어로 오늘 밤이라는 뜻입니다. Tonight. 가수 중에 반가운 이름이 있네요. 소누 니감. 제가 또 인도 영화 좋아하고 하니까 음악을 틀다 보니 이름을 외우게 되는 가수가 있는데, 소누 니감은 세월간이에도 참여를 하고 있고, 내 이름은 칸에도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이 사랑받은 인도 영화에 자주 참여를 하는 아주 유명한 플레이백 싱어이십니다. 자, 그 소누 니감과 함께 마할락시미 아이어, 그리고 알리샤 치나이가 함께한 아즈키랏이라는 곡, 그리고 이어서 밀리언웨어라는 곡, 이 곡에는 역시 플레이백 싱어 마두미타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두 곡 모두 A.R. 라만이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슬럼덕 밀리언웨어 사운드 트랙에서 두 곡 먼저 아즈키랏 아즈키랏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밀리언웨어 이렇게 이어드렸고요. 자 이번에 한번 인도 힙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갱스타 블루스 역시 음악은 A.R. 라만 피처링은 블레이즈와 그리고 탐비샤가 함께한 곡 먼저 듣고요. 이어서 Dreams on Fire라는 곡 역시 A.R. 라만 그리고 피처링은 수잔입니다.

추석 연휴 특집 김신의 음반가게 닷새 동안의 음악여행. 오늘은 52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슬럼덕 밀리언웨어 음반을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갱스타 블루스하고 드림스 온 파이어 두 곡 이어드렸죠. 보통 슬럼덕 밀리언웨어에서 들려드리는 곡은 한정돼 있어요. 한두 곡 정도만 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음반 전체를 들어보니까 좋지 않아요? 영화의 어떤 장면 장면들이 더 많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준비해본 특집입니다. 자, 이 마지막 곡이 바로 가장 많이 신청하시는 곡, 바로 2009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을 받은 노래죠. 자이호, 스쿠비 인더 싱, 그리고 탐비샤, 말락시미 아이어 이렇게 함께 참여한 노래입니다. AR 라만의 음악이고요. 이 곡으로 아주 신나게 마무리하고 내일 또 다른 장르의 사운드 트랙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

FM 102.3MHz 목포 MBC FM 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2024년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3: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2: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

지금은 태양로 이제 온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Yeah. 이 노래는 대한민국에서 데프콘이 최고인 줄로만 알고 계시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 그분에 대한

네가 서울로 떠나는 날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치우며 한쪽 벽을 향하여서 서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구나. 대준아 미안하다. 어느 부모도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조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강강술래가 그냥 빙글빙글 도는 놀이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속도를 바꾸기도 하고 앞사람을 따라 다양한 동작을 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손을 맞잡고 만든 둥근 원은 추석의 보름달을 떠올리게 하죠. 오늘은 이렇게 어제에 이어서 추석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소소한 이야기들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9월 26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리영언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AOA의 빙글뱅글이었습니다. 강강술래 여러분 해보셨나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그냥 놀이처럼 간단하게 하는 거 말고 한복 입고 하는 거. 저는 그걸 교과서에서만 봤지 한복 입고 강강술래는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또 여성들은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추석 때 하는 강강술래 놀이가 그 당시 그 여성들한테는 얼마나 큰 행사이고 놀이였을지 지금 생각해보면은

0: 좀 짠하기도 하고, 네. 얼마나 신났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토요일은 원래 새아침 빵갈이뮤직 함께하죠. 근데 그 코너 한주 쉬어가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그두 번째 시간 함께하려고 합니다. 추석에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 하는 지식들, 또 연휴에 듣기 좋은 편안한 노래들까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어제도 한 시간이 후딱 지나갔거든요. 오늘도 쭉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에도 문자창, 미니창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랑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듣고 싶은 노래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7: Walk it, walk it. 안전화.
8: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9: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0: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6: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한가위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지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겁니다. 추석놀이. 네, 오늘 오프닝에서는 강강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명절에 즐긴 민속놀이 중에서 기억나는 곡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강강술래는 알긴 알지만 쭉 한번 또 살펴봤어요. 근데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그저 윷놀이 아니면 화투 그림 맞추기 그런 것만 하고 놀았던 것 같아요. 아, 문제인가요? 아무튼 우리 조상들은 추석이 되면 지역에 따라서 뭐 소놀이, 거북놀이, 줄다리기, 소싸움 등등 정말 다양하고 풍성한 민속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게 소놀이더라고요. 한해 동안 농사를 돕느라 애쓴 소, 그리고 농민들의 노고를 다독이고 다음 해의 풍년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일단 수수잎이나 짚으로 소 형상을 만들어서 두 사람이 그걸 뒤집어 쓰고 소로 변장을 하고요. 마부가 소를 끌고 집집마다 찾아가서 배가 고파왔으니 먹을 것을 달라라고 요청하는데요. 그렇게 집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면 소와 풍물패가 마당에서 신나게 춤을 추면서 그 집안의 풍년을 빌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소 대신이요, 애군을 막아주는 역물, 거북이가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오, 이점참 재밌죠? 그런가 하면 추석에는 아이들만을 위한 특별한 놀이도 있었어요. 바로 원놀이인데요. 서당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원님, 그러니까 사토가 되고요. 나머지 아이들이 백성과 관리들 역할을 맡아서 재판을 흉내내면서 놀았던 일종의 조선시대 모의재판이었습니다. 엄격한 서당 규칙과 빽빽한 공부에서 벗어나서 아이들이 흉내도 내고 하면서 마음껏 웃으면서 또 지혜와 해학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건데요. 아,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 조상들도 명절만큼은 잠시 그 바쁜 일상과 또 공부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즐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부터 추석은 큰 연휴였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노래 두곡 듣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곡 거북이의 빙고고요. 다음은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아파트 준비했습니다.

방금 전에 들으신 곡 로제와 브루노마스의 아파트였고요. 그 전에는 거북이의 빙고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익숙하지만 잘 몰랐던 한가위에 관한 이야기들 하나씩 알아가 보고 있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다른 나라의 추석.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추석이 있는 것처럼 중국에도 음력 8월 15일에 아주 큰 명절이 있습니다. 바로 중추절이라고 해요. 중추는 말 그대로 가을의 한가운데라는 뜻인데요. 우리말 한가위가 가을의 한가운데의 큰 날이라는 뜻이니까 명절 이름부터 참 닮아있죠. 중국의 중추절에서 특히 중요한 건 바로 둥근 달 그리고 가족의 재회라고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들이 모여서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집안의 화합을 기원했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추석이면 정말 정말 힘들게 기차표 구하고 또 고속도로 정체 다 견뎌가면서 고향으로 향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나라는 달라도 보름달이 뜨면 가족부터 떠올리는 그 마음은 모두가 같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중추절의 대표 음식은 뭘까요? 바로 월병이에요. 월병. 달 월자가 들어가 있는 이름처럼 대부분 동그란 보름달 모양을 하고 있고요. 둥근 달처럼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원만하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중국 사람들은 둥근 보름달 아래에서 동그란 월병을 먹고 우리는 둥근 보름달을 보면서 반달 모양의 송편을 먹는 거잖아요. 이 중국의 월병이 이미 꽉 찬 원만함과 완성을 뜻한다면 우리의 송편은 앞으로 더 차오를 반달처럼 더 나아질 내일과

희망을 염원했던 셈인데요. 그러니까요. 같은 음력 8월 15일인데 먹는 음식의 생김새는 달라도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알고 보면 참 다정하고 흥미롭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또 노래 두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길 그리고 더 크랜베리스의 Ode to My Family 함께 하시죠.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그 두 번째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중국의 중추설 이야기를 쭉 해봤잖아요.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추석 이야기 좀 더 얘기해 볼까 합니다. 나름 흥미롭죠?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볼게요. 베트남에도요, 음력 8월 15일을 중심으로 하는 명절이 있어요. 한자로는 중추절 똑같고요. 베트남에서는 떼중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분위기는 우리 추석과는 꽤 다릅니다. 베트남의 중추절은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한 축제 분위기가 아주 강한데요.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등불을 들고 거리를 누비고 사자춤을 구경하고 또 월병을 나눠 먹으면서 가족들과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 바쁜 농사일이 다 끝난 뒤잖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선물, 음식 챙겨주면서 지금처럼 어린이 축제 성격이 강해진 건데요. 같은 음력 8월 15일인데 나라마다 명절을 즐기는 풍경이 조금씩 다른 게 참 흥미롭죠? 자, 그럼 일본에도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명절이 있을까요? 사실 일본에도 음력 8월 15일의 전통이 있어요. 바로 주고야, 15번째 밤이란 뜻인데요. 이날 달을 바라보면서 즐기는 풍습을 스키미, 우리말로 하면 달맞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추석과 참 비슷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우리나라의 추석처럼 전국적으로 지내는 명절은 따로 없다고 해요. 대신 조상을 기리고 가족이 모이는 역할은 여름의 전통 명절인 오봉이 담당하는데요. 일본에서는 보통 8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오봉을 지내고 지역에 따라서 7월이나 다른 시기에 지내기도 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아닌데 이 시기에 많은 기업들이 휴가를 주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대규모 이동이 이어진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중국, 베트남, 일본까지 각 나라의 명절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노래 듣고요. 계속해서 추석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들 만나보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코요태의 만남 함께 하시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그리고 코요태의 만남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이겁니다. 달토끼. 어렸을 때 추석에 보름달을 보면은 어른들이 꼭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저기 봐봐, 달 봐봐, 토끼가 방아 찍고 있잖아. 그래서 달을 한참 들여다보면서 토끼를 찾아본 기억 다들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보름달에서 보는 검은 얼룩은 달의 바다라고 하는 어두운 현무암질 평원인데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달의 무늬에서 익숙한 동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곤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습을 토끼가 방아를 찢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요. 이 달토끼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오래전부터 달에 사는 옥토끼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 신화에서는 이 토끼가 불로장생과 관련된 약을 찢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도 달토끼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달의 토끼를 스키노 우사기라고 하는데요. 우리와 비슷하게 토끼가 절구로 떡, 그러니까 모찌를 찢는 모습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같은 달을 바라보는 건데

한국에서는 방아찧는 토끼고, 중국에서는 불사약을 만드는 옥토끼고, 일본에서는 떡을 찌는 토끼를 떠올렸던 거죠. 근데 사실 이 토끼에 관해서도 얘기가 많죠. 진짜 토끼 같다? 아니다. 저는 세뇌를 강하게 당해서 그런지 방아찧는 토끼처럼 보이던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아시아권 잠시 얘기 나눠봤고요. 서양 문화권에서는 그러면 달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달의 어두운 무늬를 사람의 얼굴처럼 바라보면서 달 속의 남자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었다고 하네요. 같은 달을 보고도 이렇게 동아시아에서는 토끼가 있네라고 생각하고 서양에서는 사람 얼굴이 보이네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근데요, 여기서 또 하나 신기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북반구에 있는 한국이나 일본에서 보는 달과 남반구에서 보는 달은 같은 달인데도 방향이 조금씩 다르게 보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래서 관찰자의 위치에 따라서 달의 모습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보이는 건데요. 그래서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남반구에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달의 무늬도 마치 회전이 된 것처럼 다르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는 늘 같은 자리에서 달을 바라봤지만 미처 몰랐을 또 다른 달의 모습이 지구 반대편에는 있었네요. 참 신기하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린이 불렀어요. 해를 품은 달 OST 시간을 거슬러 이어서 올리비아의 Fly to the Moon 함께 하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날을 안아 브람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0: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5: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6: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5: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질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7: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8: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9: 디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피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 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가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대한 이야기가 보인다.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에 걸쳐서 한가위에 관한 잘 몰랐던 재미있는 이야기들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어제 이어서 오늘 쭉 얘기 나눠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최고다. 다른 나라 추석의 이야기도 나눴고 어제도 뭐 어떤 추석에 관한 이야기들도 쭉 함께 했는데 우리의 추석에 관한 그 풍습이 가장 다정하고 가장 사람답다, 인간답다 그런 생각을 했네요. 아무튼 그 옛날부터 추석은 참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이었구나라는 시간 저도 생각하면서 가져봤고요. 이렇게 요즘은 또 명절의 모습이 사실 많이 바뀌긴 했잖아요. 가족 친지들이 모여도 잠깐씩만 안부 묻는 정도지 뭔가 함께 어딜 가거나 활동을 하거나 하지는 않죠. 하지만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함께 노래하고 움직이면서 강강술래도 하고 함께 힘내서 줄다리기도 하고 함께 응원하면서 씨름을 구경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석에는 마침 또 경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휴대폰 잠시 내려놓고 가족과 함께 실컷 떠들면서 웃을 수 있는 시간 조금 더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추석 특집 한가위 어디까지 아세요는 여기까지고요. 끝곡으로 엠플라잉의 굿밤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명절 연휴 보내시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 가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희입니다. 가족들과 시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랜만에 부모님 얼굴 보신 분들 어떠세요? 못 본 사이에 주름이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기도 하고 흰머리도 조금 더 많아진 것 같나요? 자, 이렇게 부모님 얼굴 눈으로만 담다 보면 시간이 언제 이만큼 흘렀나 싶어요. 그럴 때 가족 사진 한 장 찍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생각해보면 나이 들수록 사진 찍을 일이 정말 없잖아요. 음식 사진은 찍어요. 그래도 정작 음식을 같이 먹는 가족들 사진은 잘 안 찍게 됩니다. 오늘은 셀카로라도 가족 사진 꼭 한 장씩 남겨보시죠. 무표정한 아버지도 괜히 한번 웃어보시길 바라보고요. 부끄러움 많던

어머니도 손주처럼 예쁘게 또 포즈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장 젊은 시절 영원히 기억할 수 있게 오늘 꼭 가족사진 찍으시고 저희한테도 보내주셔야 돼요.

9월 26일 토요일 굿모닝 FM 테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첫 곡은 B2B 육성재 에이핑크 김남주가 함께한 사진이었습니다. 가족들 모였을 때 사진 많이 찍어야죠. 저 가족 사진 이제 사진관 가서 찍은 거는 제가 데뷔하고 한 2년 차. 그러니까 22, 23 때 찍은 사진이 공식적인 가족 사진 마지막이에요. 네, 이건 좀 TMI라 아버지가 싫어하실 수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또 일하시다가 이 손가락 왼쪽 손가락 이제 절단 사고가 있어가지고 살짝 한 마디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손 왼손 이렇게 포기하는 걸 반대로 하셔가지고 그 가족 사진에 그 손가락이 보여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유 내가 손 좀 저거 하지 말 걸 다음에 다시 찍을 때 안 해야지 했는데 그 다시를 아직도 못 찍고 있네. 아 저는 그 대신 이제 제 휴대전화 안에는 그래도 부모님들 동영상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도 어느 날 그 동영상을 좀 많이 남겨놓으라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진짜 안 찍은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찍는데 그 생카메라로도 찍다가 아버지 모습, 어머니 모습 물론인데 내 모습도 너무 나이가 든 것 같아가지고 어플로 이렇게 찍었거든요. 아 근데 너무 기분 좋은 게 아버지, 어머니는 어플이 더 잘 먹어요. 아 진짜로 그냥 생으로 찍지 마시고 어플 켜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도 눈 좀 키워주시고 턱 좀 좁혀주시고 피부 뽀얗게 해주시면은 그들의 모습도 젊을 때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오히려 더 많이 찍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눈이 커서 눈 크게 턱 좁게는 안 합니다만 그래도 뽀얗게 나거든요.

0: 그 뽀얀 모습 부모님과 같이 찍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많이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오늘 바로 해보시죠. 아, 우리 스태프들도 사실 한번 남겨야 되는데 우리 스태프들도 점점 늙어가고 있는 게 보여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뭐 어떡해. 자, 슬픈 마음 뒤로 하고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토요일 1부는요, 굿모닝 가족들이 문자는 미니에 남겨준 소중한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에요. 아침에 행복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는요, 상담심리 전문가 곽정은님과 함께하는 관계 기술 만나볼 거고요. 복잡한 관계의 문제들 위한 기술 또 배워보죠. 3, 4부는요, 역사학자 김지연쌤 나와주십니다. 깨는 김에 역사 1주!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추석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추석의 역사 들어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사진 첨부도 100원 들어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입니다.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들어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IP 부가세 별도.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8: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손실유의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필독.
10: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1: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에파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문자 보내봅니다. 피곤한 장거리 운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버벌진트 굿모닝 신청합니다. 예, 진짜 새싹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환영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라디오 늘 듣는데 라디오를 참여했던 기억은 사실 잘 없어요. 마음으로는 제일 찐친인데 표현을 못한 청취자 때의 제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침을 환하게 밝히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침의 행복! 추석 연휴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어떻게 보내실 건데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신청해주신 노래 띄워드리고 들어와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피처링 10cm 권정열, 버벌진트,

0: 남회의 노래처럼 내가 촌스럽고 어설프게 털어놨잖아 고백 분명히 기억나 네 얼굴에
1: 붉은 꽃이 활짝 피었던 것
0: 조명 때문에 한

버벌진트 굿모닝 듣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행복 계속 이어가 봅니다. 최인숙님, 수서역에서 부산행 기차 타고 가면서 굿모닝 FM 들어요. 심심했는데 동행자가 생겼네요. 부산까지 같이 가줘서 감사해요 테디 하셨어요. 이 어려운 또 기차표를 획득하셨군요. 내려가실 때 엄청 힘들던 시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쾌적하게 잘 가시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군요. 덕분에 저희도 쾌적하고 너무 좋아요. 7699번님, 남편이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름이면 속옷까지 젖어올 정도로 힘든 일이죠.

가족을 위해 고생해줘서 고맙고 안쓰러운 마음입니다. 남편과 함께 듣고 싶어요.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신청합니다.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날이 올 거야. 여보 사랑해 하셨어요. 어우 뭉클하다. 이 일에는 사실 귀천이 없는데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 함께 가족이 내가 하는 일을 잘 모르거나 고됨을 잘 못 알아와 봐주면 조금 마음으로 천한 느낌이 드는 것 같다. 어떤 일이든 고생했어 너무 힘들었지 하면 너무 귀해지는데 그렇게 귀하게 만드는 우리 7699번님의 응원 덕분에 남편이 아주 귀하게 일하고 있을 거예요. 이 가족 화이팅!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듣고 올게요.

도경수 기타리스트 듣고 오셨어요. 5098번님, 4438번님, 5626번님 너무 많은 분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예, 띄워드렸습니다.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7699번님의 신청곡 어반자카파의 뷰티풀 데이였어요. 아침의 행복 계속 이어갑니다. 2478번님, 50대 아줌마 4명이 곧 바디 프로필을 찍습니다. 오, 3개월 동안 식단이랑 운동 같이 했고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빵순이 떡순이들이 잘 참고 견뎌왔어요. 가끔 죄책감 느낌에 먹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견뎌왔어요. 얼른 바디 프로필 무사히 찍고 맛난 거 먹으러 가려고요. 은영, 연미, 영림, 언니 모두 파이팅! 하셨어요. 와, 대단하다. 이렇게 또 뜻이 모여가지고 함께 운동을 해서 조금 그래도 덜 힘들고 더 힘났을 것 같습니다. 바디 프로필 찍으면 자랑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한테도 좀 보내주시죠. 좀 자극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운동 좀 해야 되는데 멋집니다. 9078번님, 엄마가 팔을 다쳐서 깁스했거든요. 아빠랑 함께 엄마 지시대로 명절 음식을 처음 차려봤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녹두전 부치는데 기름이 막 튀고 예쁘게 안 되네요. 유유. 이게 또 안 하시던 분에게 명절 음식 맡기기 쉽지 않은데 어머님은 반드시 또 집에서 해야 되는 이런 건가? 진짜 지금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 하신지 잘 모르겠는데 빨리 시장으로 가요. 너무 맛있게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어. 사면 돼. 예, 어쨌든 고생하는 이 추억까지도 언젠가 또 웃으면서 이야기할 거예요. 명절 잘 보내세요. 3421번님, 엄마 만나러 홍천 내려가는 길이에요. 홍천 가는 길은 늘 막히는데 조금 일찍 나왔더니 막히지 않아요. 행복한 마음으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일찍 나오신 거예요? 그래도 진짜 진짜 부지런한 분이 오늘은 진짜 어느 때보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잘하셨고요. 엄마랑 또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에서 노래 듣겠습니다. 3191번님의 신청곡 몬스타엑스 서바이버 들으시고 저는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원님과 관계의 기술로 돌아올게요.

0: HTFM for you.
1: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2: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제로 편리하게,
2: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의 목표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0: 인간관계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1: 우리의 무사한 일상을 위한 생존 지침서
0: 관계의 기술. 명절 끝자락인데 가족들이랑 복작복작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적당한 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마음 상할 일이 꼭 생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관계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상담 심리 전문가 곽정은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아, 추석이다.
0: 예,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1: 네, 그럼요. 예. 뭐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0: 좋습니다. 예. 만사 다 지치고 요새 뭐 가족이고 뭐고.
1: 아니, 가족과 함께하는 피클볼이에요.
0: 아, 그렇네요. 언니가 네, 또 함께하시는 선수시니까. 네. 피클볼 진짜 너무 푹 빠져 계신 것 같은데.
1: 이제 살이 빠지고 있어요.
0: SNS로 봤는데. 그렇게 쳐보지만. 자세를 정확하게 잡으면서 치시면은 네. 하체 운동 그냥 되고 다리 털릴 것 같던데요.
1: 네. 정말 그 진입장벽이 낮은 운동을 하나 정도, 그게 꼭 피클볼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운동들이 있잖아요. 네. 그냥 좀 시작해 보시는 거
0: 너무

0: 추천이죠.
1: 제일 좋은 게 혼자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0: 아.
1: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이제 늘어나고 그 관계들에서 계속 웃고 잘 치면 포인트를 따서 웃고 못 치면 그런 내가 웃겨서 웃고.
0: 맞아 맞아.
1: 너무 즐거운 것 같아요.
0: 아. 거의 뭐 런지 자세로 치시는 이 정 자세의 모습을 보면서 오 진짜
1: 아유, 감사합니다.
0: 실력이 엄청 늘리시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대로 배우셔가지고
1: 특훈 받고 있습니다.
0: 어, 너무 멋집니다. 나중에 대회 나오고 이러면 저희 응원 가겠습니다.
1: 어, 나갈 거예요.
0: 어, 응원 가겠습니다. 너무 궁금해.
1: 내년에,
0: 정원님이
1: 내년에.
0: 대회하고 있는 거 너무 궁금해. 저 가지고 아씨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궁금해. 보고 싶어.
1: 대회를 돈 많이 벌어서 대회 주최도 하고 막.
0: 와우. 네, 스케일 크게. 뭐 배워야 되나? 알겠습니다. 저희 또 작가들이 운동 안 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다 끌고 피클볼 시작하겠습니다.
1: 저도. 네.
0: 자, 본격적으로 관계 기술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안내 부탁드려요.
1: 네, 복잡한 인간관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또 연인과의 다툼까지 인간관계에서 길을 잃은 분들 지금 바로 의뢰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 MBC 미니는 무료이고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관계의 기술 게시판에서도 의뢰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선물로 꿀 스틱 세트 드리겠습니다.
0: 네, 관계의 기술 첫 번째 의뢰 사연부터 만나볼 건데요. 익명의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인데요. 요즘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꾸 제 아내의 흉을 보세요. 얼마 전에도 아내가 빵을 워낙 좋아해서 같이 맛집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도 맛보시라고 선물로 가져다 드렸는데 뒤에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 아니, 빵을 뭘 이렇게 많이 샀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돈을 너무 헤프게 쓰는 거 아니니?
0: 아유, 엄마 엄마 아유 정이 듣겠다. 엄마가 단팥빵 좋아해서 일부러 사온 건데 왜 그래?
1: 아이고 아이고 됐다 됐어. 아유 정은이 쟤는 아무튼 손이 커서 문제야.
0: 엄마 엄마 혹시라도 제 아내가 들을까봐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라 검소하신 분들이라 돈 쓰는 거 요거 굉장히 예민하셔요. 처음에는 그냥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다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내 앞에서도 은근히 한마디씩 하십니다.
1: 니들 또 여행 간다면서? 아니 호경이 쟤는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하던 애가 결혼하더니 왜 이렇게 변했나 몰라. 아니 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집도 사고 그럴 거 아니야.
0: 엄마 엄마 제가 가고 싶어서 갈만하니까 가는 거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부모님은 듣는 둥 마는 둥입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그냥 웃고 넘기는데요. 집에 오면 많이 속상해합니다. 부모님 만날 때마다 괜히 눈치도 보는 것 같고요. 이대로 두면 아내가 부모님 어려워하고 괜히 고부 갈등으로 번질까 봐 걱정입니다. 이럴 때 제가 어디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쉽지 않죠.
1: 아이고,
0: 예, 쉽지 않아. 답답하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사연 보내주신 익명의 사연자분 일단 예 당 채우셔야 될 것 같아서 꿀스틱 세트 보내드립니다. 아내의 사소한 행동까지 지적을 하시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이제 남편 입장에서 어떻게 중재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 어떡해요?
1: 아이 뭐 변호사세요? 중재를 왜 해요?
0: 예, 예, 예.
1: 본인이 한 팀이라고 생각하면 어. 중재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똑바로 생각하시고 지금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할 텐데 항상 이게 좀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남편분들이 이 나의 아내와 이제 부모님 사이에서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뭔가 흉도 보시고 앞에서 약간 이렇게 핀잔도 주시고 이럴 때 이쪽이 한 팀에 되면 그냥 되는 문제 아니에요.
0: 어, 야.
1: 근데 이 지금 아예 그 자기의 포지션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0: 맞아.
1: 차가웠나?
0: 아니요, 아니요. 저도 사실 역할을 하면서 중간중간 너무 걱정돼가지고 이미 아내의 편이 아니야. 이미.
1: 그러니까요.
0: 이미 지금 이 예, 시점이 아내의 편 같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엄마.
1: 엄마 눈치 보고 있잖아요.
0: 엄마, 엄마. 하는 거는 이미 늦었어.
1: 일단은요 아내분 앞에서 부모님이 흉을 보시면은 그 자리에서 딱 한 문장으로 좀 막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그 우리 둘이 같이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고 또 부모님께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정은이가 여행 가자고 해가지고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

0: 그러면은
1: 아, 진짜 미묘한 차이일 뿐인데 부모님 눈에는 며느리가 아들을 변하게 만든 사람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더라도 그게 고시고대로 말하시면 안 되죠.
0: 그렇지.
1: 우리가 같이 골랐어. 우리가 계획한 여행이야. 엄마. 아유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갔다 올게요. 이렇게 계속 부부의 결정이다.
0: 맞아.
1: 이런 것을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거 진짜 생각이 저는 잘하셔도 돼요. 이제 가족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그려보세요 할 때 엄마 아빠 그리면 안 돼요 이제.
1: 네.
0: 나와 내 와이프만 그리고 우리 가족.
1: 맞아요. 네. 내가 지금 한 가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 부모 앞에서는 대표자지 중재자가 아니다. 중재는 그 사건에 개입되지 않은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를 쓰는 거잖아요.
0: 아 정확한 말씀.
1: 이 사건을 중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0: 거의 뭐 예. 정확한 멘트입니다. 아 이거 시점 관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못해서
1: 결혼 전에 효도 안 하시다가 꼭 결혼하면 효도하시는
0: 맞아.
1: 분들이. 뭐 남녀 공이 다 있겠죠.
0: 지금 명절에도 그래요.
1: 그렇겠죠. 근데
0: 친정 먼저 시댁 먼저가 평소 명절에 가지도 않던 애들이
1: 진짜 효도는 이 가정을 든든하고 당당하게
0: 그렇지.
1: 화목하게 잘 지키는 겁니다.
0: 너와 내가 행복하려고 네. 결혼한 건데
1: 여기서 불행하면 그게 어떻게 효도가 되겠어요.
0: 아, 좋다 좋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일단은
1: 갑자기 확 열이 오르네.
0: 노래 들으면서 열 좀 식히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스의 하늘땅 별땅 듣고 올게요.

0: 굿모닝 FM태입니다. 상담심리 전문가 곽재원님과 관계의 기술 함께하고 있었어요. 노래 들으면서 이제 곽재원님 좀 내려놓으신 것 같은데 전 제 얘기하면서 제가 너무 올라왔어요 지금. 다음 관계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 의뢰 사연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익명의 오늘 좀 심각한 사연들이 많나요? 익명의 사연자분이 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척 동생이 저희 집에서 1년 정도만 같이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가족이기도 하고 사정이 딱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대신 같이 살기 전에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이야기했어요. 나 지저분한 거 진짜 못 봐. 같이 살 거지. 그러면은 설거지, 청소, 빨래 요거만 깨끗하게 해야 된다.
1: 아 형, 아 명절 때 우리 집 와봤잖아. 내가 얼마나 깔끔한지 봤지?
0: 아, 봤지.
1: 나만 믿으라고.
0: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친척 동생과 동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일주일은 제가 청소하고 일주일은 동생이 청소하는 식으로 규칙을 정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청소할 차례가 됐는데요. 화장실에 5분 정도 있더니 그냥 나오는 겁니다. 야, 뭐야 청소 벌써 다 했어? 5분 만에?
1: 다 했쥬. 별거 없쥬. 완전 깨끗하쥬.
0: 동생인데 말투가 좀 좀 불편하네. 아니 변기랑 세면대에 있는 물때 보자. 그대로인데? 거울 왜 안 닦았니? 뿌옇잖아 지금. 안 아이고, 보여 이거?
1: 아이고 진짜 남자끼리 이 정도면 깨끗하지. 뭐 사는데 불편한 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0: 하. 결국 그냥 제가 다시 청소했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것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쓱 몇 번 돌리고 다 했다고 하고요. 설거지를 시켜도요. 기름때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못 견디겠고요. 세제도 제대로 헹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잔소리를 하면
1: 형 지금 형 집이라고 나한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야?
0: 아니,
1: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니, 진짜 너무한다.
0: 친동생이면 정말 크게 뭐라고 했을 텐데 친척 동생이다 보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괜히 제가 심하게 말을 하면 엄마와 삼촌 사이까지 불편해질까봐 눈치도 보이고요. 그렇다고 이대로 계속 같이 살면은 제가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친척이라는 이유로 어디까지 받아줘야 하는 걸까요? 야, 오늘 가족 문제라가지고 익명이 많군요.
1: 아, 그러게요. 가족 문제 제일 어려워요. 근데.
0: 어려워. 가족들은 정말 어려워. 자, 익명의 사연자분 또 당 필요하시죠? 꿀스티키 세트 보내드립니다. 친척 동생과 동거하게 됐는데 위생 상태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맞아 둘이. 그래서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 이것도 눈치 보여요. 어디까지 이거 받아줘야 되고 어디까지 뭐 진짜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1: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고.
0: 아 진짜.
1: 둘리되네 둘리.
0: 아 큰일 났네.
1: 근데 일단은 그 청소 기준에 대해서는요. 조금 체계를 좀 세워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면은 뭐 대충 청소기 돌리고 사실 저도 대충 청소기 돌리는 편이거든요.
0: 아 정말. 네,
1: 막 이렇게 막 껌이 막 걸레질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소독제를 자주 뿌리고.
0: 아 예.
1: 막 큰 이런 것만 없으면은 그냥 딱 보기에 깔끔하면 그 정도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저희 방이 이게 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0: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1: 네, 그래서 자기가 편안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집주인이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라도 가족의 뭐 친척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뭐 한 2박 3일이나 일주일 정도면은 이거는 참아주는 게 맞는데 1년이면 너무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일단은 오늘 저녁에요. 동생분 이제 친척 동생분 앉혀놓으시고 동거 조건을 다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예.
1: 네가 지저분하다 뭐 이런 평가를 하시면 이제 싸움 나고 괜히 반항심도 커지고 기분만 나빠지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합의했던 청소에 대한 기준이 좀 모호했던 것 같아서 계속 같이 살려면 기준을 정하고 싶어 라고 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더 깔끔하냐 누가 더 잘났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집을 함께 쓰려면 합의되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은 싫은데? 괜찮쥬? 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야. 그냥 그래 알았어 형 알았어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0: 아 근데 이 위생이라는 게 진짜 좀 어려운 게 그래서 기준을 다시 정했어. 또 가서 보잖아요. 아 마음에 안 들어.
1: 아 달라져 그렇죠.
0: 조금 나아졌겠지. 아주 조금.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목록을 만드셔야 돼요. 아. 그래서 성의껏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는 이 상태를 청소를 끝난 걸로 보자. 이렇게 기준을 맞추시고 아마 대충 하겠죠. 한 번 정도는. 그럴 때 이제 대신 청소해 주면 안 됩니다. 곧장 바로 다시 하게 해야 됩니다.
0: 아 진짜.
1: 아, 왜 또 유난 떨어 뭐 이러면은 아니 네가 열심히 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한 항목이 끝났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야. 오늘 안에 마저 해줘. 이렇게 해야 됩니다.
0: 그렇게 했을 때 어우 형집이라고 유세요 뭐 이렇게 하는 반응이 이제 무서운 건데 그 반응은 일단 신경 쓰지 않고 진행을 해야겠네.
1: 유세 아니쥬 이렇게 하면 돼.
0: 저는
1: 우리 같이 하기로 했쥬.
0: 저 사촌 동생이랑 만약에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네. 뭐 유세쥬.
1: 아, 유세 집 떨어지쥬. 아 맞네.
0: 유세... 오, 저는 유세해야 된다고 봐요.
1: 맞아요.
0: 내가 배려해주고 왜 눈치 봐. 저는 이거 사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생 상태는 아무리 예, 이게 교육이 돼도 아, 달라요. 안 돼요.
1: 달라요.
0: 제가 진짜 친구들하고 많이 동거를 해봤거든요.
1: 아 진짜요?
0: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안 고쳐지는 부분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수준으로 각자 이제 가요. 예를 들면은 위생 상태가 청결해야 되는 사람이 청소를 해. 그리고 뭐 집에 뭐 맥시멀리즘으로 뭔가 메카닉 기계들을 사놔야 되는 사람이 기계를 사.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되 예, 마지노선만 좀 정하고 제가 볼 때 친척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할 스타일인 것 같으니까 예, 월세를 받으면 될 것 같아요.
1: 네. 청소비용 포함해서
0: 어, 너 청소하는 거 나는 이거 못 견뎌. 근데 내가 할게. 대신에 나 청소비 하는 것만큼 나한테 줘.
1: 그것도 좋네요.
0: 예, 그렇게 그냥 해서 어차피 내가 살 집 내가 청소하는 거였는데 동생이 같이 살면서 내가 돈을 받는다. 라고 생각이 전환만 해도 괜찮아요.
1: 맞아요. 정당한 어떤 가치의 교환입니다.
0: 맞아요.
1: 이렇게 집을 내어주고 불편함까지 느끼는데 아, 돈까지 받는 거를 이상하다고 말할 사람은 전혀 없을 거라고
0: 없어.
1: 생각합니다.
0: 없어요. 없어요.
1: 집 같이 얻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0: 생생 내세요. 그리고 내 집인데 네. 눈치 보지 마세요.
1: 네. 맞아요.
0: 노래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더가든의 홈 스윗 홈. 밝다.

0: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기준을 만드는 일은 자신의 가슴과 머리를 써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 명료함을 쓴 작가 오탁민의 말입니다.
2: 오늘의 한 문장 들어봤습니다. 이 어떤 뜻일까요?
1: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은 사실 어떤 관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든지 내 아예 가슴과 머리를 동시에 쓰는 거예요. 이거 어떤 선택이 가장 최적의 선택일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해결하고 싶은 과제는 뭐지? 이걸 해결했을 때 어떤 행복이 있을까? 이게 다 막 가슴과 머리를 다 쓰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 기준을 만들고 상대방과 소통할 수 있으면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을 못하니까 이제 맞아. 두려움도 있고요.
2: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죠?
1: 네. 네.
2: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할 거라는 이상을 버리고 머리와 가슴을 같이 쓰면서 같이 행복해지는 어떤 룰들을 정해가는 이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1: 추석 때 가족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가슴과 머리를 써서 기준을 말하고 대신 상냥하고 따뜻하게 그럴 수 있잖아요.
2: 예.
1: 슬픈 얘기지만 동시에 진실이기도 한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에게 몇 번의 추석이 남아있을까?
2: 왜 이렇게 슬프게 정훈님 왜 이렇게 슬프게 가야 돼요?
1: 나 봄에 목련이 피면 나에게 몇 번의 목련이 남아있을까?
2: 아니 현실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죽음까지 생각하는
1: 죽음을 생각해야죠. 왜냐면
2: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가볍다.
1: 추석이 막 이렇게 막 싸우고 그러지 않고 얼마나 애틋해요 사실.
2: 그래.
1: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친지와 가족들인데 상냥하게 대해줘야지. 추석이 몇 번이나 남아있다고.
2: 아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소하다 모든 것이.
1: 네, 사랑을 나누는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2: 예. 아유, 굿모닝 FM입니다. 관계의 기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새로운 관계의 기술 계속 배우는 걸로 하고 걱정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미식가 브리아 사바랭의 이 말이 참 유명하죠.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주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참 중요한데요. 심리학자 김경희 교수는 유학 시절 지도 교수의 이 질문을 잊을 수 없답니다. 너는 몇 시간 자는 사람이야? 너는 몇 시간을 자야 다음날 제일 지혜롭고 행복해? 수면이 몸과 마음에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 우리도 이 질문 다시 해보죠. 난 몇 시간을 자는 사람이고 몇 시간을 잘 때 제일 좋던가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7: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B.O.B의 Nothing on You 듣고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들었네요. 굿모닝 FM태입니다. 3부 시작됐어요. 잠시 후에는 역사학자 김지현 쌤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명절 연휴를 맞아서 추석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추석의 역사 만나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감사한 분들 얼른 만나고 와서 깨는 김에 역사 1주 바로 달려봅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1336 1336 1336 1336.
6: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7: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8: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9: 너무 좋아요. 유후,
8: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9: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0: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주말 아침 귀로 듣는 역사 탐방. 누워만 계셔도 알아서 떠먹여 드립니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이웃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렇게 치면 이분은 떡 엄청 많이 엄청 많이 드실 수 있어요.
2: 배불러. 야,
1: 역사학자 김전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십니까. 김전입니다.
1: 예. 재원쌤 뭐 오자마자 예. 우리는 이제 가족이라는 게 느껴져요.
3: 아, 그래요?
1: 우리 작가들이
3: 네, 오자마자
1: 오자마자 네. 막 외모평 예. 악담 네. 뭐 이런 걸 막 시작했어요. 잘 보내셨어요 추석은?
3: 아, 뭐 들으시는 기혼자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과제가 있잖아요.
1: 있죠?
3: 기혼자분들은
1: 일단 명절 과제.
3: 네, 첫날에 클리어 했습니다.
1: 아, 첫날에 다 왔다 갔다 해요.
3: 저희 다 서울이셔서 운이 좋게도
1: 다행이다.
3: 어. 첫날에 그냥 싹 클리어하고
1: 잘했네.
3: 뒤에는 그냥 쉬자.
1: 잘했다.
3: 예. 네.
1: 그러면 이한이는 송편을 직접 빚어본 적이 있나요, 경험이?
3: 송편, 예, 한번 빚어봤습니다.
1: 한번 빚어봤어요.
3: 한번 빚고 끝.
1: 아,
3: 더 이상 못하겠다.
1: 했으면 됐어.
3: 한번 해봤으면 됐죠.
1: 그거 빚을 때 그 얘기 하잖아. 네. 예쁘게 빚어야.
3: 아, 그건 했죠.
1: 예쁜 딸 낳는다.
3: 네, 딱 봐도
1: 예쁜
3: 근데
1: 아들 낳는다.
3: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만해라.
1: 아, 뭐 그런 것까지.
3: 그만 빚어라.
1: 알겠습니다. 예. 명절 음식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3: 저는 이제 추석 음식. 저희는 그 토랑국을 먹습니다.
1: 아, 그래요?
3: 저희 할아버지 고향 황해도가 원래 추석에 토랑국을 먹습니다.
1: 네. 깨는 김에 역사 일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엄청 또 뜻깊어요.
3: 네.
1: 역사 브리핑 시간부터 재원쌤 시작합니다.
3: 추석은 음력 8월 보름에 드는 명절입니다. 우리말로는 한가위라고도 하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신라 때 가베라고도 불렀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것만 1400년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날 무엇을 했는지는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신라 사람들은 관청 뜰에서 활을 쏘기도 했고요. 조선 사람들은 새벽에 차례를 지내고 산소에 올랐고 일제강점기 경성 사람들은 극장에 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명절이 언제 어디서 시작되어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리고 옛사람들이 이날 실제로 무엇을 하며 보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라 때는 가베라고 네. 불렸다. 예, 여기 저희가 또 배우긴 했어요. 네. 이 시간에.
3: 아, 어렸을 때 배웠었던 거 기억이 나십니까?
1: 예, 배짝이 배틀 붙었다.
3: 그걸 기억하세요?
1: 그럼요.
3: 신라 분이라서 확실히.
1: 예. 김수로왕의.
3: 김수로왕의 후예셔가지고.
1: 27대. 예.
3: 야.
1: 노비 출신 아닙니다.
3: 이거 잘 모르시는데.
1: 맞습니다.
3: 울산은 아주 그 지역사에 대한 어떤 그런.
1: 아니 지역적으로까지 가지 말고.
3: 그렇게.
1: 제가 부모님 FM 때문에 공방기 있어가지고.
3: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1: 추석의 역사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지식에 엄청 놀라시네요.
3: 왜 이거 잘 몰라요?
1: 네.
3: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 굿모닝 FM 청취자들은 다 알아요.
3: 이야.
1: 다 합니다.
3: 누가 혹시
1: 기쁘고 밝은 우리말 코너에서 이희승 아나운서와 함께 공부를 했어요.
3: 그렇구나.
1: 저는 다 기억합니다.
3: 야.
1: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한 건 다 기억해요.
3: 야,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1: 추석의 역사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3: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추석은 언제 시작됐을까입니다.
1: 아, 이거 궁금하다.
3: 네.
1: 민족의 대명절인데
3: 그렇죠.
1: 추석. 언제부터 네. 이게 대명절이었을까? 언제부터 시작했을까?
3: 일단 뭐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1400년인데 아마 그 전부터 했을 거니까 못해도 오바 조금 보태면 한 2000년? 한 2000년 됐습니다.
1: 정말요?
3: 근데 이게 왜 요게 한번 문제가 됐었냐면 중국이 비슷한 명절이 있어요.
1: 중국에?
3: 중국 중추절.
1: 중추절, 들어봤어.
3: 중추절이라고 명절이 있는데 중국에서 이거를 뭐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린다는 둥, 뭐

0: 중국 고유의 명절이라는 어.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한번 아닌데? 이거 우리가 먼저인데? 라고 하면서 한번 원전 논쟁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1: 아, 중국이랑? 네. 어머나.
0: 근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1: 뭐 다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0: 전 세계 이 무렵은요. 네. 다 같이 쉬어요.
1: 그래.
0: 다 같이 쉬어요. 왜 그러냐? 일단 북반구 기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남반구 쪽에서는 조금 서운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북반구 기준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무렵이 곡식이 열리는 날이에요.
1: 그렇죠. 수확하고.
0: 네. 그러다 보니까 요 무렵은 거의 다 쉽니다. 근데 기록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기록이 중요하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근데 요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신라시대 때 기록이 남아있어요.
1: 아, 그래. 중요하죠. 기록이 중요해요.
0: 근데 이 기록을 해놓은 주체가 더 중요해요. 신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1: 어, 그래요?
0: 중국 사람들입니다.
1: 어, 나이스.
0: 아, 그것도 나이스라고까지 또.
1: 오히려 더.
0: 아, 오히려 더.
1: 오히려 더 좋죠.
0: 예. 중국 쪽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에는 음악을 베풀었고 관인들에게 화를 쏘게 하여 상으로 말과 배를 주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서, 그러니까 수나라 역사서거든요.
1: 예.
0: 수나라 역사서에 신라 사람들이 음력 8월 15일에 뭘 했는지를 적어놓은 기록이에요.
1: 오.
0: 그 요게 당나라 기록인 당서로 가면 똑같이 기록이 돼 있어요.
1: 어, 좋다.
0: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신라 시대 때는 뭔가 8월 15일에 뭔가 했겠네라고 하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신라 사람들이 뭘 하고 놀았는지에 대한 기록 중에 되게 중요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일본의 스님이에요, 스님. 지금도 일본에서는 되게 중요한 스님으로 추앙받는 사람이거든요. 요 스님이 당나라에 가서 신라 사람들이 8월 15일 날 놀고 있길래 가서 보고 남긴 기록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8월 15일 날만 되면은 같이 모여가지고 저렇게 놀지? 하고 물어봤더니 요때가 특별한 날이어서 우리끼리 모여서 논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기록에 되게 중요한 멘트가 있습니다. 오직 신라인만 이러고 놀았다.
1: 오.
0: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력 8월 15일에 요때가 이제 통일신라 무렵인데 통일신라 무렵까지도 중국 사람은 이러고 놀지 않았다라는 걸 뜻합니다. 우리 이 한민족이 기록해놓은 기록은 언제일까라고 보면 삼국사기에 되어 있습니다.
1: 예.
0: 삼국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육부를 정하고 이를 둘로 나누어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 부 안에 여자들을 거느리고 편을 짜게 했다. 요게 이제 아까 테디가 얘기한
1: 네.
0: 고고고는 마.
1: 그치.
0: 마를 짜게 한 거. 요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왕이 팀을 나눈 겁니다. 성씨를 기준으로. 성씨를 기준으로 팀을 나누고 니네 팀 나눈 김에 그 마 한번 누가 많이 있잖아 대결 한번 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1등 하면 상 줄게.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말을 짠 거야.
1: 그렇지.
0: 요걸 길쌈이라 그러는 거네. 길쌈? 말을 막 짠 거예요. 1등 하면 상도 주고 해가지고 그날만큼은 이게 한 달을 했습니다.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거든요.
1: 와우.
0: 저는 이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한 달 정도 노는 거 얼마나 좋아요.
1: 아, 못 놀았잖아, 근데.
0: 이게 밑에 사람들은 뭐 채찍질 해가면서 마 무조건 짜.
1: 이기려면 그렇게 해야지.
0: 같이 마도 짜고 마 짜면은 야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자 그러면서 뭐 술도 주고 먹을 것도 먹고. 주고 이렇게 하는 거야.
1: 아, 그런 건 좋다.
0: 요게 이제 유럽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하거든요.
1: 아.
0: 크리스마스를 한 달로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네. 요거는 한번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있잖아요.
1: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한 달 정도 예. 다 같이 노는 거죠.
1: 예.
0: 얼마나 좋아요. 1년 꺾이는 거니까. 음력으로 하면 1년이 꺾이는 거니까. 아, 이거 신라시대 때 했으니까.
1: 예.
0: 예.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냐? 가베라고 불렀다.
1: 가베.
0: 이게 어떻게 가위가 됐는지는 저는 이걸 이런 거 보면 진짜 언어학자분들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1: 이거는 거의 네. 물고기가 사람 되는 진화론하고 비슷하거든요.
0: 가베, 가외, 가위 이렇게 그렇지, 됐다는 뭐 이렇게, 건데
1: 이렇게 굳이
0: 네. 네. 아니 근데 그게 있어요. 남아있는 게 있어요.
1: 그래요?
0: 이게 경상도랑 전라도 지역이 비읍 받침이 아직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1: 네.
0: 예를 들면 뭐 서러워.
1: 서러워.
0: 근데 경상도 서러버.
1: 서러버.
0: 아이 서러버라 이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1: 예.
0: 전라도도 비읍 받침이니까 그 지방의 언어로 내려가면 방언으로 가면은 요게 남아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표준어가 되면서 이응으로 변해요. 그래서 가배가 가외 가위. 아예 근거 없는 얘기.

0: 이야기라 그러면 언어학자분들 뭐 이 사람들은 소설 쓰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분들이.
1: 그치, 그치. 뭐 우리는 구음 문자이기 때문에 네. 발음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죠 사실. 네, 네 달라질 수 있지.
0: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아마 신라 시대 때부터는 못해도 한 2000년 전부터는 음력 8월 15일이 되면은 모여가지고 뭔가는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라고 불리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특정한 날짜에 행위가 똑같은 행위가 매년 반복돼야 돼요.
1: 그렇지.
0: 근데 모여가지고 배짝이 말을 짜고 뭐 이런 거를 했다고? 그다음에 그게 8월 15일로 고정이 됐다고? 그다음에 그걸 매년 했다고? 이러면 명절의 기준은 어느 정도 좀 충족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하나 아쉬운 거는 어디에는 가베라고 돼 있고 어디에는 명절의 이름이 없고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00년 전부터는 명절의 기준들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는 어떤 축제로서 자리는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네,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0년 전.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두 번째 키워드. 왜 하필 8월 15일인가입니다.
1: 음력 8월 15일 추석이 왜 됐나?
0: 네. 예. 아, 이거는 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쭉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록들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예. 거기에 근데 8월 15일인 이유가 다 달라요. 이게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1: 달라 이게. 네.
0: 첫 번째 설명은 아까 그 일본 승려. 이분이 옌닌이라고 하는 옌닌. 승려인데 이 사람이 당나라에서 신라 사람들이 놀았던 거 보면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왜 놀았는지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이분은 기록들을 보고 있으면 궁금증이 많으신 분. 항상 물어봐.
1: 좋네요. 자세는 좋네요. 네,
0: 자세가 굉장히 좋죠. 물어봤더니 신라가 발해랑 싸워서 이긴 날이어서 논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한번 뒤져봤습니다. 예. 그런 날이 없어요.
1: 아, 이게 잘못 물어봤네. 아무거나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0: 그럴 가능성도 있죠.
1: 있죠, 사실. 네. 자기도 왜 노는지 모르는데 네. 그냥 막 만들어내는 거야, 내피셜로.
0: 그렇죠. 근데 이제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논문 쓰면 안 되니까. 그렇지. 찾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발해랑 언제 싸웠지? 싸운 날을 봤어. 요 무렵에 싸웠던 날. 졌어요.
1: 아, 심지어 승리도 아니야.
0: 신라가 졌어. 이거, 이 날짜는 아니야.
1: 아니야.
0: 꼬표. 아니 꼬표도 이거 방언이더라고요.
1: 꼬표도 지금 네. 뭐라는지 모를 거예요. X표.
0: X표라는 뜻입니다. 꼬표 네. 꼬표.
1: 곱하기 할 때 곱 있죠.
0: 곱 있잖아요. 네,
1: 네. 곱표인데 꼬표라고.
0: 우리는 이제 꼬표라고.
1: 아, 네.
0: 아무튼. 아무튼 그날은 꼬표예요.
1: 아니에요. X표.
0: 그러면은 뭔가 헷갈렸구나. 예. 생각을 해본 거죠. 혹시 발해를 고구려랑 헷갈렸나? 아 그럼 이거 고구려 망한 날인가?
1: 가봤어.
0: 아마 다 찾아봤어. 그랬더니 고구려를 이긴 날은 음력 9월이에요.
1: 아니네.
0: 요거는 그래서 탈락.
1: 탈락.
0: 아마 방금 테디가 말해준 것처럼 아마 요나를 물어봤는데 잘 몰라서
1: 그래.
0: 주변 사람들이 몰라 쟤네 뭐 전쟁에 이겨서 저러나 보지 라고 했던 거를 옮겨적지 않았을까.
1: 그래서 옛님 스님이 예 스게
0: 스게
1: 그게 사람들이 네. 많이 물어봐야 돼 이래서
0: 네. 네. 라고 했었던 거니까 요거는 하나 꼽표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조선 후기 때 실학자였었던 이익이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8월 15일을 추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 태대 조상님이죠. 수로왕 능묘의 제사에서 비롯되었다.
1: 김희김 씨의 예, 김수로왕.
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왔네. 이거 조선 후기 기록이거든요. 아주 뒤의 기록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선시대 때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요거를 한번 찾아가볼까라고 했더니 뭐 날짜는 맞을 수 있는데 의문이 들죠. 그게 뭐냐? 수로왕은 가야 사람인데.
1: 아 그렇네.
0: 가야 왕의 제삿날을 굳이 신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어색한 거예요.
1: 그렇네.
0: 그래서 이것도 꼬표.
1: 꼬표.
0: 이것도 꼬표입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농사로 돌아갑니다.
1: 농사.
0: 아까 전에 이제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북방구 쪽만 놓고 봤을 때 요 날짜를 다 요날 무렵에 요 무렵에 다 같이 노는 이유는 수확이거든요. 수확. 요 날짜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본 겁니다.
1: 예.
0: 근데 문제가 있어요.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이면 오곡백과가 불을 들지 않아요.
1: 아 그렇네.
0: 가장 중요한 쌀이 나지 않습니다.
1: 아직 노란색이 아니야. 황금빛이 아니야.
0: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했더니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벼가 익어서 추수를 하는 건 논벼입니다.
1: 논벼.
0: 그 논에서 익는 거를 기준으로 하면

0: 9월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는요, 논벼를 거의 먹지 않습니다. 논이 거의 없어요. 논을 만들어가지고 벼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기술적으로 발전을 해야 돼요. 보를 만들기도 해야 되고, 요거는요 조선 후기가에 정착됩니다. 그럼 이때는 뭐 먹었지? 하나는 밭벼, 밭에서 나는 벼, 물 없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 벼를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 거다. 보리를 기준으로 했을 거다. 왜? 이때 더 많이 먹는 건 벼보다는 보리, 쌀보다는 보리를 더 많이 먹었을 그렇지, 것이기 그렇지. 때문에 이때 나던 농작물을 기준으로 하면 8월 15일에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요때가 그 수확을 기준으로 한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하는 걸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력 8월 15일 날 놀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거에다가 하나 덧붙여서 9월 무렵이 되면은 어차피 우리가 또 오곡백과가 물이 들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햇살도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1: 예.
0: 그거를 미리 기원을 했을 거다. 그러니까 밭에서 나는 농작물은 일단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논에서 나는 것들이나 그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앞으로 농사 잘 되게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뒤에 우리가 이거 걷어드릴 텐데 맛있게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결합되면서 음력 8월 15일로 고정하지 않았을까 라고
1: 뭐,
0: 네, 추측을 하는 게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1: 제일 그럴듯하네요.
0: 네.
1: 자, 이렇게 또 추석 이유들을 또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깜짝 퀴즈 이제 준비했는데 재현쌤 직접 문제 내주시죠.
0: 네, 제가 앞에서 추석의 우리말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을의 한가운데인 8월 보름을 의미하고요. 가운데라는 뜻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갑에, 2번 축배, 3번 돛담배. 저는 웬만하면 이런 거는 제가 약간 강박이 있어가지고 다 두 글자로 맞추는
1: 거예요. 아, 그치. 여진 작가라서 네. 당연히 똥배가 있을
0: 나
1: 줄 알았어.
0: 똥배. 아, 그럼 다시 갑시다.
1: 아, 뭘 다시 가요? 이미 갔는데 어디 가?
0: 끝나 다시 가.
1: 자, 재원 쌤 힌트 부탁드립니다.
0: 아, 제가 이거 아까 힌트까지 드렸잖아요.
1: 아, 그래요?
0: 아이, 서러버라.
1: 아까지
0: 했으니까. 서러버라. 근데 뒤에 다 배네.
1: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힌트가 될 수가 없네요.
0: 한가위, 한축위, 한도디. 아, 좀 이상하잖아요.
1: 아, 네. 마 힌트 안 나오는가 봬.
0: 네.
1: 정답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예.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할게요. 정답은 4부에서 발표하겠습니다. 지원쌤 추천곡 들을게요.
0: 아, 제가 원래 추천곡 다른 거를 원래 추천을 했었는데
1: 늘 아유, 그렇게 거절당하네요. 네,
0: 그 PD님도 그렇고
1: 검열 왜 이렇게 세요?
0: 왜 이렇게 검열이 센지 모르겠어요.
1: 원래는 그냥 틀거든요.
0: 네.
1: 왜 재원쌤만 검열을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0: 저 원래 이제 추천했었던 그 박상철 씨의 빵빵이었어요.
1: 아, 빵빵 좋은데?
0: 굉장히 좋은 노래.
1: 좋은데.
0: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또 화제가 됐어요. 리센느.
1: 그렇지.
0: 그러니까 너튜브 자폰인데 너튜브.
1: 우리 또 경기.
0: 안원잘부.
1: 예.
0: 거기서 이 노래를 또 리센느의 제나가 빵빵 불러가지고.
1: 아, 미나미 코러스 좋았죠.
0: 예. 네. 굉장히 잘 불러. 저는 이거 좀 화제다. 이거 하자라고 했더니 그냥 리센느 노래 하세요. 라고.
1: 민경 PD인데 톤이 민경 PD인데.
0: 예. 짝. 그래요?
1: 민경 PD입니다. 그래서 리센 노래를 해요?
0: 예, 그래서 리센 노래 추천을.
1: 어떤 노래?
0: 아, 제가 리센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1: 예.
0: 대자뷰.
1: 아, 좋네. 예. 선곡에 이유가 있어요. 예.
0: 아, 그래도 박상철의 빵빵도 좋아가지고 나중에 뭐 박상철 빵빵은 이제 본인들 구독하고 계시는 걸 알아서 들으세요.
1: 리센의 대자뷰. 뭐 이렇게 찡얼찡얼대면서 들어야 돼. 듣고 올게.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굿모닝 FM 태입니다. 4부 시작됐어요.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깨는 김에 역사 1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깜짝 퀴즈 내드렸었는데 정답 발표해 주시죠.
1: 네. 가운데를 뜻하는 추석의 우리말. 바로 1번 가베입니다.
0: 가베 맞춰주신 분 중 5분 뽑아서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명단은요.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선고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의 역사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추석날 옛 조상들은 무엇을 했을까입니다.
0: 뭐 했는지 다 얘기했잖아요. 지금. 네. 예, 배짜기 뭐... 배틀 했고 뭐 다 했는데.
1: 네, 그럼 넘어갈까요?
0: 예. 성묘는 계속 다녔겠죠?
1: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0: 성묘, 요게, 벌초.
1: 네, 벌초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쭉 그 보면은 신라 시대 때 했었던 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고려시대 때까지도 쭉 이어져요. 그거는 이제 아마 다들 그런 어떤 욕망들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1년에 그래도 한 몇 번 정도 놀아줘야 되지 않을까.
0: 모여야 되지 않을까.
1: 네, 모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건데 뭐 이거는 이제 번외입니다만 사실은 지금 우리는 설날이랑 추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1: 제일 중요했었던 건 설날도 아니고요. 추석도 아닙니다.
0: 그래요?
1: 제일 크게 지냈던 거.
0: 뭐야?
1: 단오입니다. 단오.
0: 아, 단오, 그래, 단오. 단오에 대한 그림과 글들은 진짜 많이 남아있어요.
1: 제일 큰 명절이고요. 단오는 이 한반도 이 인근에서 살았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즐기는. 추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앙명절이라고 부르기가 좀 힘들어요.
0: 중앙명절을 부르기 힘들다. 그러니까
1: 중앙명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하긴 합니다. 고려 때도요, 명절을 지정을 해요. 9개. 우리는 9번 쉬어. 지금도 국공휴일 딱 이렇게 정하는 것처럼 9번 쉬는 거야 라고 하고 조선시대에도 조금 줄긴 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세종 넘어가고 성종 넘어가고 하면서 우리가 딱 떠올렸을 때 일하기 좋아하시는
0: 거죠. 버컬릭. 예.
1: 성종도 그렇고. 예. 이런 분들이

0: 자꾸 공휴일을 까요.
1: 아.
0: 그러면서 7개로 줄었다가 6개로 줄었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도 남아있었던 명절이 단오랑 추석이긴 해요.
1: 어허.
0: 근데 추석은 나중에 조선 후기 기록으로 가잖아요.
1: 예.
0: 그러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 추석이라는 명절은 있는데 이름뿐이야. 라는 기록도 있어요. 근데 어떤 기록은 추석에 우리 기가 막히게 놀지 어. 같은 동시기 기록인데.
1: 희한하네.
0: 그 사람도 고향을 추적을 해봤어.
1: 아 그렇지.
0: 그랬더니
1: 지역별로 다를 수 있어.
0: 경상도 지역에서는 추석을 끝까지 지내요. 엄청 활발하게 축제로서 즐겨.
1: 아 끝까지 놀았네. 어.
0: 그게 약간 신라 전통이라서 그런가.
1: 아 그럴 수 있어.
0: 그러니까 제 뇌피셜입니다.
1: 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0: 아 그럴 수 있죠.
1: 네.
0: 근데 저기 윗지방은 추석을 잘 안 지내. 그냥 이름은 뭐 고려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명절이라고 하니까 나라에서 명절이라고 하니까 명절인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우리로 따르면 7월 7석 같은.
1: 아 그렇지.
0: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네. 경상도는 크게 지내거든요. 그 중앙 명절 아니야. 근데 단오는요. 일제강점기 무렵까지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내.
1: 꼭 지켰던.
0: 다 같이.
1: 어.
0: 다 같이 엄청나게 크게. 그것도 이것도 며칠을. 단오 같은 경우에도 한 보름 놀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놀아요. 근데 추석이 결국에는 살아남은 아마도 이거 추측입니다. 이것도 추측으로 살아남았었던 가장 중요한 건 성묘입니다.
1: 성묘.
0: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성묘가 중요해지는 게 어쨌든 한번 선산 찾아가야 되잖아요.
1: 그렇지.
0: 선산 찾아가는 문화가 추석의 문화로 고려시대 때 조선시대 넘어오면서 자리를 잡거든요.
1: 예.
0: 그래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추석이 끝까지 살아남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리고 성묘 이외에도 하나가 또 그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는 거. 요게 이제 차례죠. 차례. 차례인데 여러분 이렇게 막 상다리 부러지게 하지 마세요. 노비들이 하는 겁니다.
1: 아, 또 시작했었네. 또.
0: 이 노비 출신들이
1: 거짓말하지 마요.
0: 노비 출신들이 자격지심에 하는 거예요. 이거.
1: 아 진짜로?
0: 무슨 막 홍동백서 나 이런 거 있잖아요. 조율이시 이런 아, 어디에도 기록 없습니다.
1: 정말요?
0: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나중에 생긴 거예요.
1: 우리 큰애 삼촌 들으면 진짜 띄울 텐데 지금.
0: 아니 노비 출신이셨어?
1: 아니요. 우리 큰애 삼촌은 제사를 1년에 네. 거의 20번을 지내시고
0: 네.
1: 제사복 다 입으시고 직접 이제 쓰시고 붓글씨로 제상 강제 성도 이거 뭐 다 네, 하시고
0: 다 하시잖아요. 네. 거기에 몇 대까지 지내는지 1번.
1: 몇 대까지?
0: 차례를 몇 대 조상까지 지내는지.
1: 우리 4대까지 지내나?
0: 저기 위에 일단 원래 4대까지 잘 안 지내는 3대 정도까지 지내고 20번을 왜 지내느냐 그러면 나라에서 이 사람은 3대가 지나도 제사를 지내도 돼.
1: 어.
0: 허락을 맡아야 돼요.
1: 어.
0: 그걸 불천이라 그러거든요.
1: 어.
0: 허락 맡은 사람들이 많은 집안이 명문가입니다.
1: 그래 그럼 맞네 왜가.
0: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는데 거기에 쓰여있는 직급이 보통은 학생이라고 돼 있어요. 학생.
1: 학생.
0: 학생 부군신이.
1: 어.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어. 쓴단 말이에요. 학생은 그 서당 다니면 학생이에요.
1: 아, 그게 제일 높은 직급이다.
0: 그렇죠. 근데 거기에 아. 만약에 조선시대 관직이 적혀
1: 그래 그래.
0: 그러면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1: 성묘 가시죠. 성묘. 예. 점점 제가 고개를 못 들겠네.
0: 예예예. 예, 예.
1: 그런 거를 비밀로 하겠습니다.
0: 기념하시면 된다.
1: 네.
0: 자 여기서 또 하나 뭐 먹었냐? 추석 음식.
1: 어.
0: 음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예? 가을 음식을 먹었었고 찹쌀로 떡을 만듭니다. 찹쌀. 찹쌀로 떡을 만. 이게 이제 나중에 송편이 되는 거겠죠? 송편. 송편을 먹었었던 걸로 이제 추측이 되는 거고 또 하나. 한국 사람들 요거 빠지면 안 되잖아요. 술입니다. 술.
1: 어, 술.
0: 아, 이 요즘에는 요 술을 또 너무 과음을 하다 보니까.
1: 예.
0: 과음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또 이제 뭐 삼촌들 특히나 이제 뭐 결혼 안 한 삼촌들이
1: 아, 예.
0: 아, 이제 괜히 스스로의 또 자격지심 때문에 조카들한테 취업했어 임마 대학 어디 갔어 너 몇 등에 반해서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드시지 마시고 원래는 그냥 이제 이 술을 먹는 이유는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1: 아,
0: 예. 요 무렵에 난 과일이나 요 무렵에 난 곡식으로 빚은 첫 번째 술 그걸 가지고 먹는 의미가 있는 거다.
1: 의미가 있어.
0: 어, 라고 하는 거.
1: 예.
0: 그거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도 황해도 지역에서는 토란국.
1: 아 그렇네.
0: 예, 토란국 끓여 먹는가. 요거는 인사말일 정도로 추석 인사. 추석날 만나면은 어유 자네 올해도 추석 그 토란국 잘 끓여 먹었는가가 추석 인사말이었을

0: 정도로 토랑국은 이 황해도 지역에서는 다 같이 먹는 음식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빠질 수 없죠. 씨름.
1: 아 씨름.
0: 씨름해야죠.
1: 무조건 해야지.
0: 요것도 조선시대 기록에서부터 나옵니다.
1: 예.
0: 근데 원래는 씨름보다 먼저였었던 게 있긴 해요. 활쏘기.
1: 활쏘기?
0: 활쏘기랍니다. 이거는 신라시대 기록부터 나옵니다.
1: 야.
0: 다 같이 모여가지고 활쏘기 대결을.
1: 좋은데.
0: 근데 활쏘기 대결은 지금 우리의 추석의 오리지널 놀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명절의 그 기준, 명절을 정하는 기준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다 같이 놀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왕만 논다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뭐 특정 신분만 노는 거다 이러면 아니에요. 이거는 축제의 기준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유럽에서 축제다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귀족 세력들만 노는 거를 축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다 같이 노는 거거든요. 이날은 신분이 사라집니다. 유럽도.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에 토마토 막 던지는 축제 있잖아요. 그거 평소에 쌓였었던 거. 농노들이 쌓였던 거. 토마토 지고 귀족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만큼은 다 같이 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거 명절이잖아요. 그게 이 명절의 기준에서 다 같이 놀아야 되는데 활쏘기는 왕이랑 귀족만 했어요.
1: 그렇네요. 일부만 있겠네. 네,
0: 그래서 요거를 오리지널 놀이로 보긴 좀 그렇고 그럼 오리지널 놀이 다 같이 노는 거는 뭐냐라고 하면 그건 씨름.
1: 씨름.
0: 조선시대 때부터는 다 같이 모여서 씨름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1: 씨름. 네.
0: 다음에 뭐 지방별로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떤 지방 가면 이제 강강수월래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 또 나오고 어디에서는 또 서당끼리 한국 사람들은 좀 경쟁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서당끼리 나눠요. 가마싸움. 등짝에 올라타서 서로 막 이거 하잖아요. 이거 일제시대 때로 넘어가잖아요. 요거 가마싸움이랑 이런 거 이때도 하거든요. 피가 나 사람 죽고 이래요.
1: 어머.
0: 그다음에 어떤
1: 무서워.
0: 가마싸움 할 때 어떤 사람 신문 기사에 나옵니다. 돌멩이를 몰래.
1: 짱돌을?
0: 짱돌을.
1: 야, 그것도 정정당당히 해야죠. 스포츠는.
0: 명절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1: 아이고, 정말.
0: 한가위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근데 주머니에 짱돌 들고.
1: 걔는 안 돼.
0: 이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1: 걔는 안 돼.
0: 이게 조선시대 때는 서당별로 싸웠는데 이 일제강점기로 가면은 이제 학교별로 싸우거든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다. 그래서 뭐 씨름도 하고 가마싸움도 하고 강강수월래도 하고 그다음에 송편도 빚어먹고 토랑국 끓여먹고 이렇게 놀았었던 게 우리네 추석이다라는 겁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0: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식민지 시기의 추석입니다.
1: 일제강점기 때 추석.
0: 네.
1: 이것도 또 궁금하네요.
0: 네.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절로 넘어가면은 일단 고려 그다음에 조선 넘어오는 과정에서도 명절 술을 줄였다 그랬잖아요.
1: 예.
0: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넘어오면은 명절 술을 줄입니다. 명절 술을 줄일 때 가장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쉬면은 노동을 못 하게 되잖아요. 니네 노는 거 너무 좋아해. 일본 사람들이 보기에 니네 노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노는 걸 좀 줄여야 되겠어. 이날 좀 일해야지 놀면 안 되지?
1: 네.
0: 라고 하는 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명절만 되면 근데 이건 좋은 전통인 것 같은데 이때만 되면 모두가 테디가 됩니다. 먹잖아요.
1: 아,
0: 엄청 먹어요.
1: 엄청 먹으니까.
0: 엄청 먹어요. 명절 음식 그다음에 명절 음식 한번 하면 명절 음식 손잡게 하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명절 음식 손을 크게 하잖아요.
1: 그렇지.
0: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지금 일본 입장에서는 수탈할 것도 없는데 지금 니네가 명절을 지금 1년에 9번? 말이 돼? 라고 해서 추석을 금지시킵니다. 추석을 명절에서 빼버려요.
1: 어머.
0: 공휴일에서 빼버리거든요.
1: 진짜요?
0: 그리고 추석뿐만 아니라 단오 그다음에 이런 명절들을 다 빼버리는데
1: 우와.
0: 이거는 아직까지도 왜 그랬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추석을 명절에서 빼고 다른 명절들 있잖아요. 원래 있었는데 명절에서 빠진 날 이거를 법적으로 금지시켜놓고 만약에 조선인들이 이 명절날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벌금을 내거나 제재를 가합니다.
1: 그래.
0: 근데 추석은 냅둬요.
1: 그래요.
0: 명절에서 뺐거든요. 근데 그건 또 둬요.
1: 모이긴 또 해야 돼.
0: 근데 이게 아마도 추측컨대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조상 찾아가는 것까지 막는 거는 이러다가 조선인들 난리칠 것 같은데.
1: 그렇지. 폭발할 수 있죠.
0: 때문에 추석을 명절에서는 뺐지만 그대로 약간 그냥 방치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도 끊기지 않아요. 일제강점기 때 끊겼었던 건 단오입니다. 그 컸었던 명절이 일제강점기를 지나가면서

0: 명절에서 빠지게 되면서 이 날짜를 우리가 지금도 단원나 우리가 모여가지고 뭔가 하지 않잖아요. 요렇게 아마 좀 점점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좀 흥미로운 거는 설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설날을 가지고. 왜냐면 우리는 음력을 셌잖아요. 음력 1월 1일을 셌는데 일본에서는 이제 일본이 이제 근대화되는 과정에서는 양력을 센단 말이에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조선인들은 이중으로 쉬는 거거든요. 양력 1월 1일에도 쉬고 음력 1월 1일에도 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법적으로도 금지해버립니다. 음력 1월 1일이라는 걸 없애라 라고 해가지고 양력 1월 1일로 바꿔가면서 이걸 가지고 조선인들이랑 일본인들이랑 서로 좀 티격태격하는 게 이어지게 되고요. 요 문제는 나중에 해방 이후로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
1: 오호. 신기하네요.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마지막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엠플라잉 블루문.

0: 안전한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0: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소를 보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6: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온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 부침 유료명가 상원에서 김치전 양식 불고기를 드립니다.
7: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6: 굿모닝 FM태입니다. 깨어난 김에 역사 일주, 역사학자 김지현 선생님과 추석의 역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8: 네, 마지막 키워드 추석 공휴일이 되답니다.
6: 원래는 공휴일이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면?
8: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공휴일에서 이제 빠졌었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겠죠.
6: 예.
8: 1946년 미군정 시기에부터 들어갑니다. 미군정에서 이제 만들었었던 근무 규정, 군인들 근무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 양력 1월 1일, 3.1절, 8월 15일 해방일, 그 다음에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성탄절 들어갔다는 것도 진짜 흥미롭죠.
6: 이건 미군정이라서.
8: 미군정이라서. 네. 그 다음이 하나 들어갔었던 게 음력 8월 15일 추수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이긴 합니다만 미군정 시기에 일제강점기 때 빠졌었던 명절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제124호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발표가 되는데요. 이때 일요일, 국경일, 그리고 1월 1, 2, 3일 신정입니다. 그리고 식목일, 한글날, 이때도 특이하게 성탄절이 들어갑니다. 성탄절이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추석이 되는 겁니다. 전통 명절 가운데는요, 추석만 들어왔습니다.
6: 그렇네.
8: 우리가 알고 있는 설날이 들어가게 되는 건 나중에 80년대예요.
6: 아, 그래요?
8: 그 전까지는 신정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오늘 이제 추석인데 이제 설날 얘기를 좀 해가지고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도 안 지켜요. 1월 1일 날은 그냥 약간 원래 있는 국경일 느낌으로 쉬는 거고요. 이때 그냥 1월 1일을 양력으로 세세요라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놨는데 아무도 이날
6: 안 지키지.
8: 안 지킵니다.
6: 예.
8: 쉬지도 않아. 근데 그냥 음력 설을 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국경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 중에 정통 명절이 포함된 거는 추석이 유일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아마 이것도 이제 지치지 않는 논쟁 중에 하나인데 설날이 커, 추석이 커라고 하는 지치지 않는 논쟁 있지 않겠습니까?
6: 예.
8: 국가에서 정한 겁니다.
6: 예.
8: 추석이 크다.
6: 추석이 크다.
8: 라는 건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결정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아라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6: 예, 가장 큰 명절은 이제 추석으로.
8: 네.
6: 결정 났습니다. 추석 역사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마칠 시간인데 오늘 끝곡으로 소녀시대의 홀리데이 띄워드리면서 재현생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현생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8: 네.
6: 이제 역사 뭐 할 게 있나요 이제?
8: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6: 아니 저 진짜 궁금해가지고.
8: 너무 많아요.
6: 우리가 너무 많은 역사를 다 공부를 했어요.
8: 아니 너무 많습니다.
6: 너무 많아요.
8: 너무 많아요.
6: 예. 확실해요?
8: 예. 예? 예. 예.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6: 흥미로운 인물들, 예. 역사들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재현생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도 같이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8: 해버 쿠테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깨진 심줄을 두껍게 복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4일 연휴 그러면 은근 긴 것 같지만 추석 다음 날이 토요일이랑 겹치는 건 좀 아쉽죠. 차라리 추석이 화수목이었으면 어땠을까. 금요일 하루만 출근하면 또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쉬는 건데 이번엔 주말까지 그냥 세트. 뭐 아쉬움에 자꾸 이런 셈을 하게 되네요. 그래도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너무 미리 아쉬워할 필요 없고요. 자, 오늘 아침에서 준비한 편안한 음악과 이야기들로 마음을 좀 풀어보시죠. 9월 26일 토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